0: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요즘 날이 다시 더워졌더라고요. 네, 더위가 쉽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여름철을 보낼 때 견건 생활이 다소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덥고 습하니까 또 요즘에는 비도 자주 오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늘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새벽 기도나 예배도 빼먹고 또 기도나 말씀 읽는 시간을 조금씩 미루기도 하죠.
1: 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둘씩 타협하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그게 어느샌가 관성이 돼서 경건의 습관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지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어제가 절기상 처서였다고 하는데요. 여름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맞습니다. 9월이 되면 다시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1: 아, 맞습니다.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9월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을 바로 오늘부터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서 미뤄졌던 이 성전 건축의 과업을 지체 없이 바로 실행하지 않습니까?
0: 네.
1: 솔로몬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이죠.
0: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때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더 귀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순종하기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다라고요.
1: 아, 할렐루야. 순종하기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적당한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면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날이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긴 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귀도를 쉬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0: 네, 주님의 일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힘써 경건을 실천하자고요.
1: 아멘. 전도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0: 아멘.
1: 자,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주님께 순종을 아끼지 않으므로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이 드는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이제 썸머 스페셜이 끝났지 않습니까?
0: 네.
1: 다시금 힘차게 썸머 스페셜 기간에도 뭐 변함없이 선물을 전해드렸지만 다시금 저희도 새로운 마음으로 두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 있겠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열심히 정성 다해서 선정을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일상 가운데서 읽고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떤 말씀 구절들을 준비해 왔는지 우리 하나씩 소개해 드려볼까요?
0: 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1: 아멘. 이런 정말 뭔가 고전 소설이나 책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말씀 구절이 전도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정말 너무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 아멘. 아멘. 아멘.

0: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읽는데
1: 글쎄 말이에요.
0: 항상 새롭습니다. 항상 네. 새로워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이 참 가슴 깊은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이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라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네 가지 성경 9절 열심히 또 정성 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받고 또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교훈을 한가득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물꼬가 환히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단어만 얼른 남겨주셔도 오늘 기도문 나갈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다만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1: 네.
0: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꼭 이제 뭐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좀 넉넉하게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풍성하게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키워드 이제 서머 스페셜 끝났지 않습니까?
1: 네.
0: 저희가 이제 좀 어색하긴 하네요. 저희가 바로 키워드를 알려드렸었는데 이제 키워드를 조금은 저희가 이제 그 집사님께서 이 단어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는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당황스러운데요. 생각을 네. 못 했는데.
0: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1: 이건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0: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한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네.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0: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뭐,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아,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1: 아. 네.
0: 그래서 하나는 황금이요. 하나는 또 소금이요.
1: 그러니까
0: 소금이 굉장히 귀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소금과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1: 아, 무슨 금일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퀴즈 형태로 전해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자, 초성 알려드립니다. 초성. 초성은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1: 지읒 기억.
0: 기억이죠. 네, 지읒 기억입니다. 지읒 기억의 초성을 가지고 있는 두 글자의 단어인데요. 4846번님께서 굉장히 큰 단서를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을까요?
1: Right now 이렇게.
0: 그렇습니다. Right now 바로 네 띵동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라 띵동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띵동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 띵동 들어갈 띵동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많은 분들이 벌써 정답을 또 보내주시고 그러니까요. 계시는데요.
0: 역시 감을 금방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님 저희가 오늘 키워드 바로 좀 공개해보죠.
1: 네.
0: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시원시원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약간 저희가 좀 템포를 늦춰봤는데.
1: 아유, 오랜만에 하려니까 참.
0: 벅차네요. 벅차네요. 네. 관성이 무섭습니다.
1: 네. 네. 아, 또 내일부터 달려야 되겠어요.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바로 공개해 주시죠.
1: 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지금입니다.
0: 자, 지금. 네, 샵 9330번으로 지금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집사님, 지금이라는 두 글자의 키워드 딱 받으시고, 또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문득 떠오르셨을까요?
1: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0: 아하, 네.
1: 너무 방학 동안 헤이해졌고 또 게을렀는데
0: 네.
1: 오늘의 방송 키워드 지금을 또 이렇게 보면서 아 맞다. 지금부터 내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0: 맞아요.
1: 한번 열심히 또

0: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4절 기억하면 좋겠어요. 풍세만 바라보고 살피고 있으면 파종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종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현장 가운데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날씨만 계속 살피다가는 결국 결실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마음먹고 바로 실천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맞아요. 여름 동안 너무 더워서 사실 이렇게 좀 게을리한 것도 있었고요. 예. 또 애들도 공부하면서 힘드니까 또 느슨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의 방송 키워드 지금을 보니까 이제 곧 가을이잖아요.
1: 맞아요.
0: 정신을 네. 좀 차리고 다시 또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는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순종하기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다.
0: 아,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정말 네.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1: 순종하기 가장 좋은 날 오늘이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오늘 바로 순종하기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공개해 주시죠.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지금입니다.
1: 8604번님께서 키워드 띵동이라고 보내셨거든요. 띵동 아닙니다.
0: 네, 오늘 키워드 지금입니다.
1: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말씀 씨앗 이미지도 꼭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씨앗입니다. 씨앗. 자, 겸손과 믿음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언제요? 바로 오늘.
0: 지금.
1: 지금이죠.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이들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오늘 키워드가 지금인데 바로 등장하네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찬양하기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지금이다.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집사님, 그래서 키워드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오늘 키워드가 뭘까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지금인데요. 제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좀 생각해 봤어요.
1: 네,
0: 주님께서 주신 지금의 은혜, 계획하지 않는 지금의 은혜, 갑자기 찾아오는 지금의 은혜, 뜻밖의 찾아오는 지금의 은혜,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금의 은혜, 예기치 못한 지금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1: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집사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0: 너무 억진가요?
1: 주시니까. 저는 또 말씀 구절 하나 읊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또 오늘 씨앗 말씀에 담겨있는 말씀 구절이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집사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0: 아멘.
1: 아우, 아멘.
0: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진짜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면, 또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문자 얼른 좀 소개를 해보죠. 자, 8457번님께서 역시나 또 오늘 또 가장 먼저 장문으로 인사를 주셨습니다.
0: 네, 샬롬. 한 주의 시작을 말씀 씨앗으로 으라차차 뜨랑과 함께 시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으라차차라는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도 막 힘이 솟아나네요.
0: 그럼요. 으라차차.
1: 네. 네, 그렇습니다. 자, 0360번님과 또 많은 분들께서 씨앗 신청해 주셨고요. 잘 받아 가셨죠? 자, 그리고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시면서 8016번님 고백해 주셨고, 이분 1234번님이시죠?
0: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박은영 집사님, 장 PD님과 함께 목소리 들려주시니 시원한 아침 한 줄기 바람이 더욱 상쾌하고 행복합니다. 기도문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근데 정말 저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계셔서가 아닐까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사들과 함께 행복하다는 또 문자를 보면 저희들도 힘이 나고, 우리 방송 전에 항상 기도하고 오잖아요.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듣는 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방송이 되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런 문자들을 또 보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힘을 또 내면서 또
1: 맞아요.
0: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1: 함께 이루어가는 방송이니까.
0: 그럼요, 그럼요.
1: 맞아요. 함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여러분께서 또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42번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라고 또 고백해 주셨고요. 4420번님은 지금 제주도에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나 봐요. 또 예쁜 사진과 함께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와, 가고 싶네요. 와, 멋지네요.
0: 제주국동방송도 다녀오셨네요.
1: 국동방송 견학도 다녀오셨어요. 와, 할렐루야. 저도 사실 극동방송 견학을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사 건물은 들어가 봤는데 제주국동방송에 이제 투어를 못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0: 아주 더

0: 온 여름을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1: 여러분도 제주도에 혹시 가실 뭐 그 일정이 있으시면 제주극동방송 견학 투어도 한번 그 예약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주극동방송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잘 다녀오셨다니 저희도 기쁘네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의뢰받을 때, 지금은 구원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9581번님도 고백해 주셨고요. 자, 0360번님
0: 지금 키워드 보내주셨고요. 샬롬, 반가운 두 분의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한 달여간 새벽 예배를 못 갔었는데 다시 지금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야겠어요.
1: 여름이 뭔가를 미루거나 좀 늘어지기 쉽다라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오늘 바로 이제 뭔가 열매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순종하기 가장 좋은 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스로를 바로 점검해 보시고 아 그래 내가 다시금 경건의 습관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0: 정말 키워드 하나로 묵상하시면서 또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바뀌시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정말 내일 새벽부터 응원합니다.
1: 할렐루야. 새벽을 잘 깨웠다라는 그 소식을 내일 방송을 통해서 전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4420번님은 단기 선교팀 정말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과 연합의 모습을 사진으로 계속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아유 맛있는 또 국수 드신 사진과 함께 아유, 어마어마한 봉사를 하신 것 같아요.
0: 일손도 또 도우시고 네,
1: 지붕을 다 수리하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씨앗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죠.
0: 아멘.
1: 네, 9581번님 고백해 주셨고 8849번님
0: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거 가장 중요한 금은 황금 또 소금 그리고 지금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자, 지금 하시면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0: 아멘.
1: 0675번님도 고백해 주셨고요. 지금 3848번님께서 지금 내 자신이 너무 기뻐서 혼자 박수를 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오늘이 바로 잔칫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3848번님의 문자를 보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최고의 날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일상이 기적이고요. 네.
1: 그리고 뭐 집사님께서 예전에 또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오늘 하루를 정말 잔칫날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래서 항상 집사님은 감사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감사 결단해 보자고요. 네.
0: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렇게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감사하고 또 기쁨인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또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457번님 바로 고백해 주신 것
0: 네,
1: 같아요.
0: 네. 지금 바로 엎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와 구원의 기쁨의 때를 기억하며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1234번님 또 문자 주셨는데 오늘 이제 메인 말씀으로 가장 상단에 이제 씨앗 말씀으로 전해드렸던 전도서 11장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11장 4절 말씀 보면서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을 듣고 자란다라는 문장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살피기보다 지금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이게 되면 이거 할 것이다 이게 되면 이거 할 것이다 계산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서머 스페셜 끝나서 코너가 또 예정돼 있으니까
0: 네.
1: 저희가 얼른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우리 키워드 어떻게 될까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지금입니다. 네,
1: 샵 9330번 지금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꼭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씨앗입니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탑방과 천사들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0: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생명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0: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1: 자, 매주 이 시간 이번 한 주를 빛낼 축복의 말을 신청받는 이런 코너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0: 네,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생각하셔서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썸머 스페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사말 콘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인사말 콘테스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자는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선정된 문장은 썸머 스페셜 기간에 한번 저희가 그 시범 삼아 진행을 해봤는데 한 주 동안 사랑했더란 1부를 시작할 때 인사말로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2부에 생명의 말 프로젝트로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청취자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문장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설교 때 들었던 메시지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던 표현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고 싶은 축복의 말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자, 사실 이 썸머 스페셜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축복의 말을 선정한다고
0: 네.
1: 약간 마음에 있어서 서로가 좀 불편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0: 아, 그렇죠.
1: 우리가 뭐라고 이런 축복의 아유, 말을 참. 선정을 할까.
0: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평신도의 입장에서 좀 뭔가를 정한다라는 게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귀한 한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과거에 저희 AI 관련 서적을 집필하신 분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 목회자이기도 한 분입니다. 자, 정말 특별한 이력이 있는 분이시죠. 매일 회사로 출근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서인원 목사님 좀 모셔봤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목사님.
2: 반갑습니다.
0: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2: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또 귀한 자리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1: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
2: 네. 오, 굉장히 떨려요. 아.
1: 지난번 인터뷰 때도 네. 많이 떨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무튼 오늘 제 귀한 좀 그 문장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면 제 어려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목사님께서 네. 이번 한 주를 빛내줄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나눌 인사말을
2: 네. 알겠습니다.
1: 생명의 말을
2: 네.
1: 정해주시오.
2: 알겠습니다.
1: 네, 부담감이 네. 있겠지만
2: 네. 네,
1: 목사님께 좀 잘 정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면서
2: 네.
1: 자, 아무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장을 보내면 되는지 집사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저희가 그 2주 동안 그 하나의 인사말로 계속 좀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0: 네.
1: 어떤 문장이었는지 짧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우리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나누는 또 말인데요.
1: 그쵸,
0: 너무 길면 안 되고
1: 맞아요. 네.
0: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좀 짧으면서도 명료한.

0: 그런 또 귀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뭐 길지 않게, 길지 않게 좀 인사말로 쓸 수 있게끔 뭐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보내시면 너무 저희가 소개는 할 수 있겠지만 인사말로 사용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 프로젝트 열심히 저희가 그거 선포할 거거든요. 그 문장을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건네는 어떤 격려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아, 이 찬양 가사를 들었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 하면서 좀 제안해 주셔도 되고 혹은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이게 너무 감동적인 문장이어서 꼭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문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다양한 뭐 문장들을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만든 그런 문장이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 제 예정이 없던 네. 질문이긴 하지만 네. 목사님께서 좀 떠오르는 아, 이 문장 참 좋았다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2: 저는 그것보다 마음에 품고 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 어떤 걸까요? 네.
2: 사실 이제 어제도 이제 잠들기 전에도 묵상하면서 잤던 묵상했던 이제 말씀 구절인데 로마서 5장 이제 3절 4절 말씀이었거든요. 네. 환난의 인내를
1: 인내는 연단에
2: 연단은
1: 소망을
2: 낫게 함이라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이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인내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든 순간이 오면 인내해야지.
1: 맞아요. 네.
2: 그래서 이 일을 악물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비속어처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존버라는 단어가 있어요.
1: 맞아요.
2: 이를 악물고 억지로
1: 네.
2: 버티는 거. 근데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랑 교제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했던 얘기인데 성도들도 존버해야 된다. 근데 이건 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버티는 거.
1: 아.
2: 존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냥 억지로 버텨내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과 사랑과 그 뜻들을 기억하며 버텨내는 거.
1: 소망의 인내네요.
2: 그렇죠. 예. 그게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계속 마음에 좀 새기고 하루하루를 보내고는 있어요.
1: 그래서 아, 근데 너무 표현도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0: 혹시 목사님이 계셔서 네. 안정감이
1: 존귀하게 네. 버티자.
2: 네.
1: 존귀하게 버티자.
2: 네.
1: 이렇게 저희가 인사말 좀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고.
2: 감사합니다. 네.
1: 하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네. 문자 보내시면.
2: 네. 알겠습니다.
1: 아, 지금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네. 문자 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떠오르는 어떤 문장이 있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한 주 동안 사랑의 뜰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장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방송가족분들께서 문자 남겨주시는 동안에 찬양 한 곡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플러스 제이 미니스트리가 부릅니다. 평지가 되리라. 이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 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 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뜰한 월요일 순서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오늘 특별히 서인원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섬김을 감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이제 문자, 이제 어떤 문장들, 아름다운 문장들을 보내주셨는지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 저도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 생각해 봤어요. 네. 찬양 가사를 고스란히 베끼긴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여, 모든 산과 골짜기가 평지가 되리라.
0: 아우, 좋은데요. 아,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라.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축복들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냈으면 참 좋겠어요.
1: 아, 지금 우리
0: 혼자보다 함께.
1: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서 목사님께서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할 때의 표정과 제가 얘기할 때 표정은 그냥 그러려니 어머 약간 이러다가 집사님께서 딱 얘기하시는 그거 그 문장을 들으시고는 굉장히 깊은 어떤
0: 감사합니다.
1: 그 여운을 울림이 있는 그런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0: 할렐루야.
1: 아, 제가 표정을 잘 읽었습니다. 아, 표정에서 저는 네. 내 건 탈락이구나.
2: 아, 아닙니다. 아, 순간 떠오른 게 찬양을 들으면서 순간 떠오른 게 하나님의 광대하심, 전능하심이 순간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평지가 되리라라는 게 예.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1: 예.
2: 과연 누가 내 앞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면 내가

0: 부족함이 없겠다, 불가능함이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배경을 하고 살아가는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감사함, 하나님의 전지함, 전능하심, 그게 좀 순간 떠올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1: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2: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저는 아 내가 찬양 선곡을 참 잘했구나. 네.
1: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손으로 키우면 아이들은 우리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아이들이 큰다는 그 말을 떠올랐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2: 이 하나님의 스케일로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은 산을 평지가 되게 만들고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가 되게 만드는 그런 분이시니까 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1: 아멘.
2: 자 오늘 어떤 풍성한 나눔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이제 귀한 아름다운 문장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시간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2096번님께서 또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오늘 또 메시지를 또 고스란히 담아내는 저희 주제잖아요. 또 그런 문장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자, 4428번님 문자네요.
1: 네,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2: 아멘. 이거 정말 너무 따뜻해지네요. 목사님 어떠세요? 네.
0: 너무 좋죠.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고 잊고 살아가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막상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
2: 네.
0: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지금 목사님 너무 이제 그 약간 이거 결정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하시면
0: 됩니다. 네. 네, 그러지 않겠습니다.
2: 일단 목사님께서 세 분 네. 정도 선정해 주시고
0: 네.
2: 그중에서 한 분을 좀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약간 너무 노골적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너무 드러내시면
0: 네.
2: 안 됩니다.
0: 네네. 네.
2: 방송의 긴장감을
0: 네.
2: 위해서.
0: 알겠습니다.
2: 자, 1074번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이번 주 설교 중에 주신 말씀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또 선언하는 또 문장을 보내주셨습니다.
1: 맞아요.
2: 네.
0: 네.
2: 이거 괜찮습니까, 목사님?
0: 말해도 되는 건가요?
2: 편히 말씀해 주시고.
0: 네. 사실 주신 이 문자 내용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네.
0: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향기라는 단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향수예요.
2: 예, 예,
0: 그래서
2: 예.
0: 오늘 오기 전에도 향수를 좀 뿌리고 왔는데.
2: 그래요?
0: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냄새가 나는가에 따라 사람들이 기분이 또 좋아하시잖아요. 성도가 또 드러내야 될 향수는 예수 향수겠죠.
2: 맞아요. 네.
0: 그래서 이 문장도 너무 좋아요.
1: 근데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뭔가 이렇게 관통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 그리스도 향기라는 걸 참 좋아하는데 사람마다 향기가 다르잖아요.
2: 네.
1: 똑같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향기를 주셨고 색깔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향기 각 사람의 그 향기가 너무 귀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2: 어떤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제 뭔가 이제 그 투명하고 정직하고 이런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늘 향 냄새가 난대요. 네, 뭐 그런 어떤 시구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전 하늘 냄새라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이제 성도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향기를 좀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가져보는데
0: 네.
2: 이렇게 또 너무 또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저희 다른 문장을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360번님도 엄청난 문장을 보내주셨어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집사님?
1: 어서 오세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문제보다 크신. 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또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4428번님께서는 굉장히 직관적인 문장을 보내주셨어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1: 아멘.
2: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저희가 목사님 어떻게 본다면

0: 너무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표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너무 좀 식상하다. 아, 그거 그냥 너무 입에 발린 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저희가 네. 생명의 말 프로젝트에서 다섯 번 반복하거든요. 그 문장을.
1: 네.
0: 그리고 매일 시작할 때마다 그 문장 반복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처음엔 에이 하다가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 납득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참 저희가 어떤 이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사실 있고 당연한 게 우리가 당연하게 그냥 넘어가지만 곱씹어 보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고
0: 예.
1: 우리의 기초가 되는 건 아닐까요? 너무 네. 당연한 것들은
0: 예.
1: 또 밥 먹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0: 네.
1: 근데 안 먹고 넘어가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고 여겨지지만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다 빠지거든요.
0: 네.
1: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문장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냥 잊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문장이 우리를 지금까지 버티게 하는 거 아닐까요?
0: 맞아요. 네. 지금 우리 또 박 집사님도 이제 너무 이제 서인원 목사님 예, 나랑 너무 코드가 잘 통하는 것 같다는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2: 너무 경청하고 있었어요 지금. 들어도 들어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0: 아 지금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바라고 믿으며 견디라.
2: 아멘.
0: 이 정말 어떤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
1: 네.
2: 아니 그리고 4758번님 또 문장도 재밌는 것 같아요.
0: 네.
2: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맛난 거 먹고 기도해 보자.
0: 야. 이것도 삶의 어떤 내공이 담겨있는
1: 네.
0: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기도해보자. 와.
2: 그리고 또 드셔야지 힘이 나잖아요.
1: 그렇죠.
0: 와 진짜 엄청난 문장 명문장들입니다 정말. 내 영을 살리시는 주님의 바람 세상에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바람이 세상을 덮는 엄청난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3532번님께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존귀하게 버티기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1: 네.
0: 우리 성도는 인내할 때도 존귀하게 버텨야 한다.
1: 그쵸.
0: 네, 그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거룩하고 또 복되게 또 사랑 가득하게 좀 버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440번님 문자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2: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셔서 사세요. 친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중에 듣게 된 영어 찬양 가사 중 한 구절인데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로 깊이 들어와서 나눠봅니다. 그리고 피디님,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사세요라는 표현이 참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셔서 사세요. 예수 안에서 살아보세요라는 표현이잖아요. 목사님 이 문장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1: 너무 좋아요.
0: 네.
1: 근데 순간 로마서가 떠올랐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는 사실 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준 편지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가 듣는가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복음인 거죠.
0: 예.
1: 근데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셔서 사세요. 성도들이 더 복음 앞으로 나오세요. 더 복음 안에 살아가세요. 라고 저는 들려서 물론 선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또 들리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2: 역시 목사님이 오시니까.
0: 다만 네. 걱정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뒤에 문장 더 소개해야 되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네. 아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아마 지금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일단은 세 개
1: 네,
0: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1: 알겠습니다.
0: 자 찬양 신청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저희 교회 이번 주 특송이었는데요. 이 땅 고치소서 네, 올해 특별 찬양단 소프라노로 담당하고 소리에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시면서 이제 3532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제가 이 곡 찾아봤더니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거 찾아가지고 조만간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0824번님께서는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문장을 보내주셨어요. 집사님
2: 네. 제가 생동감 있게 읽어야 되는데 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한다.
0: 이거는 약간 역할을 좀 나눠서 했어야 되는 거군요.
2: 피디님이 한번 해주세요.
0: 그러니까 이게 집사님께서 해주시면
2: 네.
0: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0: 뒤에 강하고 담대하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제가 앞에 한번 해볼까요?
0: 톤이 저는 약간 좀 그 예수님이나 혹은 하나님 톤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고음이라 경박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1: 네, 그럼 목사님 제가 시작해 볼게요. 네. 계시죠?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주님?
2: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한다.
1: 아,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2: 너무 느끼했나요? 네.
0: 제가 했으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0691번님께서는 늘 감사해요. 너무 심플하지만 너무 중요하죠.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그 정수를 좀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장 PD님 참 잘하셨습니다. 파이팅.
1: 대한이 아빠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요.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자, 또, 그, 5249번님도 문자 주셨거든요.
1: 사랑이 적셔스미고 넘치게 하라.
0: 사랑에 물들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라라는 표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0675번님 문자도 소개해 볼까요?
1: 네, 예수님 이름을 외치라.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삶이 행복하리라.
0: 목사님 조심스럽게 이거 보면서는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네. 뭔가 떠오른 눈 그 표정을 보이셔가지고 저한테
2: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의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 있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데
0: 네네.
2: 제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바쁘고 힘들고 무언가에 짓눌려 있고 근데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의 인내가 아까도 이제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의 소망을 근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메시지 같다. 예수 이름을 더 크게 외쳐라. 지금 자리에 눌러 앉아 있지 말고 힘들다고 울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님 이름 외쳐라.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명문장처럼 다가와요.
0: 네. 이어서 0673번님 이분은 예전에 인사말 선정되셨던 분이신데 역시 이제 경력직이십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해보세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와, 이거는, 야. 이 설교 제목으로 써도 되겠네요.
2: 네, 그러게요.
0: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해보세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라고 문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박 집사님도 지금 굉장히 좀 감동을 받으신.
1: 저도 정말 이게 너무 좋은데요? 죽겠다, 이러면 안 되죠.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해보세요. 네.
0: 약간 우리가 진짜 힘들어 죽겠다. 아, 정말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겠다 하지 말고 그래 모든 것이 죽게 있다. 죽게 소망이 있다. 죽게 생명이 있다. 죽게 사랑이 있다. 그래서 죽게 있다. 라고 고백하면 나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자, 그리고 제 나이가 67입니다. 더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았지만 나이가 더 들어가면은 더욱더 많은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대를 합니다! 라고 앞으로 더욱더 기대를 하게 되는 청년의 마음을 또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4758번님 문자까지 소개해 볼까요?
1: 네, 세상에서 받지 못한 모든 칭찬과 위로는 주님 품에서 펑펑 울면서 받아요.
0: 와, 네. 세상의 평가와 또 세상의 뭐 인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뭐가 중요하겠냐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칭찬과 위로는 주님 품에서 우리가 펑펑 울면서 받읍시다라는 귀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1929번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다 라고 또 인사말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소망 가득한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세계 선정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2: 와, 네,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0: 네,
2: 진짜 어렵네요.
0: 잘 좀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자, 저희는 좀 마음 편한 마음으로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의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찬양 듣고 와서요. 자, 오늘 세 분, 선물 받으실 세 분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명의 말, 이번 주 생명의 말로 선정된 문장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0: 네, 주의 사랑 비칠 때 안정민의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네, 사랑했더란 월요일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귀한 문장을 추천받고 그 문장의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죠.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서인원 목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나와주셔서 오늘 보내주신 문장 중에서 정말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세 분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네. 집사님, 이제 어떤 문장을 좀 선정하셨는지 이제 그 결과를 좀 저희가 발표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집사님, 이제 집사님의 마음과도 거의 동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글쎄 말이야. 근데 또 이렇게 네. 아름다운 문장들 속에서 목사님의 귀한 또 해설을 또 들으니까 네. 훨씬 더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과연 목사님께서 어떤 세계를 또 뽑으셨을지 궁금합니다.
0: 자, 그러면 저희가 일찌감치 보낸 그 문장부터 문자부터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분이시죠?
1: 네, 목사님 뽑아주세요.
0: 목사님, 그 우리 바로 이제 목사님 세 분 뽑으셨으니까
1: 그럼 제가 네. 말씀드릴까요? 네. 먼저 1074번님
0: 축하드립니다.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1: 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0: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가 아니라 조금 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1: 4758번님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맛난 거 먹고 기도해보자.
0: 자, 그리고 선물 받으실 세 분입니다. 마지막 한 분이요.
1: 네, 0824번님 계시죠?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한다.
0: 자, 이렇게 세 분이 선정됐습니다. 선물 받으실 세 분이시고요.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을 선정하신 좀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2: 아, 사실 지금 아주 본격적은 아니지만 개척을 고민하고 염두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2: 그래서 사실 가족들에게도 깊이 나누진 않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0: 네, 그 마음을. 네,
2: 네 마음을. 계속 목회를 해야 될까? 아니면 사실 일상의 삶으로 평신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까? 이 고민을 정말

0: 많이 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다시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고 사실 이제 오늘 들어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문자들이 제 상황을 너무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울컥울컥했거든요.
1: 아, 예.
0: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1: 예.
0: 상처도 있었고 또 그 상처를 또 어떻게 또 아물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근데 그 고민들 속에서 이 문장들이 사실 저한테 너무 이제 크게 와닿아서
1: 위로가 되고
0: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사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1: 네.
0: 되게 너무 이렇게 주관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1: 아 근데 이 생명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소망의 네. 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목사님의 어떤 사연과 그리고 이제 소개했던 그런 문장들을 통해서 많이 도전받고 위로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목사님 뭐 조심스럽지만 목사님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0: 네.
1: 그리고 목사님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만난 거 먹고 기도해 보자고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한다.
0: 네.
1: 이 말씀 아멘. 기억하면서 나아가시면 네. 정말 좋겠는데
0: 네.
1: 자 그렇다면 저희 이 중에서 이번 한 주를 빛낼
0: 네.
1: 이번 한 주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누게 될 그 생명의 말 이제 저희가 선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0: 네. 네.
1: 주관적이어도 괜찮습니다.
0: 네.
1: 어떤 문장 목사님 마음 가운데 남았는지 공개해 주시죠.
0: 저는 082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2: 아.
0: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한다.
2: 아멘.
0: 선포가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이
1: 그러면
0: 맞았습니다.
1: 저희가 집사님 한번 저희가 같이 해볼까요?
2: 네, 네 제가 앞부분 할까요?
1: 네.
2: 계시죠?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주님?
1: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한다.
2: 아멘. 아멘.
1: 자,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문장 계속해서 1부와 2부를 통해서 힘차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목사님 마음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감동이자 또 확신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0: 되게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었고 또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같아서
1: 네.
0: 이렇게 좀 용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짧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0: 네.
1: 또 목사님 좀 나와주셨는데 좀 겸연의 네. 말씀 또 격려의 말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0: 성도는 하나님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 앞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이미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 아멘.
1: 아멘. 네, 지금까지 출근하는 목사님이세요. 네, 서인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님 저희도 잠시 좀 인사를 드리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뵈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지금입니다. 샵933 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또 이미지 나갑니다.
1: 그렇습니다. 말씀 씨앗 이미지 꼭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더 라이트 워십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요. 저희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0: 사랑의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주님 계시죠?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1: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한다.
0: 주님 계시죠?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1: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한다.
0: 주님 계시죠?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1: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한다.
0: 주님 계시죠?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1: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한다.
0: 주님 계시죠?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1: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한다. 아멘.
0: 아멘.
2: 제가 이 문장을 계속해서 좀 반복을 하는데 이런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친절하게 계속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 그 정말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0: 저도 PD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아이들이 자꾸 부를 때.

0: 똑같은 말 자꾸 물어볼 때 내 마음은 똑같잖아요. 하나잖아요. 예. 그런 예.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정말 또 은혜 받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기도원이 사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딱 받았을 때 이제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고 주님 이거 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또 믿겠습니다. 이거 하면 믿겠습니다 했던 그 모습도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확신이 없고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 진리의 선포를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랑의 뜰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또 두 가지 사랑의 뜰한 좀 어떻게 본다면 공인 선물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먼저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과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오늘 기도문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0: 네, 지금입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또 기도문 나갑니다.
1: 그렇습니다. 샵 9330번 오늘의 키워드가 지금, 네, 지금이니까요.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지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씨앗 이미지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사랑의 뜰 안에서 우리 이 교계와 또 극동방송에서 어떤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는 광장 시간을 또 예정하고 있거든요.
0: 아, 또 오랜만에 소식을 듣겠네요.
1: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또 지난 뭐 사역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사역 이야기,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사연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티브 달모디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옵니다. 영어 찬양이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듣고 오시죠.

0: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1: 이 시간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사역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드란광장. 네, 이 시간에는 대전과 충청 지역의 행사와 사역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사실 저희 방송사에 요청된 행사 소식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놓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교회나 기관에서 행사가 예정돼 있다면, 아니 어떤 이벤트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샵 9330번으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뜨랑광장 이 시간은요, 다시 듣기와 미리 듣기 그리고 함께 듣기 파트로 나누어서 소식을 전하는데요. 다시 듣기는 진행된 행사 소식이고요. 미리 듣기는 예정된 행사 소식, 그리고 함께 듣기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식들입니다.
1: 자, 특별히 함께 듣기 파트는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지니까 여러분 주변의 크고 작은 소식들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아니면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아니면 결혼 기념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군대를 갑니다. 그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으니까 기도 제목도 좋고요. 여러분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주저 말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 찬양 신청도 받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0: 네, 그럼 먼저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행사가 우리 지역에 펼쳐졌는지 궁금합니다.
1: 자, 사실 이제 서머 스페셜이 끝나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광장이 열렸기 때문에,
0: 네,
1: 광장이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광장 좀 문이 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단순히 이제 지난주 행사뿐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하게 기간을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대표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지난 8월 저희 9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8월 9일 주일에 이제 충주 효성교회에서, 충주 효성교회에서, 충주 기독교연합회 광복절 연합예배, 그리고 극동방송 충주 중계소 개소 감사예배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 다양한 내빈들과 함께 또 정말 수많은 이제 방송 가족,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 충주 중계소 개소를 이제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충주 중계소가 설립되고 또 거기에 이제 충주와 충북 지역 가운데 극동 방송의 전파가 정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물씬 양면으로 또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주파수가 104.7MHz죠. 네, 충주 지역에서 24시간 동안 찬양과 말씀 등 복음을 계속 또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 실제로 이 그 예배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0: 네.
1: 직원들이 다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설교하신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극동방송을 통한 큰 은혜를 좀, 극동방송을 향한 빚을 진 분들이시더라고요. 은혜의 빚.

0: 계신 분들이셔가지고 나눠주시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104.7MHz를 맞춰가지고 충주 지역에서 방송을 청취하면서 또 오셨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 전파가 딱 트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감동이었다라는 뭐 다양한 감동들을 나눠주셨는데 이제 아무튼 네, 정말 올해에 있어서 대전 극동방송 사역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이제 청주 중계소가 청주 본부와 청주 중계소가 설립이 된 것 그리고 너무 또 기쁜 소식이죠 충주 중계소까지 올해 이제 두 군데의 중계소가 세워진 거잖아요.
1: 네.
0: 충주 중계소가 세워진 거 참 너무 감사하고.
1: 그리고 또 이러기까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그러셨잖아요.
0: 네,
1: 정말
0: 네.
1: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열매가 끊이지 않을 줄 믿고요.
1: 네. 네.
0: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이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참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8월 13일 14일입니다. 8월 13일 14일 13일은 목요일이고 14일 이제 금요일인데 13일에는 이제 전남 여수에서 진행이 됐고요. 또 14일에는 이제 전북 익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1: 우리 PD님께서 익산에서 또 사회를 보셨잖아요.
0: 네, 그렇죠. 제가 참. 네, 그렇죠. 근데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참석한 어떤 관객 수가 만 명이 넘었대요. 이제 양일간에서 만 명이 넘게 야. 참석해서 이제 전국 13개 지사 700명이 넘는 어린이 합창단이 이제 정말 멋진 이틀 동안 멋진 무대를 펼치고 또 나라 사랑의 마음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이 되다 보니까 극동방송의 역사와 스토리도 이제 그 무대에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께서 극동방송의 어떤 역사도 아주 집약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또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8월 13일 14일 양일간 2026 나라사랑축제가 성황리에 또 은혜 가운데 개최되고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1: 네, 정말 광복의 기쁨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말 인도해 주신 극동방송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0: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제 2026 나라사랑축제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보실 수가 있어서 못 보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8월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예전의 나라사랑축제와 다르게 임진왜란 그 무대가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임진왜란 게 이순신 장군 또 무대가 추가가 됐고 또 극동방송 사역 스토리가 이제 또 어떻게 스토리 극으로 해가지고 또 추가가 됐거든요. 이게 다채로운 무대가 새롭게 또 이제 진행이 되고 다양한 또 새로운 곡들이 이 나라사랑축제 가운데 울려 퍼졌기 때문에 이제 한번 예전에 보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보시는 것 좀 추천드리고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극동방송의 두 가지 또 귀한 소식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예장 합동 측에 이제 교회갱신협의회라고
1: 맞아요. 이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또 네. 이렇게
0: 수요일까지
1: 네. 이제 새로남교회에서 그쵸. 또 진행이 됐습니다.
0: 그래서 3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30년의 역사 가운데서 뜻깊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 교회갱신협의회 이제 많은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그 사역도 주목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다시 듣기 시간. 네, 그래서 지난 여름 동안 어떤 행사들이 또 어떤 이벤트들이 이 지역 가운데 열렸는지 여러분께 잠시나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 정말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정말 전해진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예정된 행사 소식도 들어볼까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미리 듣기의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대표적인 것을 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유성구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장자선교회 이제 그 세미나

0: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열정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장자권 이제 선교회 세미나가 열리거든요. 26차입니다.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열리는데 이번 세미나는 사전 접수를 진행하는데 9월 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9월 5일 토요일까지 사전 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장자권 선교회에는 이제 영적 회복을 갈망하는 목회자와 또 사모님 그리고 교회 리더분들을 위한 또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사모님들께서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교회의 어떤 영적 리더로 또 세워진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참석하시면 큰 은혜와 또 교훈의 시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이제 3일간 대전 유성구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진행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청은 9월 5일 토요일까지니까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서둘러서 신청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이것까지만 소개하고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남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가 열립니다. 이거는 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빨리 신청을 좀 받고 뭐 좀 선착순으로 좀 마감할 예정이라서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6년 10월 17일입니다. 토요일에 오전 뭐 정확하게는 10시라고 하는데 9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의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또 노천극장에서 특별한 극동방송의 행사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의 대관을 한 것도 사실은 거의 역사적으로 없었고요. 그래서 축하 음악회와 또 홈커밍 이벤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K푸드 뭐 푸드트럭 존이 있어서 거기서 다양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도 이제 굉장히 에어바운스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선교 역사관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점이 집사님, 이게 서울을 오고 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교통편이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그 교통편을 방송사에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1: 아, 정말요? 예. 와.
0: 신청하시면 아까 아침에 오셔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이제 그 극동방송 70주년 특별 홈커밍 데이 그 이벤트를 참석하시고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이제 차량 또 운영할 예정이니까.
1: 그럼 선착순 모집입니까?
0: 아, 예.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제가 진행할 예정이니까 꼭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샵 9330번으로 홈커밍, 네, 홈커밍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애들이랑 같이 다녀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마당 4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 역사를 또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시관도 3개인가가 좀 오픈될 예정이라고 해요. 북방 선교관하고
1: 네.
0: 또 극동방송 역사관 뭐 등등 이제 열린다고 하고 또 다양한 체험 부스가 또 그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1: 그리고 K푸드도 있고 푸드트럭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세시봉 옵니다. 세시봉. 네, 세시봉이 오고 차지연 뮤지컬 배우 차지연
1: 네.
0: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이제 축하 음악회가 또 오후 시간에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또 10월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경품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이번에는 차량 한 대가 경품으로 나온대요.
1: 와, 그리고 또 세탁 건조기도 있고요.
0: 네,
1: 전기
0: 맞아요.
1: 자전거도 있고 냉장고, 노트북,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극동방송에서 이만한 규모의 뭔가 행사를 준비한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거대한 이벤트를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 극동방송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홈커밍, 네, 홈커밍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벌써 문자 들어왔어요.
0: 네.
1: 홈커밍이라고.
0: 네, 홈컴인 말고 홈커밍.
1: 커밍.
0: 커밍.
1: 네.
0: 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가 소개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소개만 했는데 찬양 한 곡 짧게 좀 듣고 와.

가지고 나머지 저희가 좀 간단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고 이 광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또 나눌 이야기 있으시면 또 샵 9330번으로 자유롭게 그 소식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0: 네,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이었습니다. 짧게 찬양 듣고 왔어요. 네, 성도요 다 함께 찬양 나누고 왔습니다. 네, 뜨란 광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들. 저희가 이제 그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도 좀 전해드릴까 했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방송에 나오는 이제 게시판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극동방송,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게시판 내용도 잘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함께 듣기 시간으로 바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또 귀한 사연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자, 1646번님 문자 네, 주셨네요.
1: 8월 첫째 주 보은중앙교회에서 우리 세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은요. 주님의 선물 같은 나를 사는 아이 주아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라는 뜻 주은이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주원이 이렇게 또 세 아이인데요. 아,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여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아. 1646번님입니다.
0: 아, 근데 진짜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좀 마음가짐이 이 시대에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1646번님께서 주님의 선물 같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또 지어주셨잖아요. 네. 아마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그러니까 저희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이제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에서 이제 세상의 빛 이래교회 이창한 목사님을 좀 만나 뵙고 왔는데
1: 네.
0: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교회 희망은 다음 세대다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희망은 주일학교다 라고
1: 주일학교.
0: 말씀하셨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어떤 그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릴레이 이어 달리기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선두로 달린다 하더라도 이어서 달리는 다음 세대 주자들이 그것을 받고 달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겼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바톤을 이어받고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해도 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세대의 그 기도의 응답을 꼭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1: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뭐 다윗의 기도의 응답은 없었지만 그 다윗의 기도에 솔로몬이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0: 맞아요. 네.
1: 아마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 세대의 주인이다 보니까 이 부모들은 끊임없이 또 기도에 또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또 수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박은영 집사님도 지금 주일학교 섬기고 계신데 정말 너무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시고
1: 아 근데 이게 섬기는 게요 정말 저의 기쁨이고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크기 때문에

0: 정말 그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 희망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자, 9959번님 문자 소개해 볼까요?
0: 네, 이번 주 주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저희 교회에서 소망 힐링 콘서트가 열립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과 소망 가족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1: 아, 근데 지금 소망 성결 교회네요. 소망 성결 교회에서 8월 30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존노 그 테너 존노 초청을 해서 이웃 소망 음악회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가서 좀 그 음악회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존노 우리 극동 방송에서도 정말 귀한 음악회에 이제 게스트로 많이 참여하셨는데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과 장소 잘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함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0: 네.
1: 정말 홈커밍 신청이 많았네요.
0: 네. 그리고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요. 지금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아마 홈커밍 하면 이제 신청 링크가 지금 당장은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따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받으시면 그냥 아 내가 신청됐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또 몇 분 함께 가시는지 그런 정보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지금이고요. 말씀 씨앗 이미지도 샵 9330번으로 씨앗 신청해 주시고 다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가득할 줄 믿고요.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1: 오늘도 열심히
0: 사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공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암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암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꿈의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회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차 찬양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재즈밴드 양왕열 콜텟과 세종꿈의교회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신자답지 못할 때 욕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길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비가 뽑혀가지고 왜 당신이 이렇게 했느냐, 우리도 같이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바다에 던지우는 그런 일이 실제로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떨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자. 주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을까? 선원들만 어떻게 하든지 13절에 힘써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를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는 걸 보면 속에서 욕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분명히 살아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맞서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집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던지라, 나 때문이다. 요나의 이 말은 참 옳은 말이에요. 이것은 나 때문이다. 책에 그런 제목도 있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또 심지어 사모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또 우리 교회 장로들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자기는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 요나가 나 때문이다. 정말 이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요나가 하는 얘기가 지금 선원들이 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요나가 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 그때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집어던질 수 있느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구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불신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합니다.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물속에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풍랑은 더 칩니다. 더 위험해집니다. 요나가 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그냥 물속에 잠길 상황입니다. 그때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지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바다에 던지면 이제 끝나야 되죠. 그죠? 사람들은 바다에 던져놓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예비하사라는 말은 명하셨다는 뜻이에요. 명령한 거예요. 명령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에게도 명하십니다. 무화과나무에게도 명하십니다. 물고기를 제자들이 그물이 터지도록 잡을 때도 그 물고기들을 전부 갖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지어 넣으셨어요.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겠습니까? 큰 고기, 작은 고기. 그런데 넉넉히 이 요나를 삼키고도 요나가 살 수 있고 요나를 니느웨까지 갖다 줄 고기를 선택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이게 무슨 고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이 지구 땅덩어리에 수십억의 인구가 붙어서 살게 하는 분이라는 거. 지구뿐이겠습니까? 지구 안에 있는 사람뿐이겠습니까? 물속에 있는 모든 것도. 그러면 이것은 깨끗이 해결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요나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다 뽑아낸다고 하면 성경은 두 장만 남는다. 뭐냐? 앞표지하고 뒷표지만 남는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도 마지막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가능한 일이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쓰신다.

사람이 없어서 요나만 쓰신 건 아니에요. 요나보다 괜찮은 선지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동시대에도 여로보암 2세 때도 선지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요나를 뽑았느냐? 하나님의 쓰시려고 뽑은 거예요. 왜 물고기를 준비했냐? 바다에서 죽지 않고 요나를 쓰시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를

0: 물을 갖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나를 살아있는 동안 쓰시려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사명, 내가 외쳐야 될 복음, 사명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하며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이제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런 일이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절대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외치며 이 땅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도 또한 저희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932-5478번, 932-5478번 신석장로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고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청년 시절 투병기와 육필일기 등 인간적 면모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개봉을 앞두고 전국 시사회와 좌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영화 청년 조용기는 19세 때 폐결핵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작성한 육필일기와 각혈흔적 그리고 회심과 목회사역 전반을 다루며 희망의 목회자 이면에 숨겨진 신앙의 야성을 담아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 시사회 이후 열린 좌담회에서 박종화 원로 목사는 조용기 목사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넘어 성경으로 소망을 전한 통전적 목회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고인이 교인들 앞에서 행한 공개회개와 북한 동포 지원을 한국교회가 이어갈 유산으로 짚었습니다. 김성경 목사는 이 영화가 한 인물의 위인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라며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양동근 씨가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9월 11일 전국 극장에서 공식 개봉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서울 서대문구 지명교회가 지난 22일 225명의 참가자와 함께

0: 함께 도심 러닝 문화를 접목한 2026 봉주르 홍제천 희망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교인 10여 명으로 러닝 전도팀을 꾸려 매주 토요일 홍제천을 달려온 지명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5km 코스를 운영하며 참가자의 65%에 달하는 2040 세대 및 지역 주민들과 교제했습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도 참가해 응원과 기도의 힘을 전했으며 이서구 담임 목사는 홍제천 회절광 설화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라철웅 부목사는 달리며 힘들 때 마신 시원한 물 한 모금처럼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 교회를 기억해달라며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회 당회 회의에서 장로 2명을 레드팀으로 지정해 안건의 부작용을 검토하도록 하자는 구체적인 회의 개선안이 제안됐습니다. 이용 교회문화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예장 대신 총회장로교육원이 주최한 2026년 장로평생교육 여름캠프 강연에서 당회 내 반대 의견을 공식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레드팀 운영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소장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더하기 회의와 결정하는 빼기 회의를 분리하고 청년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전담팀 구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의나 재청, 정족수 등 어려운 회의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소통을 강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소장은 교회 회의가 단순한 다수결을 넘어 성령의 인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소통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당진감리교회가 파크골프와 만보 걷기 등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니어 교인들이 직접 지역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실버 선교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당진감리교회 노인대학은 올해 파크골프학과를 신설하고 대상을 만 60세로 낮춰 지역 어르신들과 운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제와 복음 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열린 실버 선교 지도자 세미나에서 보령 동대감리교회 만보 걷기 사역 등과 함께 공유됐으며 시니어 성도들이 돌봄 수혜자에서 전도의 주체로 변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버 평생교육협회 사무총장 오만종 목사는 초고령 사회 한국교회가 노인을 돌봄 대상을 넘어 신앙의 선배와 선교적 주체로 세우는 사역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토요일 교회 배단위 홀에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3,280만 원 상당의 유모차 82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3년 연속 진행된 이번 행복담은 유모차 전달식은 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 주최로 열렸으며 이길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강연자로 나서 보호출산제의 성과와 한부모 지원정책 현황 및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국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과 자립을 돕기 위한 물품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용훈 목사는 3년째 이어온 유모차 지원이 한부모 가정 곁에 교회가 동반자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자립을 위한 지원과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충남 남동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린 손주와 함께 나온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한테 뭐 먹고 싶다고 말해봐 하며 아이를 부축입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고 더 채워주고 싶고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세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내게

0: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포기했던 문제와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도 다시 아래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24일 오늘 월요일에 소망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막바지 더위와 불규칙한 일기로 힘든 시간들 속에 있지만 여전히 감사로 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8월도 결국 다 지나가고 있죠. 오늘 아침에 저는 장차 우리에게 오실 한 왕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시고 마른 땅에 냇물처럼 오셔서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도 이 주님을 고대하며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기도사연 밑에 전화라고 적어주세요. 또한 기도 요청하시는 분의 신원을 밝히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기도 내용 끝에 익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입니다.

0: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게 될 중보기도의 시간, 대전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함께 아멘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금산 하늘성교회 섬기시는 이재우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까지 함께 오셔서 이 스튜디오 안이 너무 든든합니다. 목사님 더위 어떻게

0: 지내셨습니까?
1: 예, 뭐 올여름도 여전히 더웠지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잘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소망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먼저 함께 자리하신 우리 기도의 용사들 각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사님부터요. 네.
2: 안녕하세요. 금산에서 온 김기수 권사입니다.
3: 네, 네 안녕하세요. 금산에서 온 하늘성교회에서 온 길혜숙 권사입니다.
0: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4: 안녕하세요. 금산 하늘성교회에서 온 김경란 권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세 분 권사님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셨네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또 드린 날인데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0: 할렐루야.
1: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0: 네, 네. 소망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 네.
1: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오랜 시간을 힘들게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암이나 중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자녀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어느 분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0: 아멘.
1: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좋아진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에는 가장 먼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수술은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질병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0: 아멘.
1: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0: 아멘.
1: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셨으며 죽은 나사로까지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0: 아멘.
1: 물론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또 방법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0: 아멘.
1: 치료의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수술실에도 함께 하시며 긴 회복의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러므로 질병 가운데 계신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0: 아멘.
1: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과 치료 과정이 잘 반응하며 약해진 몸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워집니다. 통장 잔고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자녀의 모습만 바라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만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그 손은 여러분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0: 아멘.
1: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다시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지치셨습니까? 주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0: 아멘.
1: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패배하신 주님이 아닙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5: 아멘.
1: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5: 아멘.
1: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위에 삶을 축복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수술 앞둔 분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주시며
5: 아멘.
1: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0: 있는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십시오.
1: 아멘.
0: 오늘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시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2: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산 하늘성교회 섬기시는 이재호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 주셨어요.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보내시고 기다리시는 가정 소개합니다. 우리 강병길 집사님 일찍부터 찾아와 계시네요. 8217 번호 쓰시는 성도님, 유나 아버님이세요. 여러분 유나 어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엊그제 기도한 대로, 지난주에 기도한 대로 유나가 8월 19일과 21일 두 차례 걸쳐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수술이 이제 있었군요. 수술 중에 뇌척수액의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뇌압이 높아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가 수술까지 받았는데 현재는 반복되는 경련, 또 낮아진 적혈구, 또 혈소판 수치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네, 우리 유나 소식 궁금했는데 알려주셨네요. 우리 유나 아버님. 예, 기도하기는 뇌압과 뇌척수액의 흐름이 온전히 안정되고 경련 멈춰지며 정상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차례의 수술을 여린 나에게 견디고 있어요. 이 유나의 작은 몸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주시고 모든 남은 종양까지 깨끗이 치료해 주시도록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시는 참 아버님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기도 요청하셨어요. 저희 중보기도 동역자들도 많이 기도해 주신 줄 아는데요.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또 오늘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저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유나가 어려운 수술 많이 겪고 있는데 또 많은 지금 몸에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 아멘.
0: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나를 고쳐주셔서 아멘. 건강몸으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신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귀한 유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아버지여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참으로 내 종양으로 인하여서 어린 몸이 여러 가지 수술을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제 아버지는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는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종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뇌압과 내 척수액의 흐름이 온전히 안정되어서 경련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제는 정말 건강한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린 아버지는 이 아이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는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여 세상을 살리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1: 아멘.
0: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버지 심령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네, 우리 유나 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이 유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청년으로 장년으로 또 한 시대를 이끄는 귀한 인물로 크게 하실 줄 믿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1: 아멘.
2: 유나 아버님도 힘내시고요. 유나 온 가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아멘.
2: 11시 26분 30초 향하고 있고요. 대전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저희 교회 유순자 권사님 휠체어에서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갈비뼈에 실금이 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오늘 병원 가셨습니다. 무탈하게 빨리 회복되시도록 기도 부탁해요 하셨네요. 치매로 고생도 하셨고 그렇지만 늘 믿음으로 살아오신 권사님이시라고 강건하시길 기도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유순자 권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0: 네, 시편 91편 16절 말씀에서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순자 권사님 예,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지금 치매로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또 넘어지셔서 예, 또 많이 아프신데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강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순자 권사님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2: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또 넘어지셔서 뼈에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 아멘.
0: 무엇보다도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2: 아멘.
0: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2: 아멘.
0: 모든 사업과 또 직장생활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 아멘.
0: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게 하시고
2: 아멘.
0: 그 기도로 인하여서 온 가정이 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2: 아멘.
0: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 아멘.
0: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2: 아멘.
0: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2: 아멘. 아멘. 네, 유 권사님 쾌유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알려주신 우리 성도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1751번호 쓰시는 성도님, DNW 월드 선교 회장님이신 서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하우스 12동을 관리하시면서 농지에 채소와 과일 농사 지으시고 그 농작물로 김치 만들고 또 수익금 선교지로 보내는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송아지나 염소를 구입해서 전달하고 자립하도록 섬기는 일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두 분이서 감당하시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기도 요청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며 성실하게 농사일을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고 싶다고 하신 우리 1751 성도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알려주신 이 귀한 참 사랑의 교회 서산 사랑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 참 귀하시네요. 또 성도님들도 함께 협력하시겠죠. 그런데 아직도 일손이 부족하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일입니다. 저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0: 네,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또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신 성도님에게도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날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예,
0: 농사 짓는 일이나 또 가축을 키우는 이 일이 정말 두 분이 감당하기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 아멘.
0: 귀한 종을 주님께서 선교의 또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사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또 가축을 키우며 아버지 그 수익금으로 선교지에 보내고 주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며 확장할 수 있도록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아멘.
0: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육신의 피곤함과 또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주님께서 정말 귀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2: 아멘.
0: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일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2: 아멘.
0: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그래야 해서 정말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그런 귀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2: 아멘.
0: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가시고
2: 아멘.
0: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2: 아멘.
0: 아멘.
2: 아멘. 네, 우리 성도님 고맙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서산 사랑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 그 교회 사역과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 하나님 보내주시.

0: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중에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서로 연결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3318번호 쓰시는 성도님이 사랑하는 아드님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담배와 술 끊어지며 가정 모두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셨어요. 어머님의 기도이죠.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예, 교회를 떠나고 이 복음에서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담배를 끊고 모든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태신자 명단을 뽑아서 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반드시 귀한 또 기쁨의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떠난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한국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다 세상으로 나가 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아버지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주님께 유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교회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멘.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돌아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는 귀한 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이 가정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아드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아드님이 체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드님 함께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드님의 마음을 돌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될 줄 믿고요. 어머님 힘내십시오. 네, 11시 34분 40초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금산 하늘성교회 섬기시는 이재우 목사님과 또 기도의 용사 세 분 권사님 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고기도 동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5593번이에요. 병원에 입원해서 저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혈액 수치가 낮아서 계속 치료가 미뤄지고 있네요. 혈소판 수치가 좋아져서 항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바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신 성도님, 예, 연약해져서 항암 치료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시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1: 네, 이사야서 38장 16절에서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사람의 생명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예. 암에 걸렸다는 것만 해도 힘든데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또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까이 계신 분이 이와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 식사 잘 하시고 마음을 편히 하시고 아멘.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혈소판 수치가 좋아져서 항암을 잘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593번님, 예,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혈소판 수치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는 항암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항암을 하려고 합니다. 수치가 잘 나와서 아버지 항암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차려주셔서 모든 육신의 아버지 암덩어리 사라질 수 있는, 아멘.

0: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의 강선을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다시금 강건케 해주셔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살려주셔서
1: 아멘.
0: 아버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1: 아멘.
0: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함께 수고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0: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아멘. 네, 성도님 주님 손잡고 담대하게 치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혈섭한 수치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함께 하시고 올려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5593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셨어요.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를 쉬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영적 방학을 마치고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하신 참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또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안타까운 것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0: 네 그럼요. 저희도
2: 네.
0: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2: 네.
0: 일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예, 이사야서 54장 13절에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라고
2: 아멘.
0: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2: 아멘.
0: 그러면 영적인 방학을 마치고 다시금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령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주의 종의 마음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방황을 통해서 세상으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다 주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2: 아멘.
0: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 아멘.
0: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2: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2: 아멘.
0: 저들의 심령이 변화받아서 다시금 주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2: 아멘.
0: 다시금 한국 기독교가 일어서게 하셔서
2: 아멘.
0: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아버지 전파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네, 어머님. 네, 사실 부모님은 큰 걸 원하진 않습니다. 예배자로 든든히 서서, 이제 살아가길 바라시는 건데요. 예배자로 쓰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권하는 일이에요. 우리 아드님, 따님 혹시 방송 듣고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326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는 8월 27일에 진료받으러 서울 갑니다 하셨네요. 청주에 사시는군요. 청주 산부인과에서는 자궁 내 악성 종양으로 병명이 나왔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신 네, 우리 성도님 참 어려운 일 겪으시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권면하시고 기도하실 겁니다.
0: 네, 시편 41편 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어떤 질병도 고쳐 주실 것입니다.
2: 아,
0: 특별히
2: 네.
0: 이제 병원에 서울로 병원을 가신 3326번님 예, 마음이 아마 굉장히 지금 힘드실 것입니다. 많이 아프시고 또 많이 예.

0: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 가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예,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귀한 주님의 딸이 아버지의 자궁 내 악성 종양으로 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의뢰진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아버지 주님께서 다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1: 아멘.
0: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멘. 다시금 새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1: 아멘.
0: 만져주시고
1: 아멘.
0: 힘주셔서
1: 아멘.
0: 저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1: 아멘.
0: 회복해 하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수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다 성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8월 27일 아버지 서울로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아멘. 네, 우리 자매님 걱정 마시고 주님 손잡고 잘 다녀오십시오. 좋은 또 진단으로 정확하게 진단 받으셔서 잘 치료하시고 이날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003번, 3003번 쓰시는 성도님, 신우이 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네요. 50대 초반의 나이인데 유방암 수술 잘 마쳤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고요. 결과에 따라 치료 일정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멀리 있지만 성함이 하나시군요. 하나 언니의 그 삶을 늘 응원하며 하나 언니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하셨네요. 예, 신우이 되시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요청하시는 참 귀한 올켓이세요. 손 아래 올켓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저희도 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아,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함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이렇게 또 암이 있다고 하면은 온 가족들이 다 한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50대 초반 어찌 보면은 예,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겨져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아, 네.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신우이 되시는 우리 하나 성도님 암으로 이렇게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와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건강하게 강건하게
1: 아멘.
0: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걱정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1: 아멘.
0: 담대하게 바꿔주시옵시고
1: 아멘.
0: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1: 아멘.
0: 감사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한 언니를 위해서 멀리서 늘 응원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3003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1: 아멘.
0: 치료해 주시옵시고
1: 아멘.
0: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께 영광 돌리는 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케 하시고
1: 아멘.
0: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아멘. 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 성도님께 찾아가셔서 이 시간도 안수하신 줄 압니다. 우리 옳게 되시는 우리 3003님 고맙습니다. 더 기도로 좋은 소식 또 나누겠습니다.

0: 하시길 바랍니다.
1: 아멘.
0: 네, 5976번이에요. 네, 최준영 형제 소식 전해 오셨네요. 여러분, 최준영 청년 기억하시나요? 욕종암이 재발해서 저희가 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한 검사에서 작은 두 개의 덩어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세 번의 항암 치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더 이상 항암 치료조차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완치 판정 받을 수 있도록 소망에게도 중보기도의 위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하신 우리 5976 성도님은 참 번호가 익숙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소식 전해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가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2: 네, 귀한 청년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보니까 저희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0: 아멘.
2: 중보 기도의 위력은 정말 큽니다.
0: 아멘.
2: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2: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준영 귀한 청년이 육종암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암덩이가 보이지 않고 이제 남은 세 번의 항암 치료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완치되어서
0: 아멘.
2: 정말 이 청년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0: 아멘.
2: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0: 아멘.
2: 또 아버지 중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어떤 기도보다도 위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모든 청년들이 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0: 아멘.
2: 마른 뼈에 새 살이 붙고 군사가 되듯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또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모든 질병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셔서
0: 아멘.
2: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오늘도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1: 아.
0: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 최준영 형제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청년으로 이제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십시오. 깨끗이 치료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열심히 달려왔죠. 마지막 기도 되겠습니다. 8662번 성도님. 네, 아픈 사연을 보내셨네요.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인도 받고 싶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받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목사님, 아마 참 목사님으로서는 이 성도의 마음이 정말 더 잘 느껴지시죠?
2: 네,
0: 이런 성도님들
2: 네,
0: 계실 수 있잖아요.
2: 네, 많이 있을 수 있고요.
0: 네. 네,
2: 주의 종들도 이럴 때 참 힘들죠.
0: 얼마나 힘드실까요?
2: 네, 근데
0: 네.
2: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작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옮기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목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또 셀 리더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또 힘들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0: 아멘.
2: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해
0: 아멘.
2: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0: 아멘.
2: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2: 다시금 아버지께서 새 마음을 갖게 하셔서
0: 아멘.
2: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0: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귀한 성도님, 어느 교회를 가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0: 아버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만족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1: 아멘.
0: 아버지 다시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1: 아멘.
0: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아멘. 성도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께 더욱 기도로 인도받아 보십시오.
1: 아멘.
2: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1: 아멘.
2: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아멘.
2: 네, 오늘 못 드린 기도는 내일 계속될 것이고요. 그동안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3: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오늘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 함께 해 주신 우리 금산 하늘선교회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1: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겨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아멘.
1: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아멘.
1: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2: 아멘.
1: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2: 아멘.
1: 그러므로 오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 아멘.
1: 질병보다 크신 주님, 형편보다 크신 주님,
2: 아멘.
1: 우리의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 아멘.
1: 눈물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2: 아멘.
1: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간증이 되고 오늘의 아멘. 아픔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 아멘.
1: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2: 아멘.
1: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아멘.
1: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2: 아멘.
1: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주님 주시는 세심과 용기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씀 많으십니다. 그 말씀 간직하시면서 오후 시간도 평안하시고요. 우리 오늘 함께 자리하셔서 함께 아멘으로 동역해 주신 우리 김기수 권사님과 또 길혜숙 권사님과 또 김경란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권사님들 다음에도 다시 또 와주십시오.
2: 아멘.
0: 네,
2: 아멘.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목사님 감사합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멋지게 롱런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주전 8세기 우시아라는 왕의 등극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라는 왕이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며 뜻밖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6살짜리 왕이 되었지만 누구도 이 나라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때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우려와 달리 우시아는 그 작은 나라, 작은 군사를 가지고 어린 나이에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생각보다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블레셋과의 오랜 악연을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골리앗 장군 아시잖아요. 그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가드라고 하는 곳인데 그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가드를 비롯해서 블레셋의 상징적인 도시들을 완전히 우시아 왕이 무너뜨립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은 그 힘을 가지고 곳곳에 군대를 보내서 정복전쟁으로 영토를 넓혀요. 그 사막 지역에 약탈자 아라비아 부족 그리고 악연이었던 또 한 나라 에돔까지도 우시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어린 왕이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자신들에게 상징적인 존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솔로몬 왕과 비교할 만큼 우시야 왕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아요. 소년으로 시작한 이 왕의 이름이 어느새 주변 중동 지역의 변방에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알려질 정도가 됩니다. 전쟁만 잘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도시를 군인들이 지켜주게 해요. 물이 없는 시대니까 곳곳에 운물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때든지 가축들을 먹이고 농사를 쉽게 짓도록 만들어요. 또 산지를 개간해서 거기에서 포도 농사를 짓게 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며 부유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우시아가 왕이 된지 군인들을 잘 훈련한 숫자가 30만 7,500명에 이를 만큼 강한 군대를 만들어요. 아주 알차고 힘이 있는 정예 군대를 편성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나라 안팎에 기술자들을 모집해서 성벽과 망대 위에 그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왜한 번에 화살을 수백 발 쏘는 그런 무기들, 또큰 돌들을 이렇게 새총처럼 적지를 향해 쏴가지고 적군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무기들을 곳곳에 개발하고 세웁니다. 이건 당시에 주변의 큰 제국들보다 더 앞서는 최신식 무기를 갖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역사에 손꼽힐 만큼 업적을 이룬 왕, 그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시야 왕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 작은 나라, 갑자기 왕이 된그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잘될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경은 그가 그렇게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우시아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왕 대신 하나님의 결재를 받으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걸 직관적으로 말하면 우시아는 자기의 분수를 알았다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위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밑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하니까 그 우시아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우시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와줄 때마다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시아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왕이 됩니다. 게다가 그의 인생엔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이 있다 보니 지금처럼만 이 우시아가 살면 말 그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사람은 고비가 와요. 우시아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 소년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그저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 날부턴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 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우시아가 그렇게 변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분명하게 소개했어요. 이 우시아에게 왕이 되면서부터 늘 말씀을 가르쳤던 그의 영적 멘토가 있어요. 그가 스가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첫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주고 짚어줄 사람이 사라진 뒤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인드는 사라지고 오히려 점점점 내 욕망,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에 이 우시아가 변질을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 어느 날 우시아가 손수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은 절대로 왕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이 하나님의 법 앞에는 예외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마치 내가 모든 걸 성공한 사람이니 제사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향을 피우겠다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았던 당시의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황급히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절대 권력을 쥔 왕 앞에서 아무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왕이라도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빨리 이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시아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향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을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째려보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감히 이 나라를 세우고 왕인 나에게 제사장들이 나를 가로막느냐? 그리고 당장이라도 죽일 듯 아마도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금방이라도 왕이 이 제사장들의 목을 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돼요. 바로 이 무시무시한 피가 말리는 상황에 그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자, 19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왕이 너무 분노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데 제사장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다 지켜보는 앞에서 갑자기 왕의 이마에 희고 붉은 반점이 순식간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의 병이라고 일컫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제사장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들은 급히 왕을 성전 밖으로 쫓아냅니다. 우시아는 그때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우시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그가 왕일지라도 외부와 단절돼야 돼요. 그래서 우시아는 이때부터 별궁에 갇힌 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된 삶을 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면서 그의 왕권이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힘없는 왕이 되니 생각지도 않은 자신의 세자 요담에게 왕권을 위양하고 그는 시간이 갈수록 비참해지다가 마지막에 너무너무 존재감 없는 비참한 삶을 마감하며 오늘 이

이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처음에만 해도 앞길이 창창했고 이대로만 가면 역대 어떤 왕에 비해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 같았던 롱런이 보장돼 있었던 그가 왜 말년에 결말이 이렇게 씁쓸한 인생이 된 걸까? 뭐가 문제였던 걸까? 하나의 포인트를 잡자면 중간에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첫사랑,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남은 삶의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롱런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딱 하나를 조심하셔야 돼요. 초심을 뺏기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또는 역사적으로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자꾸 중간에 변질되고 초심을 잃는 걸까요? 간단해요. 사람은 누구나 조금 잘 되면 망각하지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점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의 마음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는 백성의 신뢰도 잃고 국가의 힘도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용두사미의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란 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다시 초심을 되찾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변질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너 다시 첫 마음, 초심을 찾아라.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한 가지 소원을 품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든 초심을 되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리사 시절에 감리사님들하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휴양지에서 감리사들 연수가 있어서 며칠을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묵었던 그 숙소가 그 5성급 호텔과 옆에 리조트가 있었는데 더 마젤란 스테라 리조트라는 그 아주 유명한 리조트에서 우리가 묵었는데 이 더 마젤란 스테라 리조트 안에는 어느 때든지 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채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거 누가 세운 거냐라고 제가 알아봤더니 에드워드 옹이라는 사람이 이 리조트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아주 가난하게 싱가포르에서 건설업체에 하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뭐 별것 아니든 별것 아닌 조그만 그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일감을 주면 그 하루하루 열심히 일용직처럼 일하면서 살아가는 건축의 종사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작은 일이 주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듯이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일할 거리를 주시니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이 작은 일에서도 저는 감사하고 정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실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에드워드의 진심이 통했는지 어느 날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리조트 건설권을 따냈어요. 그리고 그 리조트가 올라가고 호텔이 세워지고 성공을 하고 말 그대로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게내 두뇌와 배짱과 결정력 때문에 이걸 내가 얻은 거야. 이렇게 완전히 초심을 잃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에드워드는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무진장 벌리기 시작하다가 때마침 1997년 아시아 전체를 휩쓰는 IMF 외환 위기가 터져요. 달러로 빚을 졌는데 하루아침 자고 나면 눈만 뜨면 수천억 원으로 빚이 불어나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돈을 회수하려고 해서 그동안 뇌물을 주고 관계를 냈던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는데 다 수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은행에도 버림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정치인들에게도 버림받은 에드워드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해요. 내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다 떠나가 버린 텅빈 사무실에서 날마다 술 중독자처럼 살아요. 어느 날 술이 취해 너무나 고통스러워 절망하고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는데 문득 지난날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초심을 맹세하던 순간, 하루하루 근로자로 살아가는 작은 노동자에서 나에게 이런 일거리를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초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그 이후에 초심을 잃고 마음대로 살고 변질되어가는 자신의 일대기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에드워드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아무도 없는 텅빈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할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겨요. 남은 인생, 절대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을 주시든 간에 주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는 늦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초심을 되찾아요. 그리고는 내가 남은 인생 다시 화려하게 살 수는 없지만 내 위치와 역할을 다시 정립합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은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들떠보지 않았던 정부가 그의 재기를 공식적으로 도와주고 금융권 은행에서 지원들이 풀리면서 그는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에드워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리조트의 공간들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오면 아무 때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집회 장소로 아낌없이 가장 좋은 공간에 가장 좋은 시선을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돈 버는 거에 욕심을 내지 않고 전 세계 크리스찬 기업가들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해요. 그가 남기는 강연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좋은 기업가가 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오는 성들 보면 이 예배도 정말 젊은 분들이 3, 3, 5 정말 아기들을 안고 또 젊은
신혼들

0: 또 젊은 청년들이 예배를 많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서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저는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만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떡하든지 이 짧은 인생 나도 한 번쯤은 대박 나야지, 한 번쯤은 내가 로또에 당첨되는 인생을 살아봐야지, 나에게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날이 한 번쯤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단 한 번의 성공을 꿈꾸는 시선이 아니라 천천히 반짝이는 로또의 대박은 아니어도 은근히 끝까지 멋있게 마지막 마무리 잘하는 인생이 돼보고 싶다.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무슨 뭐 주식을 해서 또 부동산에서 뭐 코인을 해서 이렇게 대박 났대, 누가 이런 일 때문에 한 번에 그 인생이 역전했대, 이런 거에 여러분의 시선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에 기쁘고 감사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꿈을 꿔보십시오. 롱런하는 인생,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생각지 않은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 내 형편에 맞는 이 위치, 이 직임, 여기에 최선을 다해 내 성공의 기초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나는 이미 그 초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이 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다시 그 초심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대신 내가 지고 있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빠르게 가려고 내가 내 인생을, 내 기업을, 내 가정을 내가 운전하고 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일터, 내 사업, 내 야망을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운전하는 옆 좌석에 여러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롱런하는 인생이에요. 끝이 잘 되는 사람, 마지막에 웃는 사람, 그게 기독교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너무 잘 왔습니다. 나는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기대보다 더 많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멋있는 롱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기쁘게 찬양하라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작품 번호 73번 가운데 2악장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은 총 5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앞선 1번, 2번의 협주곡은 고전시대의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모방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4번과 5번에서는 베토벤만의 특유의 기법과 형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전시대의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피아노 콘체르토라든가 또 다른 협주곡에서는 리토르넬로 형식처럼 어떻게 보면 전주가 굉장히 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토벤의 초기 피아노 협주곡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지만 후기에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작품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카덴자가 등장한다던가 또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색채가 짙은 그런 성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에는 황제라는 표제가 붙어있죠. 사실 베토벤이 직접 붙인 건 아니고 출판업자에 의해서 붙여진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왜 황제라고 붙였는지는 기록에 의하면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유래한다면 굉장히 장엄한 규모와 또 당당한 그런 느낌의 성격들이 그런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2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1악장에서는 굉장히 웅장하고 극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2악장에서는 아주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색채가 가득한 악장이기도 합니다. 아주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과 또 현악기의 부드러운 음향이 이루어지는 아주 매력적인 악장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콘체르토 5번 작품 번호 73번 황제의 2악장 오늘 이 작품을 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 페르디난트 라이트너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작품번호 73번 황제의 2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트라치 폴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트라치 폴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의 피아노와 클라리넷 첼로를 위한 3중주 A마이너 작품으로 114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치오소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브람스의 말년에 작곡된 실내악 작품인데요. 특별히 클라리넷의 따뜻하고 어두운 음색, 그리고 첼로의 깊은 선율, 또 피아노의 풍부한 화성이 잘 어울려지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치오소 함께 하실 텐데요. 브람스 특유의 섬세한 춤곡의 느낌이 있는 그런 악장입니다. 특별히 이 3악장의 빠르기 말에 그라치오소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그라치오소는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도 아름답고 우아하게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악장에 그런 느낌과 그런 서정성이 강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와 클라리넷 첼로를 위한 3중주 A마이너 작품번호 114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치오소,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연주,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 크리스티안 치아리아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과 피아노 첼로를 위한 3중주 A마이너 작품 번호 114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지오소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노성애와 국립합창단 그리고 코리안 심포니의 연주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화장품을 고르시나요? 북한에서는 남한산 화장품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화장품의 내용물을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담아서 북한으로 들여가는 방법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부 부유층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쓰는 것이 경제력이나 인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 한국 화장품을 어디서 구했는지 또 어떤 제품이 좋은지 서로 나누기까지 한다죠. 당국이 아무리 막아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계속해서 원하는 것까지 찾는 것까진 완전히 막기가 쉽진 않은 모양새죠. 우리에겐 화장품 하나를 고르는 것도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런 작은 선택조차 통제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평범한 일상과 더불어 무엇보다 참자유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리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사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수원에서 복음통일 위해 기도하며 출첵합니다 하신 청취자분도 계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샬롬이라는 인사와 함께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계신 지역까지 남겨주세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송이나

샬롬, 서천에서 듣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얼마나 여기보다 더 더울까요? 어서속히 복음 통일되어서 자유롭게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8845님, 아멘. 에어컨 없이 선풍기 없이 여름을 나고 있는 이게 참 건강에도 좋지 않잖아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심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하얼빈에서 듣고 계시다는 어플리케이션 출석 인사 도착했고요.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로도 함께 해주세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도의 사명인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그 한 줄로 출석 인사 나눠주세요. 신청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나눠주신 우리 0834님. 유리 창문 밖에 있는 해가 너무나 뜨겁게 느껴져요. 하지만 가을 꽃들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참 예쁘네요 하셨어요. 벌써 가을에 피는 꽃들이

봉우리가 졌나요? 0834님, 너무 예쁜 풍경 가운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데 신청 찬양은 저희가 다음 찬양은 준비하고 있는 찬양이 있어서 오늘 해피데이 끝나기 전까지 제가 선곡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해피데이에서는 여러분이 나눠주신 신청해주신 찬양과 더불어서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찬양으로 가득 채워보는 월요일의 해피데이,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는 또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 선물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오신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듣고 있어요.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해피데이 식구들 샬롬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 서로의 그런 문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에게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세요. 5830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6009님, 고향시 병원에서 방송을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이 방송이 울려 퍼질 때, 그리고 6009님이 극동방송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복음으로 인한 은혜가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문자, 신청 찬양 기다릴게요.

신청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축하 사연들 계속해서 기다리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0: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문자로 출첵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자,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석 인사, 북한과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 한 줄의 기도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안 돼서 방송을 못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들으러 왔습니다. 출첵합니다 하셨던 2019님 반갑습니다. 오늘 휴가신가요? 전주에서도 찾아와 주셨어요. 전주는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요즘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에 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5189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도 감사로 고백하면서요. 성남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20년 넘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우리 8055님, 와, 20년 넘게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OFP데이에서도 정말 자주 찾아오시는 우리 애청자분이신데 8055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랜만에 왔어요. 몰래 일하다가 듣다가 몰래 들을 수 없게 되다가 오늘 드디어 들으러 왔네요. 할렐루야. 아, 라디오를 몰래 들으시다가 사정이 생기셔서 못 들으시다가 우리 찾아오신 어플로 찾아오신 5958님 이렇게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선물 또 같이 보내드리고요. 신청 찬양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우물정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찬양으로 채워가는 월요일의 오해피데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1: 가득한 우리의 의심을 깨치고 나가는 귀한 이별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가득한

0: 안녕하십니까. 살 길 찾아 중국 땅으로 떠나온 함북도에서 온 김향리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서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며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찬송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영혼을 성령과 예수의 피로써 거듭남을 받고 그 어떤 황금 만능에도 비기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스승으로 아버지로 보스로 영원히 모시고 받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외 땅에서 우리가 목매어 부르는 찬송가와 기도소리가 저 북한 땅에도 멀리 울려 퍼지어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독재 정권이 통치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도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향미 자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소망이 울려 퍼지는 한반도를 꿈꾸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했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향미 자매의 선곡이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보면 복음에는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걸 항상 뼈저리게 느끼며 기도합니다 하시는 1926님도 계셨고요. 오늘 또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이찬영의 한 소절과 은혜의 나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신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저도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8235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북한을 위한 이 기도를,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이 마음을 끊이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8531님, 저희 엄마도 실향민이신데 친정 식구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지쳐 쓰러질 때도 이렇게 분단으로 인한 모든 눈물과 한숨이 그 탄식에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신 새벽 기도의 힘을 이야기하신 우리 5152님의 신청 찬송인데요. 나는 믿노라.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남과 북 가운데 어둠이 거두어지기를 소망하면서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먼저 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생방송 OA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쓴 물에 그 글자를 씻은 다음 저주를 전하는 쓴 물을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물은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받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또 곡식 제물을 한 움큼 쥐고 그것을 진상 규명의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저주를 전하는 물을 마셨을 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있으면 그 물이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그 여자의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자궁이 오그라들 것이다.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고 결백하면 자신의 오명을 씻고 아이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법으로 한 여자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자기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모든 절차를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그 여자는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너희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완전히 바치겠다는 특별 서원, 곧 나시린 서원을 하려고 할 경우 너희는 포도주와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취하게 하는 음료는 무엇이든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안 되고 포도나 건포도를 먹어서도 안 된다.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기간 내내 포도나무에서 취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씨나 포도껍질을 먹어서도 안 된다. 헌신하는 기간 동안 너희는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긴 머리는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알리는 지속적인 표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치기로 한 기간 동안 주검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 너희 형제나 누이의 주검이더라도 너희는 그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해 바쳤음을 알리는 표가 너희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헌신하는 기간 동안 너희는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한다. 누가 갑자기 너희 곁에서 죽어 너희가 구별해 바친 머리털이 더럽혀졌을 경우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날, 곧 7일째 되는 날에 머리털을 깎아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주검 때문에 더럽혀진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날로 너희는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나시린으로 다시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을 보상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너희의 헌신이 더럽혀졌으므로 지나간 날은 날수로 세지 않는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5장 23절에서 6장 12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해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퍼즐 좋아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퍼즐을 맞추면서 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수백 개 뭐 혹은 수천 개의 조각 가운데 거의 모든 조각을 제자리에 놨어요. 그런데 아, 딱 한 조각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자꾸 그곳에 눈이 들어오죠. 이미 맞춰진 수백 개, 수천 개 조각보다 없는 한 조각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고요. 야, 퍼즐 맞을 때도 이런데 우리 하루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잘된 일도 많고 고마운 사람도 있었고 별탈 없이 지나온 순간도 참 많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하나,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전체가 혹은 한 달이 좋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네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애써 외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삶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퍼즐 한 조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진 건지 애초부터 없었던 건지, 하지만 그 한 조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그 수많은 조각까지 놓치는 그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없는 것 하나보다 내게 이미 주어진 그 수많은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오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세어본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죠? 감사를 세어보면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는 이미 완성돼가는 멋진 그림과 퍼즐들이 많아요. 이 오후에 그런 감사를 하나씩 고백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면서 첫 곡 함께 나누시죠. 마커스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네,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 네. 어떻게 이 오후를 보내고 계신지. 아, 직장이든 뭐 가정에서든 월요병을 이겨내려고 네, 고군분투하고 계실 모습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오후에 또 이 더위에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8월 말인데. 야, 이게 8월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덥더라고요. 이 스튜디오에 있는 청주도요. 아, 조금 전에도 저게 밖에 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야, 정말 덥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더워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감사하면서 웃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게 있을지라도 오프닝 듣고 그래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보내드리면서 이 감사하는 제목들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얼마 전에 저희 한 청취자를 뵙다가 그분을 통해서 미숫가루를 협찬받게 됐습니다. 네, 저도 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미숫가루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께 이 미숫가루를 드릴 수 있냐면, 감사, 이 8월 마지막 다음 주가 마지막 월요일이긴 한데 뭐 거의 뭐 마무리할 때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가 있는지, 삶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입니다. 샵 9330번으로 작은 것도 좋습니다. 삶의 지극히 작은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게 감사하네요. 신기하게 근데 그런 감사를 하다 보면 불평이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감사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감사하신지,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미숫가루 한 통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감사하면 이 찬양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트 류오입니다.

네, 8월 24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2시 18분. 극동방송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감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하나님 만남에 감사. 4523번님. 그럼요.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감사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아, 이거만큼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뭐,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정말로 놀랍다. 예,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오늘도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할 건데, 오늘도 뭐 내용 들으시다가, 여러분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신앙의 일대를 지금부터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연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우리 가족이 또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그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고, 1454번님 어제가 생일이었대요. 축하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리죠. 박수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454번님 성함은 잘 모르지만 어제가 생일이었다고 해요. 8월 23일 네, 1454번님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0575번 극동방송 청취 중에 당첨이 돼서 책과 큐티책이 집으로 오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이 만남에 대해 감사하신다고, 우리 선물에 또 당첨되신, 저희 프로그램에서 당첨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감사할 수 있는 일이죠. 6968번님 교회에서 하는 말씀 공부에 딸과 함께 신청하기로 해서 감사합니다. 야, 이 따님, 뭐, 이런 효도가 없어요. 그렇죠.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와 제일 같이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걸 자녀와 같이 하면 제일 큰 기쁨이죠. 야, 정말 효도하신다. 효녀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가 있는지 네, 보내주시고. 4428번님 내 옆에 늘 있는 가족들이 감사하다고요. 특히 남편 산소처럼 늘 당연한 줄 알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이 모두 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라고 연락을 해주셨네요.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야, 이 남편분 정말 좋으시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내 남편이 감사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존중받고 칭찬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이고, 정말 정말 행복한 가정, 네, 축하드리고. 자, 지금까지 문자 오신 분들 중에 일단은 아까 미숫가루 드리기로 했잖아요. 미숫가루 한 통. 네. 이게 미숫가루도 사 먹으려고 하면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저희 도시의 기쁨에 새로 선물이 들어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많이들 연락 주셨는데 일단 지금 드릴 분은 4523번, 네, 4523번에게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선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이 감사에 대한 제목을 좀 나눠주시고, 동시에 일대신앙,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우리 월요일마다 함께 하죠. 네. 그에 대한 얘기를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죠.

네, 내가 놓쳤던 것들에 대한 감사. 그 고백을 하는 또 하나의 찬양이죠.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유은성 4집의 앨범 중에 듣고 왔습니다. 자, 2시 27분, 현재, 대전에서는 93.3, 네, 청주와 충주에서는 104.7 FM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는, 여기는 극동방송 2시의 기쁨입니다. 자, 오늘 일대신앙 잠시 후에 연결할 텐데, 또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의 일대신앙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우물정 9330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 감사를 나눠주시는 분들 중에 선정해서 또, 2시의 기쁨 새로 들어온 선물인, 예, 미숫가루 드리기로 했죠. 문자 소개 조금 더 할게요. 1772번께서는 갱년기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극동방송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좋은 내 친구 극동방송 하트를 무려 3개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네요. 아, 이렇게 날이 더운데 그 갱년기 오면 몸 안에 또 이제 열이 많이 나니까 정말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극동방송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트를 3개씩이나 정말 감사합니다. 5811번님께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떠올리면

감사죠. 어제 주일을 맞아서 온 가족이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셨네요. 야, 이분들은 정말로 신앙의 어떤 그 예의 범절이 잘 갖춰진 분들이시네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어렸을 때 배웠는데, 교회 갈 때는, 내옷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늘 입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마음으로 나가라는 교육을 여러 번 받았는데, 아, 이분도, 예, 그런 마음으로 어제 예배 드리셨다고요. 그리고 발목 수술 했는데, 집에서 이 시간 함께 하며 찬양을 드리니 감사하다고 6251번. 발목 수술하고 나면 참 불편할 게 많아서, 불만 투성이일 수도 있는데 그 불편함이 불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그렇죠? 야, 이거는 뭐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라 치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772번 역시 여든이신 어머니와 같이 살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요리를 엄청 잘하신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어머니도 감사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머니가 막 맛있는 요리를 계속해서 이 연세에도 해주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감사들을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 지금 0684번님은, 지난주 저희 그 2시 기쁨 목요일 코너에서 선물로 치킨을 받으신 분이네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치킨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내드렸죠. 그런데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 문자의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극동방송, 정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성경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나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극동방송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아서 역시 감사하다고. 극동방송 더욱더 부흥하시고 많은 영혼들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될수 있도록 이렇게 또 축복도 하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또, 어머님, 예, 모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게, 때론 부칠 때도, 힘에 부칠 때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힘내시라고 또 다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또온 감사 중에 한 분께 지금 발목 수술해서 지금 조금 불편하시지만 감사로 영광돌리고 있는 6251번에게 또 미숫가루 한통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일대신앙 연결할 텐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떻게 예수가 들어가게 됐는지 그 복음 이야기 우물정 9330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죠.

0: 네, 다이과나단 황국명 목사님의 음성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듣고 오셨습니다. 2시 38분. 네. 자,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일대신앙의 얘기를 오늘도 한 분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와, 이분은 사연도 특별했는데, 지금 현재 계신 곳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극동방송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니, 지금 소개 혹시 뭐 가능하세요?

0: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1: 아, 네. 저는 청주 상록수교회 다니고 있는 권진숙 집사이고요.
0: 네.
1: 지금, 네, 공항에 있습니다. 청주공항에 있습니다.
0: 청주공항에 나가 계신 거예요? 그, 왜 청주공항에 계신지도 설명해 주세요.
1: 아,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일본에 있는 사가미야쿠라 교회 선교사님들, 이제, 가정하고 일본 몇 분이 저희 교회 방문을 하시고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셨어요.
0: 예.
1: 네, 그래서, 홈스테이로 섬겨드리고, 이제, 재웅해드리려고, 제가 잠깐 공항에 왔는데, 제가, 조퇴를 하고,
0: 야.
1: 공항에 와서, 이제 깜짝 서프라이즈로 재웅하러 왔습니다.
0: 야, 정말,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 네.
0: 이야, 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그렇죠?
1: 아, 네.
0: 네.
1: 실질적으로 아니, 2박 3일 계셨는데,
0: 네.
1: 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어요. 네.
0: 아니, 근데 이렇게 섬기시는 이유가.
1: 네네.
0: 선교 차원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1: 처음에는 이제, 선교 차원이 가장 큰 목적이긴 한데,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네. 사랑을 좀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0: 네.
1: 네. 그냥 저희 실은 남편이랑 같은 교회 섬기는지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좀 예. 준비하게 됐어요.
0: 예.
1: 저희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광고하실 때 저희 가정이 신청을 했고
0: 네.
1: 신청을 해서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0: 네.
1: 그리고 가정 예배를 조금 짧게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데 그 가정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0: 야.
1: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그 성도님들이 또 함께
0: 지금 네.
1: 있는 홈스테이 섬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0: 네.
1: 저는 그거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0: 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로.
1: 아,
0: 그러면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 일단 코너가 1대신앙 여쭤보는 얘기니.
1: 네.
0: 지금 집사님께서는 몇 대 신앙을 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몇 대 신앙이요?
0: 예.
1: 네, 저는 이제 4대째.
0: 4대째.
1: 흉가 쪽에서는 4대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외가 쪽에서는 2대째예요.
0: 외가 쪽에서는 2대째고 이제 4대째. 그럼
1: 네네.
0: 처음 그 친가 쪽에서 교회를 가신 게 누가 가셨죠?
1: 모르겠는데.
0: 아, 그건 잘 모르고.
1: 네. 위에인데
0: 네.
1: 그 청주에 그 제가 얼핏 듣기로는 청주의 그 일신여고의 양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네 그 위에 조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그 하여튼 저 윗대 분들께서 그 양관의 간호부에서 근무하셨던 분도 계셨다. 선교사님이랑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근데
0: 네.
1: 네, 저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0: 아하, 아니 뭐 그 정도 아시는 것만 해도 많이 아시는 건데.
1: 네.
0: 아, 그 얘기해 주셨던 그 신앙이 이제까지 쭉 이어와서 이렇게 또. 일제시대 때 신앙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일본인들을 섬기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감사하게
0: 야, 이게,
1: 제가 그렇게 됐네요. 네. 네,
0: 이게 참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이고 그 와중에 또 공항에 가서 이 두시의 기쁨을 들으면서
1: 아, 네.
0: 예.
1: 저 사실 주차하면서 이제 네. 그쪽 방송 들으면서 주차하면서
0: 예.
1: 아 한번 사연 써볼까 하면서 역에 청사에 들어왔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청사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갖고 뭘까 이렇게 받았는데 그쪽 방송인지 몰랐어요.
0: 네. 아니,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이 연결되게 하신 것도 신기하고
1: 네, 네
0: 섬기시는 거 보니까 뭐 또 얘기 듣기로는 이제 곧바로 또 공항 가셔야 돼서 안내를 하셔야 돼가지고 길지 않은데 그렇죠?
1: 네, 제가 지금 공항에 왔는데
0: 네.
1: 공항에서 이제 일본 분들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0: 아하.
1: 이제 탑승 대기 중에 지금 통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래요. 그분들께 저희 극동방송이 네네. 또 응원하고 기도한다고 꼭
1: 아,
0: 전해 주십시오.
1: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야, 참 정말 다양한 곳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시 기쁨을 지금 공항으로 가면서 차에 내리기 직전까지 들으면서 문자를 하시고 지금 일본 분들 이렇게 또 보내드리시려고 끝까지 조퇴까지 하면서 참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들으셨죠? 4대째 그 첫 신앙은 일제시대 때 청주를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모르실 텐데 아까 얘기했던 일신여고가 미션스쿨이고요. 그 양관이라는 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청주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유적지 같은 곳이에요. 네. 혹시 뭐 청주 방문할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그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때 시작한 그 일대 신앙이 이 4대째 내려와서 이제는 그

일본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그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 그 믿음이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는 우물정 9330번, 샵 9330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지금 보내주시고, 또 감사할 제목들이 있다면 역시 같은 주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뵙죠.

네, 클래식 콰이어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듣고 왔습니다. 9137번님이 마지막으로 문자 주셨는데 지난주에 화장실에 미끄러져서 꽁지뼈에 골절이 왔습니다. 통증으로 힘들지만 더 크게 안 다치고 입원 안 하고 자유치료가 된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MRI 찍으면서 불렀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듣고 싶다고 좀 전에 들려드렸는데 와, 얼마나 간절했으면 또 감사한 마음이 컸으면 MRI를 찍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셨을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우리가 놓칠 때가 꽤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은혜인 게 정말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을 하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고 백성들은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비까지 내렸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전하자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수많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 엘리야의 눈에는 이세벨의 위협이라는 한 조각만한 그것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네, 주님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그 작은 것 하나에 유혹되거나 미혹되거나 시험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입에 감사를 달고 다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저도 전에는 막 크게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는데 최근엔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끝곡은 향기로운 나무 너 근심 걱정 와도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근심 걱정이 와도 주님만 붙들고 사시다 보면 그것이 또 다른 감사와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도 이어질 겁니다. 2시의 기쁨 제작진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에어컨을 이제 틀지 않고 자도 되죠. 덮는 이불, 두꺼운 거 살짝 꺼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차가운 물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네요. 최근에 제가 귀뚜라미도 봤습니다. 이제 긴팔에도 눈이 갑니다. 예, 곧 가을이 온다는 거죠. 기도하기 좋은 날씨, 찬양하기 좋은 날씨,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여름 동안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볼까요? 우리의 사명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 2026년 후반전 다시 한번 나의 사명, 나의 비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계획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입니다. 자, 오늘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박영희의 목소리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8월 24일 월요일, 어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계약하신 분 계세요? 좋은 소식 갖고 계신 분 알려주십시오. 자, 이제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와요. 다릅니다. 물이 다르게 느껴지고요. 바람이 다르죠.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 그렇죠.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 제가 가끔 이제 밤에 어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은 에어컨이 없고 이제 선풍기가 없는 데는 더워가지고 밤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고, 막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았는데, 야, 기도하기도 딱 좋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달려가 보자고요. 이번에 이 곡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아름답습니다.

0: 아이들의 목소리, 네, 귀여운 목소리로 신선하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우리 이제 이거 막 율동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끼라를 통해서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예전에 우리 귀여운 딸하고 엄마하고 제가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뒤늦게 이제 또 문자가 왔는데 남편과 함께 새 가족이 정말 기쁨으로 요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제가 사연을 받고요. 지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용선주님 되시죠?
1: 안녕하세요. 네.
0: 예, 바로 아시네. 예.
1: 목소리가.
0: 아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1: 네.
0: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지난번에 그 문자를 한번 주셨었는데,
1: 네.
0: 예전이죠. 근데 네. 제가 그 문자 받고 용선주님께 전화를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 네.
0: 그때
1: 아,
0: 우리
1: 저희 아이랑 같이 혹시 듣고 있다고 보낸 문자 말씀이실까요?
0: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튼 지금 네. 교회를 잘 다닌다고
1: 맞아요.
0: 제가 들었고.
1: 네, 맞아요.
0: 아이가 극동 방송에서는 왜 이제 전화 안 주냐고.
1: 아, 맞아요. 안 그래도 그때 듣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왜 이제 전화 안 했지? 제가 한번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드리는 거다 했는데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그날 한번 문자 보내볼까 하고 문자를 보냈던 거였어요.
0: 제가 용선주님하고. 그 네. 우리 아이하고 그때 네. 전화 연결됐던 게 아마 작년이잖아요.
1: 네.
0: 작년.
1: 네.
0: 작년에
1: 맞아요.
0: 작년에 이제 재밌게 네. 귀엽게 통화하고 나서 네. 교회 가고 나서는 저하고 통화 안 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교회 언제 가셨어요? 그때 바로 갔나요? 아니면 조금 뭐 뒤에 갔나요?
1: 그때 한 주 가고 그러다가 아무튼 그 이후로 다니게 됐어요. 잘 다니고 또 감사한 거는 아이도 유튜브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0: 네네.
1: 또 너무 적응도 잘하고 요즘에 또 막 성경학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름 현장이요.
0: 예예.
1: 또 그때 또 성경학교 막 기대하고 있을 그런 시즌이었어서 또 올해는 성경학교도 너무 재밌게 잘 하고 그런 노래에 흠뻑 빠져가지고 지금
0: 야.
1: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이야, 그때 지인이었잖아요. 지인.
1: 네, 맞아요.
0: 지인이 올해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했겠는데요?
1: 지금 7살이라 내년에 이제 입학해요.
0: 아, 올해 7살이구나.
1: 네, 올해 7살이에요.
0: 그래요. 네. 교회는 어느 교회, 원래 다니던 교회 가셨어요?
1: 네, 온누리교회요.
0: 온누리교회.
1: 온누리교회 양재에 있는데 그 신혼부부 수능 도곡 캠퍼스라고 생명여자고등학교 안에
0: 네네.
1: 그 교육관을 임대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0: 네네.
1: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어요.
0: 그럼 신혼부부 그쪽으로 가셨어요?
1: 처음에 이제 아기가 막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막 한창 그럴 때였는데
0: 예예.
1: 그때 이제 신혼부부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약간
0: 예.
1: 신혼부부거나 아이가 어린 그런 가정을 위한 공동체가 있어요.
0: 예예.
1: 일단 지금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긴 해요.
0: 아, 이번에 가신 것도 그쪽으로 가셔서 소모임도
1: 네,
0: 하시고
1: 네. 네.
0: 오, 잘 됐네. 야, 아직도 신혼처럼 사시나 봐요.
1: 아, 그렇진 않아요.
0: 예. 아니, 제가 그때 용선주님하고, 네. 그때 그 네. 이후로 제가 명절 때 전화 막 하고 그러진 않았죠. 안 했나요?
1: 명절 때?
0: 예.
1: 아, 그때.
0: 특집으로.
1: 한번 저랑 통화하시고 나서.
0: 예.
1: 가정의 달에 한번 다시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전화가 와서,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0: 아, 그러니까 뭔가 네. 특집 그런 때 이렇게 전화를 네.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1: 그렇죠. 다니게 됐다고 그때 가정의 달에 남편까지 같이 출연해서 다니게 돼서 이제 잘 다녔으면 좋겠다.
0: 그래요. 남편도 출연했었잖아요.
1: 네. 네, 남편이
0: 맞네. 그러니까 그때 네. 우리 첫 통화하고 나서 그다음에 방송을 또 한번
1: 네.
0: 했었어요.
1: 맞아요.
0: 그때 다시 온누리교회 또 다닐 때였잖아요.
1: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열심히 다녀보려고 한다.
0: 다녀보려고 이제 한다.
1: 예, 네, 이제는 열심히 그때까지는 사실 열심히 막 안 다녔으니까.
0: 아, 다니기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네, 시작 이제, 전이었구나.
1: 예, 네, 왜냐면 제가 성년 때 다니던 교회긴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한테도 그.

0: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열심히 다녀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1: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거죠?
0: 어, 이제 정말 적응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1: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은요? 남편은?
0: 남편도요. 그때 전화를 주시니까 이게 왠지 네.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1: 예.
0: 저만 통화했을 때랑 또 다르게
1: 예.
0: 전화를 한 번 더 주시면서 아이도 그때 약간 통화를 같이 하게 해주시고 남편도 통화를 하게 해주시니까
1: 예.
0: 왠지 모를 약간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게 좀 생기나 봐요. 아이한테도.
1: 그랬구나.
0: 나는 이제 극동방송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1: 지켜보고 있다.
0: 아이도.
1: 그러니까.
0: 네. 가기로 약속을 같이 선포를 했으니까
1: 예예.
0: 제가 그냥 말하는 거랑 다르게 확실히 예. 교회를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1: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통화 때는 지인이하고 용선주님만 통화가 됐는데 그때는 남편 있어요. 통화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0: 첫 번째 때 거의 저만.
1: 그렇죠.
0: 거의 옆에 있을 뿐. 네.
1: 근데 이제 두 번째 때는 그때 막 수줍어하면서 남편도 통화를 네. 했던 기억이 나요.
0: 네, 맞아요.
1: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조금 이제 부담을 가지셨구나.
0: 네.
1: 잘 됐네요. 아유. 온 가족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군요.
0: 아,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1: 이야, 진짜. 그때 그 선물도 잘 받으셨잖아요.
0: 네? 네, 잘 받았어요. 맞아요.
1: 그때 보니까 꽃바구니도 받았죠. 아닌가?
0: 아, 맞아요. 그때. 꽃대머리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너무 좋아했어요.
1: 그러니까
0: 저희 딸 앞으로 보내주셔가지고.
1: 그러니까.
0: 생애 첫 꽃다발을 주셔서.
1: 지인이 지금 옆에 없습니까?
0: 네, 유치원 갔습니다.
1: 아유, 지인이 목소리 듣고 싶은데. 정말 귀여웠는데.
0: 네.
1: 똘망똘망 하면서 똑똑해가지고.
0: 네.
1: 그래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제는 네. 정말 잘 이제 등록도 하시고 소모임도 하시고 그렇게 잘 다니시니까 저랑 네. 감사기도 한번
0: 네.
1: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기도 네. 한번 드리시죠.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아멘. 아유, 진짜 감사하네요. 그때 주셨던 문자가 세 가족 모두 매주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다. 야, 그리고 또 지인이도 유치부 적응도 잘하고 있고.
0: 네.
1: 아, 근데 그
0: 감사해요.
1: 지인이가 극동방송에서는 왜 전화를 안 주나? 뭐 이랬는데. 아, 네. 오늘 또 지인이도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0: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1: 다음에 지인이 있을 때 한번 네. 문자 주시면 제가 한번 전화 네. 한번 다시 한번 또 드려야겠네요.
0: 네. 아, 네, 꼭 좀 주세요.
1: 이 시간에 네. 지금 지인이하고 들을 수 있어요?
0: 네. 저희가 딱 방송이 나온 시간이
1: 예.
0: 유치원 끝나고 나서 딱 그때 그 사이시간 15분에 하원을 해서
1: 네네.
0: 제가 차에 태우면은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이제 아이가 듣거든요. 들을 때마다 이제 항상 자기가 아이들은 나한테 또 전화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1: 지난주에는요. 지인이 네. 같은 친구가 있어서 초등학교 네. 1학년인가 2학년하고 통화를
0: 네.
1: 했는데 막
0: 네.
1: 자기가 방학이라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네. 선물을 막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0: 네.
1: 색연필은 없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귀엽고 재밌었는지.
0: 네.
1: 방학 중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통화하고 싶다고.
0: 네.
1: 아이들도 이게 재밌나 봐요, 전화 통화가.
0: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방송이 너무 짧아요.
1: 그래요?
0: 아, 이게 좀 원래 2시간이었다가 좀 되게 줄었잖아요. 예전에 약간 앞타임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아. 몇 년 전이긴
1: 예,
0: 하지만.
1: 예, 예, 예.
0: 새끼라, 3시를 깨우는 언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1: 3시 하다가 세상으로
0: 예,
1: 바꾸고 뭐.
0: 세상은 바뀌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서 느끼기에 조금 예. 아쉽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조금 더 길게 근데 목은 아프시겠지만 길면.
1: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예. 자, 우리 용선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네. 인생 찬양은 제가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0: 인생 찬양이요?
1: 예.
0: 너무 어렵네요.
1: 뭐가 어려워요? 딱 그 인생 찬양 제일 은혜 받았던 찬양 옛날에 아니면 뭐

0: 지금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으로 내가 은혜 받는다. 딱 그거 있잖아요, 보면.
1: 하나를
0: 아,
1: 꼽기가
0: 그게
1: 쉽지
0: 어렵죠? 하나를
1: 않은데요.
0: 꼽기가 어렵죠?
1: 네,
0: 수도
1: 하나 꼽기가
0: 많아가지고, 인생 찬양.
1: 어려운데,
0: 그 중에서
1: 제가
0: 하나를.
1: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0: 네네.
1: 저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마음으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0: 네.
1: 저희 아이가 항상 이 찬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0: 네네.
1: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0: 오,
1: 찬양을
0: 예.
1: 저희 아이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말씀으로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늘 기도 함께하는 아이로
0: 네네.
1: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지금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0: 와. 자, 우리 지인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들려줄 수 있거든요. 자, 지인이에게 사랑의 메시지 큐.
1: 아, 지인 얘기요?
0: 예,
1: 아니요?
0: 지금 우리 지인아 하고, 예. 자.
1: 사랑하는 지인아, 지인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지인이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걸 엄마는 믿어. 지인이가 늘 밝고 씩씩하게 자라라고 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귀엽고 사랑스럽고 밝은 어린이로 자라가기를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지인이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엄마가 항상 기도할게. 우리 딸 많이 사랑해. 괜찮을까요?
0: 아유, 좋습니다. 우리 지인이
1: 뭐라고
0: 너무
1: 해야
0: 좋아할
1: 될지
0: 것 같,
1: 잘 모르겠네요.
0: 지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소식.
1: 네.
0: 정말 새 가족이 주일 예배를 기쁘게 드린다는, 예, 정말 좋은 소식
1: 네.
0: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1: 감사해요.
0: 지인이가
1: 감사합니다.
0: 좋아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나누면서, 예,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봄이 나의 영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찬미워십의 키즈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인이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선곡하셨기 때문에 예, 지인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귀여운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아이들의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릴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0: 청정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골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지난번에 문자를 주셨는데 10년 좀 넘은 방학에서 지금 개학을 하신 것 같아요. 잘 회복되고 있고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고 통화를 꼭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8737번님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사랑니까 한송이의 꽃이 피고 지네. 컬러링만 지금 돌리고 있네요. 8737번님 꼭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1: 네, 여보세요?
0: 받으셨네. 여보세요? 자, 저 극동방송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예, 괜찮은데.
0: 저는 이제 안 받으실 줄 알고 탁 끊으려고 했는데 딱 받으셨네.
1: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0: 신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어떤 신청?
1: 전화, 그러니까 지금 새끼라 거기 이렇게 전화 제 친구한테 전화 갈 수 있게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시간이 안 나가지고
0: 그랬군요.
1: 네, 신청을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저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0: 저는 이렇게 우리 8737번님께서 지난번에 보냈던 문자를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 이분한테 제가 꼭 전화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좀 늦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이 문자를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 좀 넘은 방학 끝에 이 방송을 듣고 어떤 분들은 30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요즘 예배 자리 회복돼서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다.
1: 예, 맞습니다.
0: 야, 그러니까
1: 제 목이 제가 새벽 예배 나가고 울부짖다가 목이 지금 이렇게
0: 그렇구나.
1: 됐어요.
0: 10년 방학을 하다가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통화는 안 됐지만 알아서 그냥 교회를 가신 거 맞나요?
1: 예, 맞아요.
0: 와, 그렇구나.
1: 저기 통로가 돼주신 축복의 통로가 돼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홍콩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요. 홍콩 한인순복음교회에서 처음 했을 때 그때 이제 지휘자로 잠깐 해주셨던 분이 중국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제가 10년 동안 찾다 못 찾았는데 어떻게 생일이 갑자기 카톡에서 떠가지고 제가 그냥 선물을 보냈는데 십몇 년 만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라이브로 되는 건가요?
0: 지금?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1: 어머어머, 웬일이야.
0: 어머어머.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연락이 돼가지고.
1: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이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신랑하고 정리가 다 저는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저는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두 번까지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신랑의 존재를 안 알렸어요. 이제 헤어질 거니까.
0: 네네.
1: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세 번째 통화할 때 그냥 동거인이 있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시면서 혼인신고 여부도 물어보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제가 홍콩에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2시간 걸려서 다니는 데를 배우자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새벽 기도 100일 기도를요.
0: 네네.
1: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꽃까지 꽂아가면서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구마 한 박스는 아닌 거예요. 저희 신랑이 제가 별명을 고구마 한 박스라고 붙인 게 뭘 네. 물어봐도 대답을

0: 안 해요.
1: 예.
0: 예, 그 충청도 사람인데
1: 네네.
0: 말을 하루 종일 말 한 마디를 안 해요. 제가 예. 말을 하기 전에는 그래갖고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까지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예. 아버지가 보내주신 분이 고구마 한 박스는 아니야. 그렇게 저 혼자서 단정을 친 거죠.
1: 예.
0: 예. 그래갖고 아니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일단 예배 자리 먼저 회복을 하라고
1: 예.
0: 알려주셔서
1: 예.
0: 일단 예, 근데 제가 한국에 나오자마자
1: 예.
0: 간 곳이 이단교회였어요.
1: 아이고 그렇구나.
0: 예예 예, 그러니까 예.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1: 네.
0: 간판도 순복음교회로 돼 있는데
1: 예.
0: 들어가면서 거기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라인이 맞나요? 하고
1: 예.
0: 여쭤봤는데
1: 예.
0: 맞대요. 맞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영훈 목사님 가끔 오시겠네요. 그랬더니 아 저희 목사님하고 친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의심 없이 다니다가
1: 네.
0: 이제 제가 봉사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봉사를 막 다니다가 뭐 독거 노인부터 알코올 중독부터 이렇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막 제가 하고 싶었던 봉사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네.
0: 예, 그래서 제가 그 봉사를 하고 다니다가 말씀을 딱 듣는데 아닌 거죠. 띵 하더라고요. 예.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1: 네.
0: 이제 교주시더라고요.
1: 아이고 그렇구나.
0: 여자 목사님이신데
1: 예.
0: 교주시더라고요.
1: 예예.
0: 아. 예, 그래갖고 이제 한바탕 하고 나왔죠. 막 진짜 그 순간 너무
1: 예.
0: 너무 배신감에 화가 나는데요.
1: 예예. 그래서 나와서 예,
0: 막
1: 나와서
0: 예. 예, 나와서 그러다가 그 후로 이제 10년.
1: 10년. 아 그러고 방학이었구나.
0: 그 방학인데
1: 예.
0: 저 나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한 번 시이니까요.
1: 네네.
0: 이게 모든 교회가 다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1: 예예.
0: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가 돼서 예 그래서 저기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천호동이거든요.
1: 네네.
0: 예 천호동이어서 거기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감동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1: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 제대로 만났네.
0: 예. 예, 제대로 만났어. 그래갖고 제가 회복한 날이 6월 14일 날
1: 네.
0: 신랑이랑 같이 꼬린 시켜주셨어요.
1: 같이 고구마 한 박스 예. 이제 받아들였구나.
0: 고구마 한 박스.
1: 아이고, 그 작년인가요? 그게 지금?
0: 아니요.
1: 올해인가요?
0: 올해요.
1: 올해구나. 그러니까 문자 제가
0: 올해예요.
1: 그러니까 제가 올해 문자였던 것 같아요.
0: 예, 야. 근데 6월 저는 근데 제 생각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방학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회복을 먼저 한 다음에
1: 예예.
0: 이 사람을 전도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죠. 아버지 계획은 그게
1: 그렇구나,
0: 아니었죠.
1: 그렇구나.
0: 그리고 예, 그래갖고 그 전날까지 제가 폭주를 했거든요, 이 사람한테.
1: 예, 예.
0: 토요일 저녁까지.
1: 예예.
0: 길거리에서는 맹정신에 그것도.
1: 네네네.
0: 그래서 막 폭주를 하고 막
1: 예.
0: 길거리에서도 욕하고 막 저는 욕을 하는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1: 예.
0: 욕을 이 사람한테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1: 예예. 예.
0: 예 그러다가 어떻게 일요일 날 같이 꼬리를 시켜 주셔서
1: 예.
0: 6월 14일부터 그리고 6월 15일부터 새벽기도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1: 예.
0: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 네.
0: 저번 주부터는 성가대까지 같이 섬겨요.
1: 할렐루야네. 와.
0: 할렐루야예요. 신랑은 교회도 처음이고 성가대 악보도 볼 줄을 모르거든요.
1: 근데 남편도 지금 같이 교회 다니고 찬양대도 같이
0: 그럼요.
1: 하고 있습니까?
0: 그럼요.
1: 이야 그렇구나.
0: 같이 해요. 신랑은 테너고 저는 소프라노인데
1: 소프라노.
0: 제가 목이 새벽 기도마다 기도 때마다 이렇게 울부짖어가지고 목이 지금 이거 좀 많이 가라앉은 건데
1: 네네.
0: 말 좋다도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막 그러거든요.
1: 예, 예.
0: 어떨 때는
1: 예.
0: 그런데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도 이거는 진짜 은혜로 부르는 거죠. 제가
1: 예, 예.
0: 성가대 연습실만 딱 일요일 날 앉으면
1: 네.
0: 목이 터져요.
1: 어이구 그렇구나.
0: 터져서 소프라노에서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몰라요.
1: 예. 야, 이게 보니까
0: 들을 정도로. 예,
1: 이게
0: 예.
1: 보니까는 제가 이제 새끼라 예. 전화 연결하다 보면요.
0: 예.
1: 우리 8737번님하고 비슷한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0: 예,
1: 이분들이 2단에 있다가 2단에
0: 예.
1: 있다가 이제 빠져나오시면은
0: 예.
1: 이제 기존에 우리 정통교단의 교회를 잘 못 가시고 방황을
0: 예,
1: 하시더라고.
0: 맞아요.
1: 방황을 할 때 극동방송을 예. 들으세요.
0: 맞아요.
1: 극동방송을 듣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랑 이제 연결이
0: 네.
1: 되면서 그래
0: 네.
1: 내가 다시 나가야겠다라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0: 네.
1: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신천지에 있던 분들 하나님의
0: 네.
1: 교회에 있던 분들 뭐,
0: 네.
1: 뭐 안식교회에 있던 분들 많은 분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많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했었어요.

0: 네, 와.
1: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0: 예, 예.
1: 교회 회복하기 전에 제가 국동 방송을 들었어요.
0: 그니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방황할 때.
1: 기적이 생긴다는 게 제가 예. 진짜 이거 저 나가갖고 간증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0: 예, 예. 그러니까 네, 대부분 아까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네. 그 10년 방학 중일 때 그때 이제 극동 방송을 들은 거잖아요. 2단에서 10년, 나와서.
1: 예, 네, 나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회복하기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봉사를 저는 봉사를 다녀야 저는 사는 걸 알거든요, 제가.
0: 네네네.
1: 예, 그래갖고, 저기 어르신들 때 밥 해드리고 식사 이렇게 대접하는 거, 그거를 봉사를 했었는데.
0: 네네.
1: 거기 목사님이, 이, 저기, 종교방송 채널을 알려주시더라고요.
0: 그게 극동방송이었군요.
1: 근데 그게 극동방송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다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저기, 받게 된 게 극동방송이었어요.
0: 그렇구나.
1: 야. 그래서, 예, 네, 그래갖고, 회복되기 예. 전에,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에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네, 근데 문제가 제가 이게, 10년이라는 세월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0: 네네.
1: 그, 예, 네, 그 선교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못 드렸어요. 너무 죄스러워서. 근데 그걸 여기서 30년,
0: 네네.
1: 30년 되신 분 그 얘기를 듣고,
0: 네.
1: 나 10년이니까, 30년 되신 분도 계시네.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0: 예. 맞아요. 30년도 있고, 40년도 있고,
1: 네.
0: 50년도 있고, 많아요.
1: 진짜 할렐루야.
0: 아무튼 우리 8737번님, 하나님께로 예. 어렵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신 거, 정말, 네. 정말 축하드리고, 자, 이 시간에 저랑 네. 우리 감사 기도 한번 드리시죠.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1: 예.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제가 예. 회복하는 기간 중에 저 하나밖에 없는 배꼽 예. 친구가 있는데 그 예. 친구도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0: 예예.
1: 그 친구가 교회 욕하던 친구였어요.
0: 네네.
1: 부모님이 남녀호린계교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믿다가
0: 네네.
1: 어머님은 소천하시기 전에
0: 네.
1: 예,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는데
0: 예.
1: 뭔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친구가 교회에 욕을 하고 다녔던 친구였어요.
0: 네네.
1: 근데 그 친구 제가 새벽 기도에서 가고 무릎 꿇고, 제가, 예, 통곡을 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려가지고 꼬린 시켰어요.
0: 네네.
1: 경주에 있는 오선아라는 친구인데요.
0: 네네.
1: 예, 그 친구 꼭 제가 여기다 신청을 하고 싶었거든요.
0: 네네.
1: 예, 그래갖고 지금 경주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0: 아유, 잘 됐네요.
1: 예, 근데 제가 성경책을 보내주고 싶었는데 제가
0: 예.
1: 요즘 너무 갑자기 바빠지는 바람에
0: 네네.
1: 제가 성경책을 못 보내줬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여기서 성경책을 보내주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0: 아니, 저희가 이제 새끼라에 네. 성경책이 네. 있지는 않은데 제가 또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또 되니까 제가 그러면 예. 그분께 성경책 보내드리고 우리 8737번님께는 축계약이라고 예.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아, 저한테 안 주셔도 되니까.
0: 아니에요.
1: 친구한테
0: 예, 예.
1: 보내주시면 안 돼요.
0: 친구한테도 보내드리고 우리 8737번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저는 안 받아도 되고 그 친구한테만 보내주시면 돼요.
0: 앞으로 예. 이제 예. 다시 이제 회복하고 계시니까
1: 예.
0: 하나님과 정말 기쁘게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예. 만나면서 또 주위에 있는 분에게 극동방송 또 알려주시고 전도도 하시는 예. 그런 분
1: 예.
0: 전도도 하는 분 또 예.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니까 24시간 예. 극동방송 듣는다고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1: 맞아요. 예, 저 잘 때도 들어놓고 예. 있어요.
0: 그래요,
1: 그래갖고
0: 그래요.
1: 새벽에 그 탈북민 분들
0: 네네네.
1: 간증하시는 것도 다 듣고요.
0: 예예.
1: 예, 지금 탈북민 선교하시는데 와 있어요.

0: 그렇구나.
1: 손전에.
0: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737번님 네.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1: 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네? 너무 많은데.
0: 그 중에 딱 하나, 딱 기도... 하나. 인생 찬양.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
1: 누군가 날 위해, 널 위해 기도하네.
0: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 그래요.
1: 저기, 경주에 있는 친구한테 그 연락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0: 예, 연락 드려가지고 주소 받아서 성경책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아, 감사합니다. 예,
0: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네. 나누면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1: 아, 감사합니다.
0: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1: 예.
0: 자, 우리 8737번님과 함께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참 보면은요, 이 새깨라를 통해서 그 이단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가게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이 극동방송을 생명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 극동방송 많이 듣게 하시고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끼라 내일은 보물 퀴즈입니다. 예, 내일 또 많은 영혼들 만날 것 같은데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서남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남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꿈의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차 찬양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재즈밴드 양왕열 콜텟과 세종꿈의교회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날도 옛날의 악습,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런 악습을 하면 안 되는 것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악습을 다른 나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새겨야 합니다. 나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아 일본 참 나쁘네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까? 무엇보다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릴 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던 조마리아 여사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들아,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 적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조마리아 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안중근을 직접 면회하는 대신에 수의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며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음에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굳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9년 9월에 태어난 안중근 의사, 이 1910년 3월 26일 31세의 나이로 순국하게 됩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훈 진사와 어머니 조마리아 삼남 일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던 그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산화했습니다. 그의 동생 정근, 공근 그리고 막내였던 여동생 성녀까지. 안중근은 이미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김아래였는데 아들 둘, 장남 문생이라고 하는 안문생 7살 때 독살을 당하였고 동생 준생은 안중근 사망 후에 일제의 강제적인 회유로 인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사죄한다는 그리고 해방 후에 그는 결국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녀 현생은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불문학 교수로 재직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안중근 이외에도 수많은 열사들, 의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기 전에 시편 144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그 144편의 1절부터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이 헛것이라는 원어의 히브리어는 한숨 일시간에 다해가는 숨 한 번 쉬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인생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여러분 그 사람 대신에 지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와여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명진이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니 이제 조금 나를 벗어나서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넣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대한민국을 알아주시고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그를 그렇게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헛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니 모든 인생에 그렇게 헛것처럼 한번 일시간에 나아가는 그런 짧은 인생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 하나님에서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동일한 144편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곶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덜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프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축복받은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편인데 거기 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복 주신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과 우리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영원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Great Korea 한번 해보겠습니다. 5천 역사를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근대사 이후 지나간 100년만 살짝 돌아보아도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 고통, 전쟁, 일제의 식민지 통치 등 슬프고 아픈 참혹한 삶을 떠올리는 것이 지나간 100여 년의 역사.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비참하고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낸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말과 글로는 결코 다 그려낼 수 없는 처절하고 비통스러운 삶을 버텨온 나라, 간신히 유지해온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전 벽해가 되었습니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됐다는 거죠. 창해 상전,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개벽이 있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연세가 90 정도 되어야 일제를 기억하실 거 사실은. 아니, 한일합병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해방된 제가 80년이니까 90 되신 분이 10살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80살 되신 분은 해방이 뭔지 몰라요. 해방둥이가 80세니까. 이야기만 들어서 알지. 저도 많이 엄청 아는 것 같은데 해방하고 자고는 연세가 보통 연대가 아닙니다. 20세기 신생 독립국가 150여 개 나라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953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총 생산량이 13억 불, 약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생산량 GNP 67달러였습니다. 근데 2023년, 2년 전이죠. 국내 총 생산량 GDP가 1조 7,125억 달러. 이런 숫자는 처음 듣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 게 딱 맞아요, 원래. 안 놀라죠. 못 놀라죠, 사실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1조 7천억인데 지금은 1조 7,125억, 1억 달러에서 이게 1억 달러가 1조 7,125억 달러니까 17,000배 정도 그냥 만 배 정도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만 배. 1원이 만 원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인당 GNP 33,000불. 금년도 발표하는 데 보니까요. 얼마 전에 봤더니 36,600불. 근데 2년 전에 33,000불이었습니다. 반도체, D램이나 NAND 플래시는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우리나라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LCD, OLED,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탑입니다. 조선, 미국도 지금 우리를 얼마나 우리한테 선박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아, 트럼프가 웃겨요. 그죠? 대통령 안 붙어서 죄송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아주 못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한 대 의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는지.
혼자

소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국 화장품 소위 K-뷰티 쿠션 파운데이션 세계 탑입니다. K-푸드 한국 라면 전 세계 어떤 나라 라면도 한국 라면 못 따라와요. 아세요? 라면 즐겨 드시길 바래요. 감사하면서. 리튬 배터리 바이오 약품 위탁 생산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세계 거의 다 타클했습니다. K-POP, K-드라마, K-컬처.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 발전하고 선진국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선진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150개 나라가 신생 독립국. 근데 유일하게 민주화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민주화 순위가 두 단계나 앞서 있어요. 경제발전, 자동차, IT, 선박, 제철 세계 탑클래스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민사회의식은 세계 어디내다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올림픽 할 때까지만 해도 올림픽 할 수 있겠나 이 정도 같고, 근데 여러분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는가 딱 보여줬어요. 정말 잘했어요.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정신 차리면 여전히 우리는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예술,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과 산업, 무기, 글로벌 탁월성을 가진 한국인의 연구, 개발,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불철주야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지도자와 산업 전선에서 일선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만 좀 조금 더 잘해주고 목사들만 조금 더 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국 교회의 기도와 선도적인 행동, 교육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산 부흥과 해계운동,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와 항일 독립운동 배경에는 철저한 성경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73년도에 빌리그램 전도대, 74년 엑스폴로, 그 이외에도 많은 맘머스급 집회가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큼 남아있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의 뜻에 거하는 자,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오늘 본문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되다고,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북유럽의 덴마크를 구한 것은 그룬트비 목사의 운동이었습니다. 그의 운동, 5대 운동을 펼쳤는데 첫 번째가 영적 도덕적 각성 운동입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야 된다. 사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종을 치고 싶었어요. 어둠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부패한 세상을 깨우는 종을. 근데 영적인 각성, 도덕적인 각성 운동, 이게 그룬트비가 펼쳤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운동, 성경 운동을 폈던 겁니다.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기, 성경 묵상하기, 성경 운동. 세 번째, 술 안 먹기, 도박 안 하기. 대한민국 지금 새롭게 기승을 부리는 게 청소년까지 지금 인터넷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단속하는데 하여간 교통법규는 얼마나 단속하는지 그저 500m마다 카메라를 만들어놨는데 술 먹는 건 왜 이렇게 단속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죽이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이 살인미수예요. 그죠? 근데 왜 그걸 단속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많이 드시나 봐. 그죠?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지. 술 먹고 사고 내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술을 먹기 때문에 봐준다가 어디 있습니까? 더 처벌을 강하게 해야지.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번째 운동, 새벽기도 운동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경의 부흥의 운동. 그룬트웨가 편 운동이 다 뭐예요? 말씀 중심 운동.
영적인 각성 운동, 성경 말씀 운동.

스코틀랜드의 존 낙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하느냐, 그 백성, 그 국민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스라엘의 광복절 구절이에요. 해방의 구절이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맞는 그날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를 마치고 그 시온의 포로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게 BC 606년도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완전히 몰락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도 훼파하고 성전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가고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 그때 다 붙잡혀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렇게 강해서 온통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켰던 그 바벨론이 불과 얼마 가지 못합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사에 키리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있는데 그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레스가 바벨론 시대에 전 세계로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돌려보냈던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누가 돌려보냈다고요? 고레스 왕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누가? 성경은 고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미국이, 중국이 누가 어떻고 저떻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카이로 회담의 결과로 우리를 독립시키기로.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우리가 해방 맞고 광복을 맞아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온 삼천리 방방곡곡 전국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정확히 2550년 전에, 1910년 8월 29일 그날, 그 해가 경술년 국치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날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36년이고 만 35년이에요. 사실은 35년에도 며칠 모자랍니다. 8월 29일 경술국칠이고 8월 15일에 35년째 8월 15일날 우리가 해방을 했으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약 36만 3천여 명의 조선의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일본군으로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 80만에서 약 100만 명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강제징용 간 사람, 저희 외삼촌도 강제징용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집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100만 가까이 돼. 20여만여 명의 우리의 젊은 여성들, 남편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마구잡이로 붙잡혀갔습니다. 일본군의 성적 놀이기가 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저항해도 독립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꿈쩍이지도 않던 당시 사회상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친일로 변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뜻있는 의병들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한다고.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의 95%가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오늘은 지금 일제의 억압, 일제의 구두발, 군홧발 아래 있지만 채찍 아래 있지만 그들의 칼 아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독립시켜 주신다고 믿었던 그들이 그 일을 행하였고 그들의 피땀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씨아레소리 함석헌 선생님은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질 때 많은 연합국들이 서로 자기 나라의 이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1943년 12월 2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주석이 함께 모였습니다. 일본 패망 후 일본이 통치했던 조선, 만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키나와 이런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조선만 독립국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필리핀은 미국이, 오키나와는 일본 너네, 만주는 중국이, 다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기 때문 맞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조선이 중국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넣으려고. 장개석의 마음속에는 그때 누구를 장개석이 보았는가 하면 윤봉길 의사를 본 거예요. 중국의 국시 시조라고 말하는 마오쩌둥, 모택동. 모택동도 사실은 나중에 장개석도 모두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독립된 국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바라보고 마오쩌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억 중국에 없는 사람이 2천 조선인 가운데, 2천만 조선인 가운데 윤봉길 같은 사람이 있으니 윤봉길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는 독립시켜야 된다. 윤봉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재판받을 때 당신 종교가 뭐냐고 불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이 살아있을 때 윤봉길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김구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인이죠. 김구도 원래 한때는 절에 성녀도 했어요. 그런데 개종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신복인 해리 홉킨스 장관, 그는 늘 이승만 대통령하고 교제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조선 독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해리 홉킨스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독립운동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독립운동만 했어요? 아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신채호 선생님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에 가슴에 새겨봅니다. 실제로 아주 나이가 100살에 가까운 그런 고령의 어르신 아니고는 일제 35년 잘 모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내일의 축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과 국가는 공동체이죠. 우리가 나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불안정하면 개인의 생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난 나라들 보세요. 백성들이 어떠한가.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총장을 지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YMCA 중심의 청년운동을 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고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지냈던 손정도 목사님, 상동교회 청년회를 조직해서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전덕기 목사님, 교육자요 민족지도자 평양에서 활약했던 조만식 장로님, 3.1운동에 주도를 하고 옥중에 19 나이에 순국했던 류관순, 그는 이화여고 출신,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내고 간민회를 지도했던 이동희 선생님, 그리고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그는
3.1운동의 사진을 잘 찍어서 전

0: 세계 각지에 지금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분들은 100%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회영, 김상옥, 이성훈, 주기철 아저씨 목사님이세요. 김마리아, 안중근 의사와 그의 사촌 안명근, 아까 말씀드린 안중근.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 불교의 승려였다가, 두 사람 정도는 승려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6명이 천도교예요. 불교가 한 명이에요. 33명. 안타깝게도 33명 가운데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독립운동가 가운데 천주교들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약이 없이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자원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위대한 시작.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란 과연 뭘까요? 예를 들어 한 가

0: 회장이 형편이 어려울 때 가보로 내려오던 물건을 팔아 가족이 먹고 살 식량을 마련하고 그 후 몇 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 마침내 그 가보를 되찾았다고 합시다. 또 누가 집에서 동전을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 마침내 그 동전을 찾았다고 합시다. 이 가보나 동전은 그렇게 주인에게 돌아와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팔리거나 잃어버린 것이 이런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잘못된 선택이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누군가 노예로 팔려가거나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다면 말입니다. 아니, 그게 어떤 개인이 아니라 전 인류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의 실패, 나약함, 이기심, 오만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위대한 시작을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1: 여러분, 눈을 감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도 구름도 하늘도 땅도 없는, 거리에 뛰노는 아이들도 공원에서 담소를 나누시는 어르신들도 또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도 한번 다 지워보십시오. 거리도 도시도 사람들도 새들이나 물고기들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산도 바다도 없고 태양도 달도 없는, 공기도 하늘의 별도 우주도 없죠. 이렇게 상상하기조차 힘든 아무것도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형체가 없고 아무것도 있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태초, 곧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때죠. 하나님의 영이 이 텅 비어있는 공간을 운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수백만 년을 생각하시고 설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2: 빛이 있으라.
1: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겨 점점 퍼지고 밝아지며 아무것도 없던 공간을 형형색색의 빛이 채웠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2: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1: 작은 입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커다란 덩어리가 반짝반짝 빛나며 소용돌이 치듯 흐르다가 큰 소리를 내며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2: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1: 하나님께서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죠. 이렇게 만들어진 땅과 바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2: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각종 풀과 꽃과 나무들이 땅에서 움트기 시작해 온 들판과 계곡을 녹

0: 녹색으로 뒤덮었습니다. 또한 각종 곡식과 채소와 열매들도 열려 그 위에 색을 입혔죠. 풍성해지는 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었습니다.
1: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0: 태양이 빛을 비추고 갑자기 커다란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죠. 밤이 되자 하늘의 달과 별들이 그 아름다운 빛을 비췄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었습니다.
1: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0: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 각종 물고기들이 물속을 헤엄치고 물 위로 고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갖가지 조개와 산호초들이 해저를 장식했습니다.
1: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0: 하늘엔 크고 작은 각종 새들이 날아다니며 귀여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듯 노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죠.
1: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0: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1: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0: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각종 동물들이 땅 위를 메우고 서로 자신의 소리를 뽐내며 울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끝나지 않았죠. 좀 더 정교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1: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0: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 사람은 눈을 깜빡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2: 여기는 어딥니까?
1: 네가 앉은 곳은 내가 만든 내 정원이다.
2: 그럼 저를 만드신 분도?
1: 나지. 너는 사람이다. 네가 보고 듣는 모든 것, 모든 동물, 땅, 하늘, 이 모든 건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다. 네 이름은 아담이다. 아담아, 배가 고프냐?
2: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너는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선 안 된다. 만약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0: 맛이 어떠냐?
1: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0: 다행이구나. 아담아, 내가 한 말을 이해했느냐?
2: 저기 동상 가운데 있는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0: 맞다.
2: 이건 하나 더 먹어도 되죠?
0: 물론이다.
2: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0: 고맙구나. 다른 열매들도 먹어보지 그러냐?
2: 우와, 정말 다 다르게 생겼는데 다 맛있어 보여요.
0: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라 맛도 다 다를 게다.
3: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섯째 날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아주 좋았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0: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지내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짓게 하셨는데 그것들과 달리 아담에게는 자기와 같은 짝이 없었죠.
1: 어젯밤에 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2: 어젯밤에 제가 잤습니까? 강가를 걸으며 얘기하다 보니 아침이 된 줄 알았는데.
1: 얘기하다 네가 잠들었단다. 네가 자는 동안 내가 또 뭔가를 만들었지. 여기 있어 보거라. 아담아, 저길 봐라.
2: 아름답습니다.
1: 그렇지. 이 옆구리가 왜 부드러워졌는지 아느냐? 네가 자는 동안 네 갈비뼈를 취해 만든 이다. 가서 인사하거라.
2: 안녕.
3: 안녕.
1: 어떠냐?
2: 이는 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될까요?
1: 아담, 내가 왜 둘을 만들었겠느냐? 여기 나의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걸 항상 함께하며 함께 살라 한 것이다.
2: 네, 저는 남자, 이는 여자라 부르겠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나랑 같이 사는 거?
3: 응, 좋아.
1: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 너희와 같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2: 하나님, 이제 열매를 좀 따러 가도 될까요? 저 배가 고플 것 같은데.
3: 배고픈 것 같아.
1: 그래, 가서 맛있는 열매로 골라주거라.
2: 자,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먹어볼래?
3: 그래. 맛있어.
2: 그치? 좋아할 줄 알았어. 저기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저쪽으로 가보자.

0: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아담과 하와는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 항상 함께 먹고 웃고 뛰어다니다가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거기엔 아담과 하와가 모르고 있던 아주 오래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창조하신 천사들 중 하나였던 루시퍼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높아지려 하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루시퍼를 자극했고 기회를 노리던 그는 어떤 동물보다 간사하고 교활한 뱀을 이용했습니다.
1: 뱀이었어? 깜짝 놀랐잖아.
2: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안에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 하시던가요?
1: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2: 절대 죽지 않아요.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0: 순간 하와는 혼란에 빠지고 처음으로 유혹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어떤 위험이 닥친 건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눈이 밝아진다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간교한 뱀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죠. 하와가 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탐스럽게 익어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정말 먹으면 지혜를 얻을 것 같았죠. 결국 하와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0: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야.
1: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0: 아담. 여기 있던 어디 갔지?
1: 누구?
0: 아담. 아담. 지금 그
1: 뭐? 왜 그래?
0: 지금 밟아먹고 있어서.
1: 뭐? 밟아봤다니 무슨 소리야? 손에 든 건 뭐야?
0: 이거 저 열매를 좀 따서.
1: 이거 지금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거야?
0: 지금 날 비난하는 거야? 뭘 그렇게 놀라? 이 열매가 뭐가 어때서? 맛있기만 하고. 봐, 먹어도 안 죽잖아. 한번 먹어봐.
1: 난
0: 어서 먹어보면 내 말을 이해할 거야.

0: 어때?
1: 맛있어. 네 말이 맞았어.
0: 거봐, 뱃말이 맞았어.
1: 아, 근데 너 왜 벌거벗고 있어?
0: 아, 뒤돌아, 보지 말라고. 어서 저리 가라니까. 보지 말라고.
1: 알았어, 알았다고.
0: 보지 마.

0: 배려해주신 것도 알고 계셨죠. 하와가 유혹을 받아 고민한 것도 충분히 잘 알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불순종을 선택한 것을 봐주고 넘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둘을 하나님의 정원에서 추방하셨습니다.
1: 보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0: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시원한 저녁 산책을 할 수도 없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날 이후 그들은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후회하며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른 첫사람들일 수 있지만 마지막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어리석은 잘못들, 불순종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그때 바로 우리를 포기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하늘과 달과 별, 전 우주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위대한 시작. 출연 서령범, 박영재, 김연아, 임호기, 이정민, 해설 서혜정.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얼마 전 섬유 유연제를 구입했습니다. 작은 알갱이로 된 것으로 몇 알만 넣었는데도 세탁기를 열자 온 집안 가득 향이 풍겨 나왔습니다. 거룩함은 이런 것입니다. 그 알갱이로 세탁기 안에서 온 옷에 향이 밴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장애인을 무시하지 말라. 이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하고 귀찮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함으로 순종하면 지켜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죄를 이기고 절제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서 풍겨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진달래꽃 김소월의 시 김동진의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이하경의 노래로 함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 구별하여 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삶의 방향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인 김소월의 시를 가사로 한 한국 가곡을 한 주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척 많은 곡들이 필요할 텐데요. 생각하시겠지만 한 달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소월의 시를 가사로 한 한국 가곡들입니다. 그만큼 김소월이 한국 가곡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의미죠. 시인 김소월은 1902년 9월 7일 평안북도 구성군에서 태어났고요. 1934년 12월 24일 향년 32세로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정식입니다. 그러나 그의 호인 소월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소월은 두 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 김성도가 불의의 사고로 정신 이상이 되자 광산을 경영하던 할아버지의 손에서 성장했습니다.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숙모로부터 심청전, 장화홍련전, 춘향전 등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여성적인 시색에는 숙모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먼저 시인 김소월의 시를 가사로 한 세 곡 함께 하시죠.

오늘 시인 김소월의 시를 가사로 한 한국 가곡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산유화, 김성태의 곡으로 만나보셨고요. 테너 박인수가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곡이 못 잊어, 조혜영의 곡으로 바리톤 하용욱이 노래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내드렸던 곡이 초혼, 임궁수의 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이현정이었어요. 노래는 가사가 중요할까요? 멜로디가 중요할까요? 저는

가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멜로디가 중요하다면 굳이 가사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사를 알리기 위해 멜로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담은 노래라고 한다면 우리의 외형이나 가진 것은 모두 멜로디일 뿐입니다. 가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멜로디는 그저 음악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길 김소월의 시 김성태의 곡으로 함께 하셨고요. 바리톤 유순공이었습니다. 오늘 시인 김소월 만나보셨습니다. 내일 시를 담은 한국 가곡으로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1, 2절 말씀 함께 돌아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입니다. 그가 기르시는 양이고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의 시를 가사로 한 노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선을 넘어 진실로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레베카 피폿의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고 하는 책을 보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그리스도인과 사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과와 토마토의 그 공통점은 겉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는 겉과 다르게 속은 흰색이고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은 빨간색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속과 겉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신앙과 삶이 동일하지 않고 속마음과 겉에 드러난 모습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고 하는 이 책은 아주 흥미가 있지만 고민하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책이 바로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고 하는 책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표리부동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표리부동한 것을 오히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처세다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드러나고 표현하고 살 수 있냐는 거죠. 표리부동이 아니라 표리일치하면, 표리일치로 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마음의 어떤 분노나 짜증, 불평, 욕심을 솔직하게 만약에 표현하고 드러나면 오히려 오해를 사고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리부동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기까지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겉바 속촉해야 된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치킨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겉과 속이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이제 좋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절대 멀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선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사람이 있었죠. 위선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위선인데 예수님은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 가운데 있는 자일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 다 용납했지만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책망을 하셔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모든 자들을 용납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위선에 빠진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복음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험한 욕이에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험한 욕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위선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 예수님은 가차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위선을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로 이렇게 보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를 거부하는, 회개하는 것들을 거절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위선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식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변화되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위선에 빠지게 되면은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도 없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선과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게네사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을

우리 찢어지는지라 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예수님께서는 앉으셨는데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거죠. 첫 번째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죄인들 말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을 때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 생각이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회개의 심령, 회개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좋은 비유는 아닌데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가 무엇과 비슷하고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회개, 참된 회개가 무엇에 견주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자다가 막 속이 거북해서 토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토하지 않는데 전에는 그렇게 뭘 먹고 잘들 토했죠. 요즘에 토하는 일들이 많지 않죠. 제가 자다가 어렸을 때 속이 거북해서 토하는데 내가 토하려고 토하는 것이 아니죠. 토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데 그냥 이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거의 같은 그런 경험인 거죠. 저절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회개하고 싶지 않거든.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은데 주체할 수 없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몰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몰아가시는데 자신의 죄인됨을 내 의지하고 내 생각과는 상관없고 자신의 죄인들을 인정할 수밖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한없는 그 심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물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 뭡니까? 진실된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에 빠져서 자신의 늘 의나 공로, 다른 사람의 허물, 이거는 아직 신앙생활의 어떤 이 시작을 출발선에 서서 출발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한 거죠. 위선은 자신을 감추고 거짓되게 꾸미는 거죠. 감추고 꾸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선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본 모습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다를 때 위선을 의식하고 위선에 빠지죠. 우리가 나의 본 모습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르죠. 조심하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불편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면 그때부터는 위선에 빠져요. 의식하고 위선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위선은 선을 가장해야 남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죠. 속과 겉이 다르고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죠. 화를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을까? 위선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3절, 오늘 성경 13절부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위선에 빠진 자에게 일곱 화를 선포하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서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선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시는데 일곱 번의 화, 칠화를 말씀하셔요. 위선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 그 위선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힘을 쏟을 때 어떻게 되는가? 진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언행일치에 힘을 쏟아.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데, 일치하려고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말하는 것은 다 행하고 지키고

기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죠. 1절, 2절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모세의 자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가르치고 일깨우는 그 역할을 하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말한 대로 본인들은 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행하되 저들은 본받지 말라. 왜? 위선자거든.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그래, 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 언행일치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진실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거짓되면 위선에 빠져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이렇게 교육할 때 보면은 우리 자녀가 내가 하는 말대로 행하고 내 행동을 따라 행하지는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이제 교육하고 애들이 잘 되길 원해서 그 말로는 자꾸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육하지만 본인도 그걸 따라 살지 못하니까 내 말대로 행하고 내 행동을 따라서는 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행동을 따라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말로 가르칠 수 있는 나이를 대략 한 6세까지 봅니다. 그래서 미운 7살 말 안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면 말로 타이르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일단 6살이 넘으면은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만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 본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위선자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따라 살아야 언행일치에 힘을 쏟게 됩니다. 위선, 거짓된 마음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힘을 쏟으면 어떻게 되는가? 진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두 번째는 작은 거에 매여서 중요한 것 놓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선에 빠지면 작은 것에 매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위선적인 사람은 남들에게 잘 보려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것 놓치죠. 여러분, 24절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도다 그러죠. 맹인된 인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 브라인드니스, 지각장애인, 맹인된 인도자여, 맹인된 지도자, 맹인된 스승,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노다. 이게 예수님의 유머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머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참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기노다. 여러분, 전에 특별히 여름철에 이게 음식에 하루살이 날파리가 빠지고 막 파리가 빠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우리 주거 시설 많이 바뀌었죠. 근데 전에는 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다 보면 한 여름에는 막 날파리, 하루살이, 막 파리도 빠지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위선적인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 유머야.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 낙타를 삼기노다. 이 낙타라고 하는 성경에서 아주 불견한 그런 짐승이거든요. 하루살이 더럽다고 하나하나 걸러내면서 혼자서 깨끗한 채 다 하고 나중에 봤더니 정작 더러운 낙타를 그냥 삼키고 있더라는 거죠. 경건한 삶을 위해 이것저것 가려서 먹고 입지만 정작 불의에 손쉽게 넘어가는 그런 위선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눈먼 지도자, 인도자, 맹인된 인도자, 사소한 율법조항 하나하나 따지고 그거 따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아는데 정작 중요한
율법의 내용을 놓치고

치거나 무시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거짓된 위선에 빠지지 말고 이게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여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선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힘을 쏟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떤 건가? 세 번째는 겉보다 내면을 가꾸는 데 힘을 쏟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오늘 25, 26절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25, 26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비유죠.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릇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셔요. 바리새인은 항상 외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구한다는 거죠. 겉으로 좋게 보이는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늘 연연해하고 그걸 의식하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 사명,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지명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그 안목을 보시려고, 영적인 안목을 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누구에게 가서 기름 부어 세우라 그러면 선지자 사무엘이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가서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이새 집에 가서 이새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우라. 기름병을 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갑니다. 첫 아들, 장남이죠. 우리 장남은요, 타고난 리더감이요. 엘리압이 나오니까 속으로 이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속으로 뭐라느냐, 사무엘이 속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정말 나왔구나.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의 용모와 큰 키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이 마음은 항상 성경에서 그 사람의 내면 중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 중심, 마음을 중요한다는 거죠. 성을 빼앗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더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무너지면 자기 중심,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 우리는 항상 외모 보자. 겉에 드러나는 거. 성도는 우리 생각과 의도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또 그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위선적인 마음을 넘어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걸치레보다 속치레, 겉보다는 내면을 가꾸는데 힘을 쏟아야 돼. 겉에 드러나는 것. 내 속에 뭘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면 겉모습만 비춰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얼굴 전에는 거울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 물에다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면 자신의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다. 사람에게 비춰봐야 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걸 잘 들여야지 내의 내면, 내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비춰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비춰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늘 살피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을 넘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내면과 의도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살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암초는 거짓된 마음으로 위선에 빠지는 것.

0: 신앙생활은 두 개의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일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 보다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이거를 더 우선순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고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나의 중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선에 빠지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보기 위한 자기 기만, 자기 자랑, 자기 합리화에 빠지죠. 어떤 변화와 거듭남과 영적인 성장과 신령한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거짓되고 위선적인 마음을 넘어서 진실한 마음, 거짓된 마음,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감출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으로 위선에 빠지지 말고 진실된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822-0503번 모건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각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기쁜 것은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슬픈 것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내가 내 슬픔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나는 위로를 받는다.
1: 가만히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잠잠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것, 남의 어떠함과 비교하는 것보다 가장 안전한 방향일 겁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추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라 위로에 관한 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시인 윤동주는 위로라는 건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하죠. 우리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도 버티는데 나도 버텨야지. 우린 이렇게 상대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위로가 아니래요. 진짜 위로는 내 슬픔과 또 내 아픔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온다고 해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진짜 위로를 받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꼭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갖는 거요. 도망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을 직시해 보는 거죠. 말씀 안에서요. 주님 앞에 있으면 그렇게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그런 시간 필요한 분들 계시죠? 예, 행자들라에서부터 그런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요, 오늘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위로가 물이 스며들듯 마음을 적실 줄 믿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립니다. 새로운 한 주 또 일상이 시작됐는데 또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셨는지, 또 위로받고 싶은 사연 오늘은 특별히 또 보내주셔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위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자, 그 외에도 축하할 사연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너무나 환영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잘 듣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와 함께 사연들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인사 나눠요. 자, 더불어서 행자줄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매일 저녁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8월 24일 월요일자 저녁 기도문도 준비가 돼 있어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오프닝 때부터 우리가 위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관련된 두 가지 찬양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으신 곡은 홀리원과 조찬미의 위로라는 복음성가였는데요. 속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가 같이 더해진 그런 멋진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한웅재 목사님 2집 수록곡 위로는 예수라는 곡이었는데 가사가 참 찡하죠. 우리의 참된 위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잔잔한 고백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자, 3186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문을 챙겨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6802번님 아직 퇴근 전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고생했다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6802번님 그럴 때 있죠. 그냥 오늘 하루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고 뭐 큰 토닥임이 아니더라도 그냥 고생했어, 참 애썼다 이런 짧은 한마디 듣고 싶은 날, 그런 날 있죠. 우리 6802번님 그런 날을 보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 애쓰신 만큼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으로 가득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8941번님 오늘도 감사드리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8941번님 우리 남편분도 우리 8941번님도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해지시길 축복합니다. 1454번님 실수해도 웃으면서 괜찮아 다시 하면 되고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저를 격려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때로는 이 실수라는 것 참 귀한 경험이지 않나요?

나 싶어요.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살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실수 안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하면 돼요. 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되네요. 주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죠. 주님만 기대하면서 1454번님을 비롯해서 비슷한 오늘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5687번님, 샬롬, 행저진로와 함께하는 퇴근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신청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 축복합니다. 5687번님. 2753번님, 기다리던 행저진로 찬양도 듣고 기도문도 받고 감사히 챙겨갈게요. 보내주셨습니다. 주말 동안 또 기다리셨죠? 2753번님. 저도 우리 청취자분들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함께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234번님 반갑습니다. 최PD님. 저녁마다 받는 기도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오프닝 시인도 그렇게 얘기했죠. 주 안에서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것. 남들과의 비교 속에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직면하고 또내 상황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리고 오프닝에서부터 그렇게 또 노래했는데요. 우리 1, 2, 3, 4번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주님과의 교제 시간 잘 가지시고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충전되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고 또 기도문도 챙기시는데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송해 드릴게요. 링크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기나긴 서머 스페셜. 어떤 분들께는 또 짧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했던 서머 스페셜이 지나고 정규 코너가 다시 시작됩니다. 매주 월요일 나의 힘, 나의 찬송 시간으로 함께했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이야기입니다. 그 찬송가를 지은 최소 50년 전 혹은 몇백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해당 찬송가를 지었는지 그들의 일기를 흘깃 보는 마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코너가 되겠어요. 자,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찬양 한곡 나누고 나의 힘, 나의 찬송 함께 하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나의 힘, 나의 찬송. 오늘은 19세기

맥, 수많은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늘 단단한 피난처를 발견했던 어느 작사가의 고백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찬송 작사가 위키스 쿠싱, 그의 마음 깊은 일기장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의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쳐 당신의 말씀을 전하던 목회자의 길이었지만 찾아온 중병은 제 목소리를 앗아갔고 결국 강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제 곁에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지독한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마저 잃어버린 제가 이제 무엇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홀로 남아 어두운 방 한구석에 앉아있을 때 세상은 마치 저를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게 불어와도 저를 감싸안고 있는 아주 크고 따뜻한 날개가 있다는 걸요. 어미새가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어린 새를 날개 밑에 품어 안듯 주님께서는 힘없는 저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감싸주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는 잃었지만 제게는 아직 글을 쓸 수 있는 손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문장을 적어내려갔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어둡고 오만 풍랑 불 때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서 느끼는 안식은 그 어떤 풍랑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날개의 온기는 더욱 따스하게 제 영혼을 감싸 안습니다. 비록 나의 삶은 쓸쓸하고 몸은 약해졌을지라도 제 영혼은 지금 그 가장 안전한 품 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주 날개 밑, 그곳이 바로 나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행서질라 나의 힘 나의 찬송. 오늘 하루 세상의 고단함과 비바람에 마음마저 한껏 웅크러졌다면 기억해보세요. 여러분을 언제나 변함없이 감싸안고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오늘의 곡 들려드릴게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 함께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가만히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은 참 버거운 하루였습니다.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른 채 여기까지 와서야 그것이 저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무너지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는 늘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이를 악물고 버텼을 뿐 정작 주님께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일의 하루는 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저녁만큼은 애쓰던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하셔서 기쁨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이에요. 자, 8월 24일 월요일, 주님 안에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또 소망을 가지고 내일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꼭 오늘 저녁 기도문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평소와는 조금 다른 저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오늘의 기도문 만나보실 수 있어요. 6355번님, 할렐루야,

기도문 신청합니다. 늦은 퇴근에 찬양으로 힘을 얻습니다. 보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0399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오랜만에 행저질라 들어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7801번님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마무리합니다. 기도문으로 더욱더 은혜로운 밤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7801번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186번님 오늘도 기도문 챙겨갑니다. 시간을 놓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여러분 6시부터 저녁 7시 전까지만 받아보실 수 있어요. 7시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께도 제가 다 전해드리고 싶지만 문자 시스템상 7시가 넘어가면 바로 다음 프로그램 문자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저녁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4195번님 샬롬 청대남입니다. 오랜만에 환할 때 퇴근하니 길엔 많이 막히지만 최PD님 목소리도 듣고 반갑네요 하셨어요. 4195번님 청대남 청주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시는 우리 형제님 반갑습니다. 1106번님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한 하루였어요.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1106번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0942번님도 기도문 받아서 힘을 얻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셨고요. 5687번님 샬롬 행저질라와 함께 퇴근합니다. 찬양 신청해도 되나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와 둘이 특송을 자주 했던 곡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신청합니다. 기도문도 부탁드립니다. 샬롬 보내주셨네요. 너무나 좋은 찬송가를 또 신청해 주셨어요. 5687번님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찬양 있어요. 추억의 찬양. 고등학생 때 친구들 3명, 그러니까 저까지 4명이겠죠. 그 4명이서 특송을 했던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은 지금 들으면 참 그때 생각이 전주가 딱 시작하자마자 들면서 아, 막 추억 속으로 가는 느낌인데 우리 5687번님께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가 또 그런 추억 여행으로 이끄는 찬송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이 찬양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떠나보시죠. 축복합니다. 5687번님.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고 또 사연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소개하고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은 한 곡 한 곡 제가 뒤로 두지 않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5687번님의 신청곡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실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새롭게 허락된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그런 저녁, 또 그런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주어진.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신의 새 생명 신의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을 누리라 복을 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의 복을 누리라. 우리 함께 합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누구를 경외하냐,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소속이 결정됩니다. 소속이 견고하게 결정되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인생에 항상 불안함에 떠는 사람들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소속도 희미하고 능력도 사라진다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어서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성경 정독에 이제 핏을 올릴 텐데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체를 안 한다 할지라도 신약이라도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도 드시고 신약도 드시고 다 좋지만 신약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은 관계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소유의 복 이전에 관계의 복이에요. 우리 새로 남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관계의 복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 부부간에도 화목, 부모와 자녀간에도 존경과 효도와 사랑과 충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계명의 복을 크게 증거하는 성도의 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개인적 회심을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회중석에 희미하게 예수 믿으시는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똑부러지게 충만하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는 3절에 보면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보너스가 임합니다.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의 복까지 누리게 된다고 나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구약적 표현으로 소위 잘 복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바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새로운 함께 필요한 물질의 복도 주님 주시길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이 분명하면 얼마나 신실하겠습니까? 사업을 해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인간관계도 신실하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우리 4절 함께 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여기 흑암이라고는 인간의 고난, 눈물의 골짜기, 어려울 때 역경의 시대를 가리켜 흑암, 캄캄한 어둠,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빛이 일어나나니.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요한 칼빈, 존 칼빈, 깔병이라도 말하죠. 이분이 목회했던 제네바가 있습니다. 계획의 도시죠. 그게 제네바의 문장이 뭡니까? 중세에 천년 동안의 어두움을 이제 승리하고 빛으로, 그래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둠 후에 빛이 맺다. 교황 중심에, 신부 중심에, 교회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황의 권위도 말씀 아래에 있지 말씀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빛이 많은 거예요.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빛이 일어나나니.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역경의 현장을 지나는 분이 계신다면, 건강의 역경, 재정의 역경, 인간관계의 역경, 자녀들의 역경이 있다면 주여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캄캄한 가운데 사방을 더듬으면서 헤매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빛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됨을 선포합니다. 6절, 그는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새 흔들리는 세대, 지축이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의인은 영혼이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때 걱정,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밤잠을 설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도 걱정이 되고, 저런 이야기 들어도 걱정이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 8절 같이 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기도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 강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여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영혼이 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폭풍을 몰아치는 정말 겨울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날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봄날 같은 날만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 아직 인생의 뭐 쓴맛 단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쉽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존하여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자라는 사람들 결혼해서 처음부터 평탄하게 됩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견고하라. 이것이 주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이 안 보입니까? 주여 흑암 중에라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결단해야 돼요. 결단. 요새 성도들은 결단을 유보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꼬리를 내립니다. 아니에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복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1절과 2절이 연결되지만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전하라. 우리가 복을 전하라. 받은 복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각 가정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찰찰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4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우리 5절 함께 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여기 뿌리에 말은 그의 명예, 그의 존재가 영광 중에 들리려 명예를 얻는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런 의미로 쓰였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이 주었으니 그 이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의리 없는 사람, 배신 때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간을 빼줄 듯 하다가 돌아왔으면 뭐 나 몰라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좀 봤죠. 그건 한결같이 그게 충성하고 저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복을 나누고 전하는 성도의 성품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4절부터 자비롭다. 우리가 좀 자비롭다. 긍휼이 많다. 여러분, 긍휼은 컴패션이죠. 역지사지 그의 마음, 내 마음이에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9월에 가면 우리 컴패션과 함께하는 주일 저녁 예배, 지금도 지난번 작정하고 난 이후에 한결같이 꾸준하게 어려운 그 돕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늘 감사하죠. 복을 나누고 전하는 성도 있을 전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신앙 고백이 일상의 고백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2절입니다, 2절. 우리 2절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 자비,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따뜻하게 만들고 돕기를 원하는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혈육의 자손들 말이 아닙니다. 이런 순장 평신도 지도자가 있는 다락방은 순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런 집안의 가장이 주 앞에 신실하게 살면 주님이 왜 복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9절, 그의 의가 영구히 서 있고, 우리의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복을 누리려면 복의 실천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은 하나님의 복의 독점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독점하는 것입니다. 대마불사, 복 독점하는 거예요. 내 손에 움켜진 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손을 펴서 나누어주는 것. 하나님의 복의 단절이 아니라 무슨 순환으로? 선순환으로. 부모가 이런 마음 가지니 자녀들이 이런 복된 마음을 가져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누니 이것이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그름을 맡은 순장이 이런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각 다락방마다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선순환. 우리 같이 합니다. 주여 선순환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떨어지죠. 악이 받치죠. 내가 그냥 움켜쥐기를 잘하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나빠지죠. 관계 나빠지면 자녀들도 못된 거 배우죠. 이것이 악순환이 되면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역사, 캄캄한 흑암 중에 어둠에도 빛이 있으리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찬송 한 장만 잘 불러도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희미한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 드리니까 찬송 시간이니까 부르고, 그러니까 예배 구경꾼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부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독하는 처사예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영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니고 영이에요. 진리로. 진리로 충만한 내 자신의 온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면 최소한도 내 마음을 준비하고 그 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그럼 곡조를 잘 모르면 가사라도 마음을 담아 읽다 보면 되거든요. 요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모르는 이유는 집회가 참석 안 해요. 옛날에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도 어른들 집회도 왔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많이 듣고 많이 부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배 참석 168시간 가운데 시간 다 토막내가지고 참석 안 하니까 몰라요. 또 평소에도 찬송을 잘 안 들어요. 매일마다 찬송 들어오면 일주일에 100곡씩은 소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12편 말씀을 신약 시대의 대표적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너무 어려울 때 예루살렘 복음을 전해준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들,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있는 교회, 그래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9장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청한 대로 할 것이요. 함께합니다. 인세 가물어나 억지로 하지 마. 같이 해요. 시작. 인세 가물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는. 여러분, 헌금 시간에 빼앗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인세 가물어 억지로 하는 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 주면서 선물을 주었다 말았다 주었다 말았다 그러면 그 상대가 뭐래? 이 사람 돌았나?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주려면 딱 줘야지. 아까우니까 줬다가 이만큼. 이런 사람 사귀지 마세요.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한몸 그대로 줄이다. 안 좋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여기서 젊은이들이 경제를 어떻게 따로 내고 통장도 따로 갖는다고 하는데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물어봅니다. 11조는 성도의 헌신의 출발입니까? 완성입니까? 출발! 출발이에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학생이 학교 가는 것이 그 학생의 도리의 출발입니까? 완성입니까? 당연히 출발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알지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인색 가문을 억지로 내는 이걸 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신실하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은 우리 헌금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 함께합니다. 넘치게 하시나니.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떠하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오. 넘치게.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복을 주셔도 쫄쫄하게 주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넉넉하게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쫀쫀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해봅시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무조건 넘치나이다 하세요. 내 자니, 우리 가정의 자니, 우리 사업의 자니, 우리 자녀의 자니, 우리 교회의 자니, 대한민국의 자니,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기억납니까? 다음에 또 합시다. 넘치나이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도해도, 사업을 시작해도,

0: 넘치게 주시는 넘치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부족하지 않도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거 사용하면 나한테 불려와서 장로님, 물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넘치나이다. 여기 넉넉히 모든 것이 능득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한다?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면 아멘. 그런데 놀랍게 9절이 바로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을 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그가 어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니? 주었으니 그 예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함과 같으니라. 이방의 교회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 감사와 은혜를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 이것을 기려 그 여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리합니다. 성도가 복을 누림과 복을 전하는 실천적 삶의 기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자기 비움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서 이 생활 때문에 우리 은혜가 넘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시간 세계와 이 공간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오셨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무엇이 진리가 돼야 됩니까? 예수를 희미하게 믿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 와서 그들을 꾀었어요. 유혹했어요. 하니까 몇 명이 넘어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탄생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느냐? 돌이키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십자가의 천사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사조는 영혼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복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감사하도록 능득하여 그 다음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이나 또 건강의 복도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고 복을 나누고 복을 실천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마음 한 입술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만 가지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오직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흘려보냅니다. 부모 세대인 당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후손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로남교회 042-479-700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1: 지금 우리는 광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광이고 입을 것도 광이고 인간관계도 광이고 소비할 것도 광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음도 광이고 슬픔도 광이 되고 있습니다. 노는 것도 광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에는 드러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뺄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드러냄의 시간이요,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2: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영어 격언에 Prince's Choice Family, 즉 친구는 선택된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은 아마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보는데요. 힘든 날은 응원해주고 기쁜 날엔 함께 축하해주는 친구. 그 친구는 자신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세상이 험하고 힘들수록 진정한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찬양 앨범도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되고 멋진 찬양을 전해드리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곡으로 프렌즈를 보내드렸는데요. 아,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사랑을 간직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친구는 너무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친하고 태산처럼 의지하던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일도 있는데요.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우정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또 단단해졌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합창곡으로 프리즘, 이어서 찬송가 구주에서 의지함이 'Tis so sweet trust in Jesus'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Higher Ground'를 알베르토 리베라의 아주 멋진 피아노 연주, 그리고 네이비 크리스테일의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마이클 잉글리시 앨범 호흡 중에서 Holding Out Hope to You, 마이클 잉글리시의 열청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싱어송라이터로 80년대, 90년대 많은 영향력을 끼친 CCM 가수입니다. 트와일러 페리스 앨범 Where I Stand 중에서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What did he die for?를 보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들으신 곡은 트와일라 페리스의 앨범 Where I Stand 중에서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What did he die for?를 보내드렸고요. 아, 그 전곡은 마이클 잉글리쉬의 앨범 Hope 중에서 Holding Out Hope to You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마음속에 친구를 기억해 보고요.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호산나 앨범 My Life is in You, 호우제너, Revival in the Land 이렇게 세 곡을 보내드립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편 81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데 있지 않았고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시험을 겪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의심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매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거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풍성한 쉼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수의자미 게리 채프먼의 영어 찬송으로 출발했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반석의 길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는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804번님께서는 퇴근길에 우연히 라디오 틀었다가 듣고 계시다고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2932번님께서 사남매 독박 육아 중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만들어온 라디오로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처음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방송이 나오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와, 라디오도 만드는군요. 사남매 독박 육아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6843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들을게요. 내 삶의 노래로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네 주를 가까이 찬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6843번님의 신청 찬양 네 주를 가까이 함께 듣고 옵니다.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강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조수아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크룩스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페이스워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고요.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의심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이유는 그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힐 워십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다마리의 만유의 주제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진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잔잔하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새로운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하루 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곡들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아멘. 세계 2차 대전 당시 한 최전선 부대가 적의 거센 폭격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사력을 다해 총을 쐈지만 몰려오는 적의 탱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본부로부터 모두 사격을 멈추고 후방 방어선까지 후퇴하라는 뜻밖의 무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여기서 후퇴하면 본진까지 적이 침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진영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후방에 준비되어 있던 강력한 연합군의 포병대가 적을 향해 강력한 화력으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전방에서 병사들이 피투성이가 되며 싸우던 전쟁을 후방의 강력한 지원군이 승리로 이끈 것이죠.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적을 이겨보겠다고 앞에서 맞서 싸우며 몸부림치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지치고 상처만 남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걱정 근심을 맡기고 그분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참된 승리를 선사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승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강중현님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과 예라머십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소프라노 고하은님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최전선에서 버틸 때보다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뒤로 물러설 때 비로소 참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시죠. 오늘 첫 번째로 나눈 곡처럼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신청곡들 중에 몇 분 선정해서 이 시간 함께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기다리면서 찬양 두 곡 전해드릴게요. 장성찬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연주 찬양인데요. 첼로의 김원희님과 피아노의 이현아님의 연주가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묵상.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바울은 너희가 빛을 가졌다가 아니라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빛은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존재 자체라는 뜻입니다. 구절이 말하는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혼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등대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배들을 위해 서 있듯이 우리의 삶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다는 헬라어로 금세공업자가 순도를 검증할 때 쓰던 단어 도키마조로 불에 넣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같은 단어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하는데 분별한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지 않고 멈춰서서 이게 정말 맞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은 대개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고 습관처럼 이루어지지만 빛의 자녀는 익숙해도 한번 멈춰서서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강찬 목사님의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잔치 공동체의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늘 편지 전해드리고 4872번님의 신청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까지 보내드릴게요.

나의 사랑아, 오늘 해야 하는 작은 일들이 힘들고 귀찮게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렴. 세상에서의 실력도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쌓이듯이 믿음과 영성도 반복되는 일상이 모여 큰 힘을 이루어간단다. 혹시 넘어져 있다면 지금 바로 일어서거라. 다시 시작하면 된단다. 말씀, 기도, 그리고 감사는 너의 삶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니 놓치지 말고 늘 우선순위에 두거라. 그리고 잘 분별하거라. 주어진 하루하루 나와 교제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또 귀하단다. 너의 순종과 하루하루 맺어가는 작은 열매들을 통해 나는 너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갈 거란다. 작은 순종을 모아 눈부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늘 아버지가

크리스 라이스의 많이 비 내게 있으면 영어 찬양과 소방님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872번님의 신청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유하진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찬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탈한 시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인 마틴 슐레스케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바이올린과 순례자에 나오는 신앙생활과 바이올린 제작자의 공동점을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딘 연장으로는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없다. 연장을 단련하려면 악기 제작을 잠시 멈추어야 한다. 오래 사용하지 않는 악기는 반드시 조율을 거쳐야 한다. 잘 만든 악기라도 좋은 연주자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가 바이올린 제작자를 기쁘게 하고 관객에게 큰 선물을 주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아름다운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통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네.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우리 꼭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줄 몰랐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이 밤, 그 먼저 오신 사랑을 떠올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히스플랜이 부른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살아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알게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마음이 넉넉한 날에는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조금만 지치게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막 성질내고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숙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곡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Terry McAlmon의 Jesus Name Above Our Names, 그리고 Bob Fitz의 As We Worship,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Our Great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House of Worship 프로젝트의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 그리고 CC 와이넌스의 Goodness of God,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irk Franklin

네, I am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전해드리셨던 노래 중에 House of Worship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마이클 W. 스미스가 그 중앙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예배를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우리의 익숙한 예배곡들을 그 곡을 만든 사람과 지금 세대 예배 인도자들과 함께 부르는 방식의 그런 다시 부르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곡은 올해 초에 나왔다고 합니다. 한 곡이 시간을 건너서 다시 불린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도 누군가는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어쩌면 눈물로 불렀던 그런 찬양일 수도 있으니까 그 이어짐 안에서도 저도 서 있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서 계신 게 아닐까.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준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그리고 조성은이 부른 십자가의 사랑, 유효리임의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 상담가이자 가족 상담 전문가인 한스 엘루셰크 박사의 화해의 세 가지 기술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화해의 기술,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뭐 이런 식의 변명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네 오해야. 이러와 같은 말은 상처를 입은 상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화해의 기술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잘못을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작은 앙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해의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금전적인 방법이나 행위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 원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적극적인 보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한스 박사는 이 기술이 주로 가족과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 방법이지만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싸우지 않

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화해하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에이홈의 치유자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 짐리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웨이홈의 치유자 이 찬양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요? 아 정말 그 주님 앞에 날 치유해 주소서라고 강하게 호소하는 기도와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또 위로를 주었길 바라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 바사가 제시한 화의 세 가지 기술. 첫 번째,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두 번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세 번째,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진심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순간을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아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게 아니고요. 아, 정말 미안해. 나라도 정말 상처받았을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이렇게 좀 진심이 전해지는 이런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아, 이런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화평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 나는 누구를 또 용서해야 되고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용서와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박사님의 말씀처럼 작은 앙금들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이 작은 앙금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진짜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주 큰 앙금. 아, 내가 좀 주체할 수 없는 게 앙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화해와 용서로 한 걸음 더 가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죠? 그런 여러분을 저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찬양 여러분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노인팅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샵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 주님에게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와 용서로 내가 먼저 다가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회복과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해와 용서를 넘어 사랑과 화평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모든 헌신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의 저자인 스카이 제서니는 정직함을 뒤로하고 편법을 쓰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세속적인 믿음은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내리막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로서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령식의 기뻐하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날마다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골든메이트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예스 그레이스의 기적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속죄하신 구세주를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휘트니 휴스턴과 시시 와이넌스의 카운트 온 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여섯 메리 메리의 와더 프렌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 일어났던 일들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평양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나 북한의 그 인공기를 들 흔들면서 또 눈물까지 지은 열렬하게 환호하는 북한의 주민들. 이들은 분명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장군님을, 수령님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또 장군님이, 수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들의 거짓에 속아 있고 그리고 수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마음도 들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또 다른 것들에 우리가 열렬하게 사모하고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줄 수는 있지만 참된 것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마음도 때로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맹목적이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또 순수한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또한 북녘의 영혼들도 살아있는 사람이나 권력 또 수령이나 장군 같은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덕분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극동방송의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북녘 땅에도 이 복음 전파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AM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성도 여러분,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과 탈북민 여러분, 오늘도 불안한 마음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탈북민 신앙 간증과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그리고 한반도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한 줄의 기도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분단 70년의 긴 세월 가운데 이 땅에는 남과 북, 그리고 우리 곁에는 탈북민이라는 3만 명의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북한교회 재건이나 탈북민 구출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또 헌신해왔는데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의 열매 탈북민 신앙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신앙 간증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기도 때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의 북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의 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출소를 했어요. 제 동생이 데리러 왔는데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는 함경북도 원성이라고 지도 맨 위에요. 제철이 있어요. 제철에서 쇠를 이제 녹이려고 그러려면 고열탄이 있어야 되거든요. 러시아에서 그게 수입해 오는 고열탄이 있어요. 60톤 그 화물차에서 나왔다가 다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트럭에 탔어요. 탔는데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찬양을 마음대로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집에 내려오는 3시간 동안을 찬양을 목이 터지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철길

바로 옆에 두만강, 두만강 옆에 바로 중국이에요. 그리고 막 연변 쪽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한국 위성이라고 또 썼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똑 떨어지면 두만강이고 두만강에서 똑 떨어지면 내 딸한테 갈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나 살려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기도하고 노래 부르니까 제 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감옥 갔다 오더니 나보고 이상해졌다 그러더니 다른 감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한 3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추수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님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올케한테 막내 동생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세 번째로 이제 한국에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감옥에서 살아났을까 얼마나 제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제 딱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도로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고 자기는 아예 한국 기도도 아닌데 안 잡혔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네. 어째 나는 한 번도 중국이 참새도 막 부러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째 나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잡히게 했대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세상에 발 하나님 교회에다 발 하나 이렇게 걸어 놓고 하나님이 무서운 건 아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기 직전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것들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실 인격적으로 만난 또 계기도 있어요. 또 사실은 하나님 만났으면 전과 후가 분명히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오고 자유가 주어지고 잡힐 일이 없으니까 까마득하게 좀 하나님 저한테서 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게 아닐까? 또 제 안에 나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 아울리치를 이제 갔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때 저를 이제 본 거예요. 달붕이들 보면서 아 나도 저랬지. 하나님 얼마나 웃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나는 확실히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도 세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싫은 사람은 막 맨날 며칠을 씹고 안 좋다는 거 다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게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북한 선교학교, 북한 개척학교를 많이 참가하고 나름 내 안에 정체성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싶고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2,600명이 북송이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막 이제 그 면도칼 가지고 가슴을 저매내는 아픔. 저는 제가 북송을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막 잡고 견뎌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그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 제가 길을 쓰고 가서 봤던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자국을 주노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안 차리면 저 사람들처럼 죽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왜 그러잖아요. 송장 태우는 냄새. 고약해요. 너무너무 고약해요. 남할라 가잖아요. 남할라 이제 가면 여기서처럼 뭐 시체를 태우는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르지도 않는 그 참나무 위에다 사람을 태우니까 뼈가 잘 태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보안원들이 걔, 경찰들이 걔가 사람 그 뼈대를 막 물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막 가는 길에 손톱, 누구 손톱인지 모르죠. 손톱이 굴러다니고 이렇게 뼈 갖고 굴러다니면 내 옆에 있었던 누구 손톱이겠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김정은도 꼭 알아야 될 북한의 진짜 속살이란 책을 이제 썼었던 이유가 29살 되는 그 분이었는데 저랑 이제 시댁이 고향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서구적으로 생겼는데 못 먹고 그러니까 있잖아 영양실조도 오고 백혈액이 왔어요. 그래서 뼈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죽는다고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제 병반에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잡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미나미 엄마가 하나님한테로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배고픈 거를 못 참아서 사실은 탈북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에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에 그 친구가 이제 천국에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가 거기에 갔구나. 구미가 거기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제 호흡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과 북은 진짜 피를 나는 형제잖아요. 어떻게 내 몸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면 누가 목소리를 내주겠나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그럼 내가 죽어서 뭐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낮아졌는데 그럼 나는 뭐를 할까? 나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한테 내 어깨를 내어드리는 거, 내가 죽어지는 거. 저도 사실은 교만하고 제 우상이 얼굴이고 우상이 명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한 5년 전에 저보다 더 왕 싸가지고 왕재수 같은 그런 사람을 섬기게 하더라고요. 평양에서 온 청년인데 물질로 섬기게 하고 기도로 섬기게 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360도로 바뀌었어요. 자기 말로 걸레 같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내년에 로스쿨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깨 내어드린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용산에 있는 시온선교회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주시고 그 감옥에서 저도 참 많이 감사해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저 살려만 주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입이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안 했어요. 여기 와서 12년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내가 내 입으로 드린 기도조차도 약속조차도 안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새 개척교회로 저를 이제 옮겨주시면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고향 사람들 섬기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섬기는 분들 예전에 제가 내 잣대로 했던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북한이 열릴 것 같아요. 저희 대회는 북한이 열려서 바울처럼 하나님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3만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늦은 거는 괜찮지만 또 이곳에서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이제 그 고마움을 내 삶으로 이제 살아내고 기도로 더 살아내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도부터 하는 거 함께 좀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감옥에 가는 거는 제가 그래서 나는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입소할 때부터 사람으로 명으로 입소 안 되고 개수로 입소 되거든요. 감옥에.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을 때 너무 슬프고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주입시켰어. 너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버텨라. 버텨라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600명이 북송을 앞두고 있다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런 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북송이. 그래서 너무 슬프고 아파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그런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첫 번째로 북송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북송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십사. 예,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고 싶고 중국이 사실은 북한보다도 더한 인권이 사각지대거든요. 북한에 가려서 북한 등대에서 이제 세계에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 조국이기도 하고 제 딸이 조국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절대로 조국이 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동족들이 북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북송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북송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 북한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을 때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약 8,500명 규모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사실상 통제해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항적을 숨기거나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란의 해협 장악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기존의 최대 주주 환원 규모보다 약 5배 많은 수준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분석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우리 돈 약 48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8,600명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 황해북도 전역에서 폭염과 노후 전력 설비로 인해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약 8,500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현재 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이 약 8,500명이며 주로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이 1,000명, 드론 운용병이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 드론 운용병 상당수가 기존 파병 과정에서 운용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을 정찰하거나 공격하는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 후방 진지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 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지원이 병력뿐 아니라 미사일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KN-23과 KN-24 탄도미사일 최소 150발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추가로 120발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주장인데요. 또 북한이 실제 전투에서 얻은 자료를 활용해 미사일의 정확도와 탄도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이 병력과 탄약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 S-400 방공 체계를 요구했으며 이미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최대 5만 명의 추가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사실상 통제해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항적을 숨기거나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란의 해협 장악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인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앞바다에서 최소 40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 업체에 판매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뒤 해상에서 구매자 측 선박으로 원유를 옮겨 싣는 방식으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산유국들도 비슷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과하는 선박 가운데는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고 항적을 숨기는 이른바 다크 운항도 늘고 있는데요. 선박 추적업체 K플러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유와 천연가스 운반선 112척 가운데 89척은 이용 항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이란 반대편인 호르무즈 남쪽 오만 연안 항로를 통해 유조선 통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중부사령부의 지원 아래 유조선을 호송하고 있으며 미 중부사령부는 지금까지 1,000척이 넘는 선박의 해협 통과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과 드론으로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힘과 존엄을 갖추고 있는 지금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미국과 진행한 종전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기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환원 규모보다 약 5배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약 9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의 2026년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올해 3분기에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1월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주주 환원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 AI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과 현금 보유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도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초과 현금의 상당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최근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는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이번 환원 규모는 최대 200조 원까지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정규장에서 3.87% 상승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정책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분석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그는 매우 강력한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국가정찰국과 국가안보국,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을 동원해 위성과 드론, 감청장비 등을 통해 영변과 강선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가 이들 정보기관의 최근 분석에 근거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협상 복귀를 압박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는 해외 연구기관의 추정치와도 비슷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60개로 추정했는데요.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추정치는 이보다는 많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국내 연구기관들이 북한의 핵무기를 80개에서 최대 120개

단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핵물질 생산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핵무기 보유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최근 평양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명품 소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평양 대성 백화점에서는 오메가와 샤넬 등 중국을 통해 병행 수입된 명품이 판매되고 있고 일부 쇼핑센터에서는 고가 스마트폰과 이케아 제품도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경제 호황은 우크라이나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북러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품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77억 달러에서 최대 144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7천억 원에서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가상자산 탈취도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혔는데요. 미국 스팀슨 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고 북한 연계 해커들이 올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자산도 6억 4천여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한이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최근의 호황이 장기적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도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확보한 자금을 산업과 생산 기반 확충에 투자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우리 돈 약 48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만의 연간 국방 예산이 1조 대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2027년도 국방 예산을 1조 1,225억 대만 달러로 승인했는데요. 이는 올해보다 1,730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7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이달 말 여소 야대인 입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대만 정부의 내년도 국내 총생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GDP의 약 3%에 해당합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앞서 국방 예산을 GDP의 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오는 2030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군사 투자 예산은 올해보다 975억 대만 달러 늘어난 2,591억 대만 달러로 편성됐습니다. 탄약과 예비 부품 조달을 위한 운영 유지비와 지원병 증원에 따른 인력 유지비도 함께 확대됐는데요. 대만 국방부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다층 방공체계인 이른바 대만판 아이언돔, T돔을 구축하고 드론 전력과 해상 방어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군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국함 국조 정책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8,600명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으로 지난 2015년 3,159명보다 2.7배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도 17.3명으로 10년 전보다 10.9명 증가했는데요. 성별로는 여성이 7,176명으로 남성 1,428명보다 약 5배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으로는 전남이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와 강원 순이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 4,280명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90%가 고혈압이나 관절염, 치매,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은 87.4%였지만 돈 계산 등이 가능한 고령자는 43.6%에 그쳤습니다. 생활 습관을 보면 86.9%가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79.6%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지

않은 비율은 75.8%였으며 100세 이상 고령자 5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황해북도 전역에서 폭염과 노후 전력 설비로 인해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황해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주 황해북도 송배전 시설에서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하면서도 전체의 전력망이 마비됐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노후한 송전선과 변압기 등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특히 이번 정전으로 일반 주택과 산업시설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24시간 전력 공급을 보장해온 동상과 영생탑, 혁명사적관 등 이른바 1호 시설까지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상화 시설의 전기가 며칠씩 끊긴 것은 처음 본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통상 우상화 관련 시설에 전용 배전선을 연결해 일반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황해북도 당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1호 시설의 전력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으며 도안전국과 인민군 부대까지 복구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전력 설비의 규모가 큰 데다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도 부족해 정상적인 전력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 많겠는데요. 평안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까지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강원도에서는 속초와 강릉, 영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철원과 춘천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철원과 춘천 24도, 영월 22도, 낮 최고기온은 춘천과 영월 32도, 철원 31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군산과 고창, 목포에서는 오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목포 25도, 군산과 고창 24도, 낮 기온은 고창 34도, 목포 33도, 군산 32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대체로 전 지역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가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도에서는 평양과 진남포에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에서는 개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진남포, 개성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개성 30도, 평양과 진남포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흥과 북청, 청진, 웅기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4도, 함흥 23도, 웅기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 함흥 33도, 웅기 26도, 북청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턴 그치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한

0: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5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달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기 원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주 안에 있는 나.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말한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 7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시드니 저스틴 해리스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첫째, 패자는 승리에도 두려워하지만 승자는 패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패자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만 승자는 새벽을 깨운다. 셋째, 패자는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만 승자는 비전을 쫓아 움직인다. 그리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호하지만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한다. 패자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만 승자는 지금 즉시 뛰어든다. 패자는 대책 없이 비판하지만 승자는 비판에도 대책을 세운다.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보지만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본다. 새벽을 깨우고 계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으며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주님을 믿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걸음걸음 능히 감당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라 하였다. 삶의 위기에 앞서 막막하고 두려운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은 주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뢰 표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좋지 않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을 거두며 주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따라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임승종 씨의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였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송은 주의 사랑 비칠 때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그리고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양까지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통해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400년 동안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 그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막강한 나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1905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국권을 박탈당해 압박

0: 과학과 설험 속에서 만 35년, 햇수로 36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펴보시고 우리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 민족이 제2의 광복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에 참된 해방을 누리는 대한민국은 첫째, 우상에서 해방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고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여러분과 저의 제2의 광복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제2의 해방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이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게 하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민족, 그리고 말씀을 통해 참된 정의와 윤리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는 인천시립합창단이었고요. 계속해서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양 비롯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북녘 땅에 북한 땅에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과 북이 함께 우리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그날을 꿈꾸며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이 시간에도 방송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일상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스튜디오로 자리로 한번 바로 모셔볼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우리 선생님께서 양강도 갑산에서 예. 오셨다고 하셨어요. 예. 고향 땅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서 기억했을 때 선생님에게 고향 땅은 어떤 곳인가요?
0: 누구나 다 고향이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 땅을 그린다면은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산은 다 벗기고 산 앞뒤가 다 산으로 막혔기 때문에 걸작이마다 이제 예, 집들이 있는데 저는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 그 땅에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정말 희망도 없고 예, 살 이 소망이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1: 네.
0: 예. 정말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정도로 저희 고향 땅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내가 이 땅에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언제 고향 그 양강도 땅을 떠나셨어요?

0: 2012년 7월 한 중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때가 몇 살쯤 되셨을까요?
0: 31살 때였습니다.
1: 아, 31살의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나고자 결단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2012년이면 한창 정권이 바뀌는
0: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시기였잖아요.
0: 제가 어려서부터 사실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불평불만으로 살다가 정말 고난의 그 어려운 시기도 다 넘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 악착스럽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그 10여 년 동안 제가 온 가족이 함께 벌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물로 된 겁니다. 아. 화폐개혁이라는 거를 국가에서 해가지고
1: 네.
0: 이제 아주 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나 버티고 살려고 했는데 쌀 한 지대가 12만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같겠지만 우리 북한에서의 그 이제 말 한마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불평불만을 내놓았다가는 당장 그냥 보입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시집을 성봉동으로 와서
1: 네.
0: 이제 그 건너편을 계속 보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아, 이 땅은 정말 암흑의 땅이구나. 이 땅에는 희망이 없구나.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만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된 몸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제 탈북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1: 건너편 땅이라고 하시는 거는 중국 땅
0: 예,
1: 말씀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예.
1: 그럼 혼자 그렇게 넘어오셨어요?
0: 여러 한 세 명 정도가 넘어왔는데
1: 네.
0: 그 한 명이 넘어오자면 비용이 너무 그분들도 먹는 게 없으니까 여러 명을 이렇게 모집해서 하거든요. 그러나 그 이제 신뢰가 생겨야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목숨을 그렇죠. 내대야 하는 상황이니까
1: 네.
0: 누구도 그런 일에 선뜻 이렇게 나서려고 안 하거든요.
1: 그런데 예. 그렇게 신뢰가 또 기반이 돼야 되고 목숨을
0: 그렇죠.
1: 걸고 건너야 하는 강이었을 텐데
0: 예.
1: 그 결심을 하기까지는 또 무수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어떤 시점이 있었을까요?
0: 아, 저는 한 가족의 그 맏이로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그, 어떤 그런, 착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시식한, 그 이런 좀 그런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1: 네.
0: 이제 화폐 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부모도 살 길이 막막하고 저도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 아.
0: 예. 제 목숨을 유지하고 살려니까 제 이제 밥 한 그릇 채울 만한 그런 일상생활도 안 되니까
1: 네.
0: 아주 이제는 내가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결심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예.
1: 그때 그러면 부모님께는 혹시 인사드리고 나오셨어요?
0: 어머님께는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우시길래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진짜 말랐다고 봐야죠. 왜 저렇게 우시는지 저는 이제 가서 꼭 부모님들에게 돈도 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저 남편과 살 수 있는 그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해를 하시면서도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제가 그때에는 자식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지금 아들을 가지고 보니까 그때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런 게 정말 조금이나마 예 다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1: 얼마나 또 그렇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의 이별을 감내하셨을까라는 감히 저는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방송이 북한, 중국, 러시아 땅까지 복음을 들고 전해지는 방송이잖아요.
0: 예.
1: 분명 지금 어머님께서 량강도에서 또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실 텐데
0: 예.
1: 방송을 통해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아이의 어머니가 된 우리 자매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어머님께?
0: 아,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어려움 속에서 저희 삼형제를 키우고 아버지가 정말 술로 그렇게 못 살게 하시는데도 어렵게 어렵게 우리들을 자식 자녀들을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지만 제가 어머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어머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정말 정말 사랑한다고 어머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1: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전에도 전에도 참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김현옥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곳 정착 3개월 차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또 반짝이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 삶이 꼭 어머니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게 너무도 중요하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가 배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한 저 세상으로 갈 그날이 그 어느 땐가는 오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까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그 땅에 그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이 진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파를 타고 흘러들어가는 복음이 북한 땅 곳곳에 분명 지금 심겨 들어가지고 열매 맺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이 믿음과 담대한 선포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우리 3개월 차 남한 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2부 순서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목마른 내 영혼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봤던 우리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어집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0: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그런 뉴스입니다.
1: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2: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해북도 사리원이 고향인 2024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이수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이곳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2: 네, 우리가 북한 사리원당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극동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그리고 주변에 성경책을 갖고 있는 지인,
1: 네,
2: 친인척을 만나시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만 같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그곳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시고 오셨어요.
1: 네.
2: 무엇보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접하셨는데,
1: 네,
2: 지금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2: 우리 고향 분들에게 그때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1: 네.
2: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1: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2: 우리가 찾고 구할 때 다 들어주시는
1: 분. 네, 진짜 힘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그래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2: 언제 그런 걸 가장 절실하게 느끼셨어요?
1: 제가 한국 와서 진짜 육아하면서 너무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었어요. 제가,
2: 네,
1: 가족 없이 혼자서 육아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저 혼자서 육아를 했거든요.
2: 네.
1: 진짜 힘들고 또 고향 생각나고 지칠 때마다,
2: 네,
1: 그냥 손 붙잡고 그냥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시면 다 들어주시고 또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2: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1: 네, 맞아요,
2: 하나님.
1: 네.
2: 근데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처음 교회 나가시게 되셨어요?
1: 처음에 나간 거는 하나원에서도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하나원에서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고 한국 처음에 정착 초기 남편이,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엄청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 따라서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이게 뭔가 치유되는 기분이고,
2: 네,
1: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만 나갔다 오면 진짜 쌓였던 일주일 동안 그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주일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2: 매 주일마다,
1: 네,
2: 아이들과 함께,
1: 네,
2: 세상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선물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들까지

0: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자녀로서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또 남다른 소망을 갖고 계시겠죠? 복음 통일이 되고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소망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세요?
1: 아,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고향에 계신 분들과 북한, 모든 북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0: 아, 복음을 전하는.
1: 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0: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라고 여쭙는데 네. 지금은 라디오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만 가지만 네. 정말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한다면 그때 어떻게 전하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1: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든 다 들어주시는 분. 다 내가 아프거나 아플 때도 치유도 해주시고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0: 그럼 마지막으로 또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고향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누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1: 고향분들에게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0: 통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2024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수현 자매님과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답답한 꽉 막힌 조국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한반도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정전협정을 맺고도 어언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사는 서글픈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터져 죽는다고 다이어트들 하신다는데 오늘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1907년 평양에 불어온 성령의 새바람으로 큰 부흥의 은혜를 입었던 동방의 예루살렘, 그곳에 가득한 우상들, 종교의 자유가 박해를 받는 그 땅. 또 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답답한 현실을 어찌하오리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내어 울부짖어 봅니다.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약속하고 계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겠으니 우리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사야에서 4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 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저 북한의 동포들의 구원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길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7절에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겠다고, 아니 수장시켰다고, 앞으로 우리를 쫓아오는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들어 주셔서 달려가는 우리들을 추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수장시키겠다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한민족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벅찬 말씀을 듣다가 떠오른 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로 알려진 곡입니다. 2017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배음악으로 뽑힌 웨이메이커는 2016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CCM 싱어송라이터 시나크가 발표한 곡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에 놀라운 스토리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나크가 이 곡을 작곡할 때 성령님께서 한반도를 보게 해주셨대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연고 없는 나라, 사랑하는 조국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만든 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가사가 너무 의미심장하게 들려왔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역사하시네, 주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0: 밝히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주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처럼 33장 2절 3절의 이 말씀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적 평화 통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까지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강릉과 부산이 26도, 서울과 대전, 포항, 목포가 25도, 평양과 개성, 춘천, 광주, 대구,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3도, 청진이 21도, 해산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대구와 부산이 35도, 광주가 34도, 함흥과 강릉, 여수, 대전, 목포가 33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제주가 32도, 개성 30도, 평양과 신의주가 29도, 해산과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 한반도의 분단의 이 현실을 모두 아뢰면서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의 길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인생이 되려면 첫째, 내 마음을 미혹하는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미간과 문설주에 새겨야 합니다. 13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전제해요.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나일강 물을 대어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하지요.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비와 추수할 때 내리는 늦은비는 농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가며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말라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고 재물을 모아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남는 게 없지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같은 은혜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라고 경고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다 보면 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풍요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즉 돈과 명예의 우상을 좇게 될 것을 알기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17절에서 말하듯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않으므로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돈이 마르고 건강이 다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멸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하지요. 내 모든 인격과 행동 하나하나에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지요. 자녀에게 세상 성공과 돈 버는 법만을 가르쳐 그것을 좁게 하는 것은 자녀를 우상 숭배의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 교육이에요. 그리할 때 21절의 약속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 하늘문이 닫혀 메말라버린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늘문을 닫게 한 나의 불순종이나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에게 가장 힘주어 가르치는 것은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법입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인생이 되려면 둘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해요. 앞선 13절과 비슷하지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비결은 최신 무기나 막강한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어요. 이는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묵묵히 내게 주어진 고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이 말하듯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이라고 굳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약속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어도 내 발바닥으로 직접 밟고 나아가는 행위, 즉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 내 은밀한 죄와의 싸움, 거룩한 사명이라는 땅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웃음과 거절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고 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발을 내디뎌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0: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방법을 거슬러 내 혈기와 교만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히 나를 당할 자가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밟아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에 그 발걸음을 주저하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구원의 때에 순종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영혼 구원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4년 전 아버지는 가남 투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아버지의 수고로 저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지만 홀로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지만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까지는 못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제가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 어머니의 구원을 바라며 섬기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사실 저는 어머니 앞에서 함께 교회 가요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가 거절하실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막상 가겠다고 하시면 매주 교회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도 부담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아직 젊고 건강하시니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하며 구원의 시간을 제 뜻대로 정하려는 악한 마음도 있어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얘기하지요.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을 누렸음에도 제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하고 거절이 두려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제 모습을 회개해요. 이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기호와 표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해 말씀을 담대히 전할게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고 하신 24절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저의 적용은 매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려서 주일에 함께 교회 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매일 가정자문록 보석상자 메시지를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으로 땀 흘리며 쌓아 올린 성공도 하늘 문이 닫히면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돈, 음란, 명예 등의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적용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우상과 성공을 좇아 살다가 하늘 문이 닫히는 고난을 겪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저희입니다. 두려움과 안일함에 사로잡혀 발바닥으로 밟으라 명하신 구원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포기하는 저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줬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새기고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을 움직이는 적용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된 하루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지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13절 말씀을 끝으로 사무엘상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뭘 믿는가? 왜 교수하고 왜 목사가 됐는가? 내 사명이 뭔가?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가다 넘어지고 가다 싸우고 가다 고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 저는 안 믿었다고요. 성경 많이 알으면 뭐예요? 안 믿는데. 공부 유학 가가지고 5개국, 7개국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데. 메시아라고 안 믿는데.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 얘기 많이 해도 구원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 실상,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러 왔다. 너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봐라.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한 것은 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지 않았어도 그래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섭리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졌다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여서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짓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음에 재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읽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없는데 이 죄인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올까 하면서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삼각산이로다가 오살리에다가 참나 기도해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메모지 이만큼 해가지고 폭포같이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슴에 그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기뻐할 거 아니라 존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가져서 여기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이 아는 사람 저런 분들이 무릎을 꿇고 성령이 충만해서 딱 서서 하면 그거보단 더 좋은 게 없지. 다 건물같이 예?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배설물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48년을 저는 교수님 따로 만나니까 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학문을 더 의지하는구나.

0: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탐욕에 물들어 있진 않는지,

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빛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 전상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만 하던 시골 소년의 가슴에는 공부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15살 되던 여름, 다니던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섬광처럼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년은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공부가 무척 하고 싶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이라도 좋으니 제발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편지 속에 공부에 대한 자기의 간절한 열망과 가난한 집안 형편을 적어놓고서 편지 봉투의 앞면에는 하나님 전상서라 쓰고 뒷면에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어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소년의 편지를 발견한 우체부는 애절한 내용을 보고서 고심 끝에 우체국장과 의논했고 하나님 계신 곳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해서 자기가 다니던 전남 해남읍교의 목사님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목사님은 큰 감동을 받고 소년을 불렀습니다. 과수원에 소년이 머물 곳을 마련해주고 과수원 일을 도우면서 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소년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사가 꿈이었던 소년은 전남대 의대에 합격했는데 올바른 의사가 되려면 슈바이처를 본받아 신학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선배의 조언을 듣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경험하는 동안에 영혼을 치유하는 것에 중요성을 절감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훗날 한신대학의 제3대 총장이 되었던 오영석 박사의 입지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소년의 성공 발단은 우표를 붙이지 않은 소년의 편지를 버리지 않고 배달해 주었던 집배원 덕분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보통 이런 것을 행운이나 운수소관이라고들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묘한 방식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섭리입니다. 상상치 못했던 결과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과 능력에 경탄하며

0: 표현하는 단어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최상 최고의 섭리에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장치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He touched me.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환난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길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내 영혼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U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의 끝주 화요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재워져 묵혀진 삶의 허물들을 사유의 은총으로 벗을 기회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흠뻑 더딥을 아침 예배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네, 이 아침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밖간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0: 절기에서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 에스겔서 46장의 배경 역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깥들로 들어가서 그 안쪽의 문이 1차를 지나서 2차로 이제 있다고 했는데 오늘 46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바깥쪽에 있는 들어가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동쪽이라고 그랬는데 바깥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쪽을 들어가면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무슨 문이냐? 안쪽들의, 안뜰에 있는 동쪽 문입니다. 자, 안뜰에 있는 동쪽 문을 왜 통과해서 들어가느냐? 여기는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 그래서 이 에스겔 4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곳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시간 동안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떼어놓는 걸 말하죠. 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전 안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절대 외롭게 놔둘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계시면 이제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사랑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구분해서 주는 거죠. 자, 13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초하루에 이렇게 돼 있죠. 초하루에. 그러니까 초하루는 뭐냐?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날 초하루에. 그 다음에 9절에는 정한 절기. 자, 1월 1일, 1월 14일,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 대속제일과 같은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절기. 그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날마다 드리고요. 그다음 매주 드리고요. 그다음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요. 그다음에 절기에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지만 하루를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루는 이제 모여서 일주일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끊어줘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을 끊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에 쉬면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누구누구 생일, 또 누구누구 기념일, 우리 입학 기념일, 또 졸업식, 뭐 이런 특별한, 또 여름 휴가, 뭐 이런 게 개인적으로 있죠. 교회도 매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매주가 아쉬워서 수요일도 우리가 또 모이죠. 그리고 매달, 그리고 교회 특별한 절기, 송구영신, 또 추수감사, 맥주절, 성령강림, 순환주일, 부활주일, 이런 절기들을 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잘 떼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 주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매일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또 한 주 매 이제 예배들이 잘 쌓이면 그 달의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달의 예배가 잘 드려지고 그 세월들이 쌓이면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맨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13절에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 때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번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린다. 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매일매일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또 여기 보면은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는데 14절에 밀가루 6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우리 월 수입의 한 60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름 3분의 1 흰, 우리 수입의 60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 또 매달 이렇게 되는데, 이게 1년이겠죠. 곡식이니까. 그 다음 기름 3분의 1 흰, 기름 3분의 1 흰을 함께 섞어서 드린다. 자, 곡식은 우리의 삶의 노력과 땀이 결실한 것입니다. 자, 그것들과 기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나의 삶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져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도 이 예물은 돈이 있으니까 드리지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한 하루를, 또 한 주를,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한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주신 소산 가운데 하나님 저의 삶의 이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태워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땀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의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또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고, 또 오늘 하루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맡기며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의 예배가 되면, 그러니까는 이런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야, 너 참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로 와서 안뜰 동쪽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안식일에 열고 초하루에 열고, 다른 때는 닫혀 있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자, 그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2절에 군주, 왕입니다.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문 벽에 서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 예,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 왕이 잘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고서는 들어가서 제사장의 할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항상 구별이 있어야 되는, 자기의 역할을 잘 이해하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3절에 이 땅 백성들도 군주와 함께 안식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라. 자, 그런데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은 여기 보면은 4절에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와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크게 짐승으로 보면은 13절에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는 어린 양 한 마리였고요. 구약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일 드리는 안식일의 예물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자, 그 다음에 매달 드리는 예물은 매달 하느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물은 6절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거에다가 숫송아지 한 마리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명절과 성회 때 유월절과 같은 그럴 때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그 다음에 밀가루 한 에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 이러면서 이제 곡식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요 때는 보통 이제 절기 때는 그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월상 매달 드리는 예물에다가 숫송아지 일곱 마리가 사실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일수록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일 때이고 또 모두가 함께 모일 때일수록 이 제사를 풍성하게 드려서 모두가 함께 나누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5절에 보면 소제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해 봐요. 모든 어린 양에게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이렇게 되죠. 힘대로 한다. 이런 표현이 앞에 7절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해봐 순양에도 밀가루 한해봐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한다. 자 여기 힘대로 한다라는 건 뭐냐? 그가 기뻐하는 대로 한다. 자원하는 대로 한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자원하는 대로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준비도 기쁨으로 내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좀 미리미리 일찍 마음을 드리고 준비하고 조금 주일에는 일찍 오는 게 필요하죠. 후닥닥 예배 오면은 막 땀만 삐질삐질 나고 그 다음에 막 주변을 살피고 부채질하고 땀도 식히고 이러면서 예배 시간 앉아도 한 5분 정도는 이게 좀 예배 집중할 때까지 좀 어수선하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좀 늦게 와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바로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돼야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5분 일찍 와서 마음을 잘 준비하고 정돈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왕 기쁘시게 드릴 거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일찍 와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릴 때도 후닥닥닥 당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왕이라고 특별히 제사장에 있는 곳으로 막 더 들어갈 게 아니고 9절에 보면요.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함께 같이 쭉 가는데 10절에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왕이라고 상관없고 일반 백성이라고 상관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군지라고 특별 대우할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대략적으로 아시죠. 특별히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가 하나님이 새로 회복시켜주시면서 너희들 이제 새로운 성전을 줄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예배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는 시간, 매 시간에 중요한 시간을 먼저 떼어서 드린다는 겁니다.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0: 먼저 예배 드리고 나머지를 가는 거죠. 매일, 매주, 매달, 절기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모두 함께, 내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기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핸드폰을 열고요. 어떤 분은 화장실부터 가시고요. 어떤 분은 일어나서 다시 쓰러지시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매일 아침 일어나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건 참 복된 일이고 나중에 이 새벽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루를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주님 앞에 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한 주를 그냥 살기에 힘드니까 수요일에 와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고 그래서 삶의 중심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차박, 캠핑 이런 분도 있는데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안식일과 초하루에 예배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침 뵙습니다. 왕이 정해진 곳으로 들어와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 역시 백성들과 함께 정해주신 규칙을 따라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이 예식들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대입하게 되죠. 내가 요즘 나아가 또 일생을 지나면서 드리는 예배에도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에 제사장을 통하여 아침마다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리라 하심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의미이기도 함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는 은총의 통로라고 합니다. 요즘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세요? 묵상에 따라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요, 매일의 삶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루로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해 주십시오. 가을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멈추지 않는 예배의 생활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스며들길 축복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 진행 이영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밭제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왜 버려야만 할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입을 옷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뭔가 삶을 살아갈 돈이 필요했다면 그거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겠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도 지켜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다 보니까 뭔가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고 적절하게 쌓아둬야 되고 인생길을 보장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소유 개념에 우리 신앙조차 팔아버렸습니다. 어떤 소유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소유가 필요했다면 주님이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겠죠. 또한 그 소유가 필요한 거면 천국에도 가지고 가게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지금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가지려는 것 때문에 예수 따름을 놓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마땅히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3: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 아멘.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무것도 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비단 한 예로 주일날 이 시간 예배하러 온 것도 만약 예배하러 오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뭐하고 있을까요? 뭐 잠을 자든지 뭐 맛있는 거 해먹든지 놀러 갔겠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화, 그 교회, 그 습관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물질을 쓰려고 했던 걸 다 버린 겁니다. 그걸 버리고 예배 시간을 내가 채운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뭔가 투자를 하는데 예전에 여기 투자해서 돈을 벌 줄 알고 투자

0: 투자를 해놨더니 세상에 더 좋은 투자를 만났어. 그러면 아니야, 예전에 그 좋은 거는 이 투자보다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하면 1억 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하면 10억을 번다 하지만 1억 벌래?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바로 처분해가지고 10억 버는데 넣겠죠. 1억 투자를 버리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우리란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실 때 어제 했던 일들, 소유했던 것들, 즐겼던 것들이 오늘 즐겁지 않습니다. 쉽게 어제의 은혜로 오늘 만족될 사람이 없고 오늘 내가 누린 은혜로 내일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란 존재는 항상 하나님 그분이 만족시켜 주셔야 되는데 어제의 은혜로 만족할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어제 그 수준에서, 어제 그 삶의 문화로 오늘 막 가슴이 뛰고 막 즐겁고 이러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의 문화가 필요하고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의 삶의 가치가 있다 보니 날마다 더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삶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수준에서 내 삶이 오늘 만족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히 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성장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은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만족될 수가, 근데 뭔가 지금 이렇게 돈 벌면 좋겠다, 이렇게 직업까지, 그것도 여러분 지나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런 돈 버는 것도 직업도 막상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또 다른 목표가 또 생기죠. 그게 바로 인생이었어요. 그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인생이 만족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꿈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이 안전하거나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음성으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시기에 오늘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 무엇을 보여주실까? 무엇을 말하게 하실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무엇을 꿈꾸게 하실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실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나니 내가 받은 생명이 그 하나의 한 알의 밀알처럼 한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한 생명을 맺게 하나니 내가 본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은혜로 살 것이고 오늘 삶은 어제와 같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에 그 은혜 맛을 보게 하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회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실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0: 베드로의 예수 따름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듯 말씀하셨어. 예수님 따르기 이전에 너의 삶은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0: 그러나 예수 따름, 이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누군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갈 것이지만 그 길에서 진정한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었고 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는 결코 계획하거나 따라갈 수 없고 아니 안 가고 싶었던 길일 수 있으나 성령께서 나를 띠띠우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계획 그리고 실행할 수 없었던 길, 심지어 예전에는 이렇게 살면 죽는 줄 알고 절대로 안 가려고 했던 길인데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나 그 길에서 진정한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부활의 영광을 저버린 채 사는 게 나을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 못 걸어갈 길이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오.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나을까요? 사실 더 나음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 정욕에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될지. 그래서 스스로 띠띠우고 걸어가던 삶의 주도권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에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 기준, 또한 내가 추구하며 즐거워했던 것들, 이전의 나, 옛 자아, 옛 본성, 예전의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1: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0: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비움인 겁니다. 내 안에 다른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워낼 때 영적인 배고픔이 살아나고 기대감이 살아나고 주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게 될 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붙들고 있어서 주님 채워질 공간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움은, 비움은, 더러움은, 버림은 죽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진정으로 부활하듯 내 안에 예수 그분의 은혜가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치를, 그 유익을 부인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이 버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이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괴롭히는 죄, 그다음에 욕심, 정욕,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죠. 또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눈에 바르게 보이지만 주님이 아니라 하실 때 나를 만족시킬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 나 같은 행복자가 없다 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내 눈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일에 내가 내 삶을 팔아버렸어요. 잠언 14장과 16장에 보면 단어가 번역될 때 한 단어도 틀림이 없이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잠언 14장과 16장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1: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0: 우리 눈에 바르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0: 죽음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 주신 아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한테 도로 내 나라입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들을 내가 더 사랑하니까, 내가 더 사랑하니까 내 눈에 오라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뭔가 감당하고 있고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의 가치를 죽이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새로운 계획을 담아주실 수 있고 더 나은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눈에 옳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선교, 교회, 부흥, 그리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나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귀한 것들이지만 더 귀한 게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직장이든 일터든 삶이든 가치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덜 가치 있는 거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 따른다는 것은 영원한 성장, 영원히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더 가치 있는 일을 부여잡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꿈을 꾸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꿈을 꾸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셔서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성장에서 은혜로 가득 가득 가득 채워지는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아직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두신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사명이 다하면 부르셨을 텐데 나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이 감당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겨놓으신 거고, 또 정말 두렵지만 감사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과 하나님 맛본 것이 나의 천국에서의 삶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게 하셨어. 상급이 되게 하시니 더욱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기회이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이 더욱 예수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버리고 따르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1: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0: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알아가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유익하던 것조차도 버린다. 나를 기쁘게 했고 즐겁게 하고 또한 삶이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가정의 자녀들 지키게 하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줬던 유익하던 것조차도 더 유익한 예수의 은혜를 위해 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상승 예배자리, 기도의 자리를 올 때마다 더 유익한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우리 본문 읽었던 4장에 같은 제자를 부르신, 특히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5장 1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택한 마태복음의 예수 따름의 제자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라고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그 내용이 주는 바는 동일하고 더 메시지가 강조됩니다. 만약 다른 사건이라면 어떤 메시지가 강조되냐면 베드로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형제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 이름을 장차 개바라 할 것이라. 개바라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그 음성을 들었던 분명한 사건이 있었죠. 또한 만약 다른 사건이라면 제자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제자들 베드로를 부르실 때 기적이 없었지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만약 이게 오늘 보면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과 다른 사건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와 그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배와 그물 아버지를 버려뒀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뒀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본다 해도 누가복음에서는 이 5장 앞장의 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에게 들어가서 그 장모 열병을 고쳐주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 따름의 길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무엇이 우리를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게 하는 것인가를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제자들처럼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그들의 상황. 우리도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여전히 세상과 교회 사회 가운데 밀당하듯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인생이랄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게 한 게 뭐냐 우리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1: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0: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라고 부르는 그 호숫가, 그 바다에서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무리들이 예수님 좀 더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들으려고 자꾸만 앞으로 밀려오니까 예수님 더 이상 물 뒤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의 배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 베드로의 배를 무대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칠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제일 가까운 자기 배 위에.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가르침

0: 권세에 놀랐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우리가 밤새도록 금을 지냈지만 말씀 의지하여 던지겠다고 던졌더니 깊은 데로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딱 만난 그 순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인생의 해결된 문제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인생의 목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였는데 그래서 예수님 그거 잡게 하셨는데 그걸 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게 될 때 인생의 문제, 어려움 주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이 돌봐진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능력인데 그 능력은 다름 아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듣고자 해야 되고 자꾸 배우고자 해야 되고 자꾸 순종하고자 하고 자꾸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 그러게 우리 인생은 예수 따르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자꾸만 조건을 달아요. 이렇게 삶이 잘 살아지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정리가 되면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어느샌가 예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사명, 그러나 그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맛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될 일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남겨놓는데 만약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의 때가 유효해서 내가 남겨졌는데 내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나냐면 몸이 지치고 병들고 식상해지고 따분해지고 안 살면 안 되는 삶으로 그냥 살게 되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삶의 회의가 안 일어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 부르심에 돌아가는 그날, 그게 인생 최고 행복이니까. 여러분, 사명 예수 따르는 그 길 놓친 채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들이 원망스러워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삶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맛보는 매일매일 은혜 위에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따르는 제자로서 행복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41-3990, 042-541-3990번 한밭의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예산 영리교회 이성일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부르심을 심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 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8월 25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목사님, 예.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도서관에 가서 책이 아니라 사람을 빌린다.
1: 사람을 빌린다고요?
0: 조금 낯선 이야기인데 오늘부터 대구의 한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 이름이에요.
1: 오.
0: 사람 책 열람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1: 사람 책을 열람하는군요.
0: 예. 올해 새로 선정된 9명의 사람 책이 시민들을 만나는데요. 사람 책은 말 그대로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책을 펼쳐 읽듯이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일하면서 배운 거,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경험 이런 걸 직접 듣는 거예요.
1: 오.
0: 제목을 너무 잘 정한 것 같지 않아요?
1: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간증이네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읽는다는 말이 참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참 사람을 굉장히 빨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말투 한번 딱 듣고 옷차림 한번 딱 보고 표정 짓는 거 한번 보고 아 이런 사람이네 하고 아, 금세
1: 첫인상만 보고 판단하고
0: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하. 그런데 책도 표지만 보고서는 내용을 다 알 수 없듯이 사람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참 많잖아요.
1: 그렇죠.
0: 겉으로 보면 되게 밝아 보이는데 힘든 시간 지나온 사람도 있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참 많습니다.
1: 예.
0: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 그럼요. 생각해보면 사무엘상 16장에서
0: 네.
1: 선지자 사무엘이 심지어
0: 네.
1: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 오는 걸 보고
0: 네.
1: 이야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이구나
0: 아, 딱 겉모습
1: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0: 네.
1: 말씀하시거든요.
0: 네.
1: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겉모습을 먼저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보다는 그 중심을 보신 거죠.
0: 네.
1: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요. 조금 천천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아, 난 사람을 잘 봐. 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0: 아,
1: 막 이러면서 나는 딱 보면 알아. 첫인상 보면 알아.
0: 아, 찔려.
1: 이러지 마시고
0: 네, 네.
1: 내 기준으로 빨리 판단하기보다 한마디 더 들어보고
0: 네.
1: 한 번 더 이해해보고 그 사람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0: 네.
1: 그러고 보니까요.
0: 네.
1: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각자 한 권의 책일지도 모르겠어요.
0: 그렇죠. 책이죠 정말. 네.
1: 아직은 내가 몇 페이지만 읽었을 뿐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고요.
0: 네.
1: 오늘은 정말로 누군가를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도 표지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조금 더 오래 들어주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는 복된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좋은 아침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0: 날 사랑하셔서 이필산 목사님의 음성으로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 예.
0: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제가 이 찬양에 꽂혀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되게 자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자주 튼다 생각했는데도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1: 아, 그리고 예.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0: 네.
1: 1967번님이 요즘 매일 수십 번씩 들으신다고요, 이 찬양을.
0: 네, 맞아요. 근데 목사님 참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뭐 어떤 삶에 근심 걱정이 확 쌓일 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할 때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모르시겠어?
1: 그럼요.
0: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두시겠어?
1: 아.
0: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뭐 내가 조금 나한테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사랑 주셨으니까 갚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0: 네.
1: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0: 네.
1: 나에게 최선인 것이다.
0: 맞습니다.
1: 하나님이 네. 사랑하시는데 어련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0: 네.
1: 믿음을 가지는 거죠.
0: 하나님만 만나면 끝난 것이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끝난 겁니다.
1: 아멘.
0: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그나저나 목소리는 언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1: 그러게요. 너무 과도하게 청년들과 즐겼더니.
0: 걱정스러워요.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8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주시죠, 목사님.
1: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거나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매일매일 만나드리고
0: 그렇죠.
1: 있어요. 네, 매일매일 손그림 손글씨로 된 만나 받아보실 분들은 샵9330으로 만나 두 글자 들어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또 반가운 우리 김인혜 교수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1: 그렇군요.
0: 교수님 원고가 오늘 도대체 그동안 쉬었던 걸 다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시간 다 드려도 못할 것 같은데.
1: 네, 사실은 예. 우리 청취자

0: 짧은 50원 장무변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1: 그렇습니다.
0: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자 우리 8334번님이요.
2: 치매 부모님 모시는 언니 오늘도 주님 만나주셔서 고단함과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해주세요.
0: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육체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목사님 지금 서울 경기권은 비가 많이 내리나 봐요. 예.
2: 서울도 비가 엄청 내립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 책을 읽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혜롭게 잘 지내겠습니다.
0: 아멘. 좋습니다. 근데 정말 그 세상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1: 아 그러게요.
0: 표지만 보고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1: 그러게요.
0: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1: 근데 사람 됩니다.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0: 맞아, 맞아.
1: 첫 인상만 보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또 자주 하는 말이 내가 사람 볼 줄 알아.
0: 그러니까.
1: 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0: 오, 맞아, 맞아.
1: 와, 이거는 약간 그 우리 쪽은 아니거든요. 관심법 이런 거거든요. 저희 쪽은 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희 쪽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0: 예, 이단이에요. 예. 이단은 다른 종교예요, 완전히.
1: 관심법 안 됩니다, 돼요. 여러분.
0: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1: 그럼요.
0: 예, 우리가 그 경지에 오르려면 열심히 봐줘야 돼요, 사람을. 그죠? 예. 3023번님.
2: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보고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오늘 오프닝 듣고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버릇 버려야죠. 예, 어른들도 그런 말씀 참 많이들 하셨는데 남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행동, 나의 행동 먼저 생각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예, 좋습니다. 7902번님도요.
2: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저희 가족들 주님 만나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0: 아멘. 늘 명심하겠습니다. 9818님도 사연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 밥쟁이 권사님 생신이시군요.
1: 아, 축하드립니다. 네.
0: 오늘 생일 축하해주려고 충주에서 큰딸 내외, 대전에서 작은딸 아들 모입니다. 모두 오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반갑고 기쁘고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 그래도 자녀들이 가까이 계시니까
1: 예.
0: 생신 당일날 만날 수 있어요. 보통 왜 막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주말에 만나잖아요.
1: 그렇죠. 날짜를 네. 이렇게 따로 잡아야 되죠. 딱 네. 당일에 못 만나고.
0: 생신 진심으로
1: 축하드립니다.
0: 인천에도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1: 오, 그렇군요.
0: 4420번님은 예, 제주 국내 단기 선교 다녀오셨어요. 사진에 폭탄처럼 저희한테 나눠주셨어요. 와.
1: 제주도의 아름다운
0: 네.
1: 사진.
0: 네.
1: 아, 제주도 가서 뜨거웠던 선교의 마음 네. 느끼고 체험하고 오셨다고요. 정말 축복합니다.
0: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그 마음 담아서 또 가을 사역 귀하게 잘 섬기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이어드리고요. 또 오늘 준비한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전해드리는 말씀. 예, 다시 초심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열정으로 영적 회복을 가망하는 목회자와 사모, 교회 리더분들을 위한 은혜의 자리 제26차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님의 신간교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포를 통해 주님이 주신 장자권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 사전 접수는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자세한 문의는 장자선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7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오예, 일상행전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하셨는데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예. 하세요. 성경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성경책 입문 꽁트.

0: 일상행전 41장 실물의 환란. 무화과 나무가 푸르고 곡식이 여물어 가을바람이 불어오매 이 땅에 염분을 맺는 청춘들의 혼인 소식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느니라. 포도원의 공무가 끝나갈 즈음 강 부장이 이 대리를 은밀히 불러 휴대전화 속 화상 하나를 보이며 가라사대.
1: 이 대리여, 내가 아는 자 중에 성품이 반듯하고 성실한 자매가 있으니 한번 만나봄이 어떠하냐?
0: 하거늘 이 대리가 짐짓 태연한 얼굴로 대답하여 가로대.
2: 부장님이시여, 인연이라는 것이 억지로 찾는다고 오는 것이 아님을 내가 아나니 내가 이르면 만날 것이오, 아니면 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아니하니이다
0: 하더라. 그러나 강 부장이 화상을 확대하여 보여주매 사진 속 여인의 자태가 단정하고 온화하여 실로 빛이 나느니라. 이에 이대리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짐짓 고상한 어조로 입술을 열어 조심스럽게 가로대.
2: 부장님이시여, 무릇 주께서 예비하신 인연이라 할지라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함이 지혜인 줄을 내가 아나니 그러하오면 내일 저녁 시에 만남이 어떠하겠나이까
0: 하니 강 부장이 미소를 띠고 가라사대.
1: 방금 전까지 때를 논하던 자가 어찌하여 이토록 재촉하느냐
0: 하더라. 그날 날이 저물매 이대리가 상대의 자태를 더 살피고자 SNS라는 넓고 깊은 장막에 들어가니라. 화상 속 모습이 실로 고결하고 빛이 나매 이대리가 가슴이 요동쳐 아직 얼굴도 마주하지 아니하였거늘 속으로 장차 그와 함께 이룰 화목한 가정과 자녀의 이름까지 지어보며 홀로 자만에 빠져 가라사대.
2: 오 여호와여, 종에게 이토록 어여쁜 배우자를 예비하셨나니 참으로 감복하나이다
0: 하며 정작 이루어지지 아니한 은혜를 홀로 미리 취하여 기뻐하더라. 마침내 약주한 날이 이르러 이대리가 한 찻집으로 나아가니라. 약속 시간이 되어 한 여인이 다가와 가로대.
3: 그대가 이대리님이시니까?
0: 인사를 하거늘 이대리가 눈앞에 상대를 보고 두 눈이 어두워지며 심장이 얼어붙느니라. 화상 속에 빛나던 인물은 온데간데없고 전혀 다른 이가 앉아있음에 이대리가 속으로 가슴을 치며 절규하여 가로대.
2: 오호라, 어제 본 환상은 빛과 각도 그리고 사악한 보정의 미혹이 만든 허상이요 우상이었도다. 내가 어찌하여 그 사악한 것들에게 기만을 당하였단 말이냐
0: 하며 속으로 밀려오는 낙심을 감추지 못해 입꼬리를 바르르 떨며 억지 미소를 띠고 가라사대.
2: 자매여, 실물을 뵈니 참으로 반갑도다. 다만 매체 속에 화상과 실물의 격차가 실로 장대하여 내 잠시 눈이 어지러웠으니 무릇 사람의 겉모습이란 오직 보정의 헛된 은혜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줄을 내가 아노라
0: 하더라.
2: 참네.
0: 이럴 때 이대리가 은근히 상대의 겉모습을 꼬집고 깎아내리거늘 상대 역시 조금도 지지 아니하고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더니 이대리의 얼굴을 가만히 건너다보며 미소를 띠고 가라사대.
3: 형제여, 그대의 말씀이 참으로 옳도다. 나 역시 형제의 화상을 보고 늠름한 장수인 줄 알고 나왔거늘 막상 마주하니 10년은 좋기 더 연장자로 보이는 곤고한 이가 앉아계시니 내 마음도 심히 혼란스럽나이다. 무릇 남의 화상을 탓하기 전에 형제께서도 묵은 사진의 기만으로 이웃을 현혹하지 말지어다
0: 하며 엄숙한 훈계로 쐐기를 박더라. 이대리가 사색이 되어 제 휴대폰 속 화상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과연 거기에는 3년 전 조명의 은혜를 극대화하고 턱선을 대폭 깎아낸 낯선 미남이 저를 향해 웃고 있느니라. 남의 허물은 사정없이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 역시 얄팍한 기만으로 상대를 속이려 했던 위선이 백일화에 드러났도다. 찻집을 나와 가로등 밑에 홀로 선 이대리가 타인의 외모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객관하지 못한 제 미련함을 돌아

0: 보며 통곡하여 가라사대.
1: 오호라, 아로다 나여, 내가 어찌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보정의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깎아낸 턱선과 3년 묵은 사진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였단 말이더냐
0: 하며 밤하늘을 우러러 절규하니 그 자괴감의 신음이 온 거리 위에 가득하더라. 아, 예. 오래간만에 하느라 제가 조금 서툴렀습니다만. 그렇죠, 목사님. 옛날에는 뭐 다시 보자 화장빨, 뭐 속지 말자 뭐 이랬는데 요새는 참 사진의 보정빨.
2: 아, 요즘은 예. 또 그냥 보정 수준이 아니라 예. AI를 이용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네. 저희 교회는 그 네. 교적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0: 어.
2: 사진을 스스로 올리십시오. 네. 스스로 올리십시오 했는데 우리 그 자매님들, 네. 우리 여성 집사님들께서 네. 아, 본인이라고 알아볼 수 없는 사진들을 올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0: 아, 이분이 이 집사였던가? 그 집사였던가?
2: 사실 요거는 이제 네. 성도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알아보기 위한 왜냐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서로서로.
0: 네.
2: 그런 장치로서 마련한 것이온데
0: 전혀 역할을 못 하는군요.
2: 아, 전혀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교적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0: 목사님의 프로필은 어떻습니까?
2: 아, 저는 아주 정직하게.
0: 정직합니까?
2: 정직한 프로필로.
0: 아, 예.
2: 다만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사오나.
0: 예. 예. 제가 사실은 어제부로 우리 홈페이지에 저의 프로필을 좀 바꿔달라고.
2: 아, 또 극동방송도 또 그 예.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홈페이지가 있죠.
0: 사진을 전달했는데 바꾸지 말라고 해야 될까 봐요.
2: 아하.
0: 아, 예.
2: 또 우리 극동방송 이렇게 피디님들 네. 예, 워낙에 아름다우시니까
0: 그
2: 또.
0: 얼굴을 보고 이제 방송 찾아왔는데
2: 아하.
0: 없어. 그 얼굴이 없어.
2: 다른 사람이 이제 방송을
0: 예.
2: 하고 있으면
0: 어쨌든
2: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요.
0: 목사님의 일침에 회개하며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좋습니다. 이 대리가 싱글이었군요. 처음 하셨다요.
2: 예. 아, 근데 사실 이 대리 그동안 집에 가면 혼자 있는 시간들 종종 나왔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싱글이었다는 것.
0: 네.
2: 점점 이게 뭐랄까요. 우리 섬마을 목사님도 그렇고
0: 싱글이 맞네요.
2: 약간씩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싱글 라이프를 좀 부러워하나 봐요.
2: 네.
0: 자, 오프닝과 통하는 꽁트. 그러고 보니 그러네 목사님. 우리가 겉모습만.
2: 그렇죠.
0: 예, 제가 뭐 따로따로 작업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시네. 좋습니다. 자,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가 7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찬송 한 곡 보내드리고요. 우리 예나 김연아 교수님 만나뵙겠습니다.

0: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 웃겨서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빵 터졌습니다. 우리 라이즈 학생부 만나주세요. 아, 나는 이런 보상하지 않아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와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더니 그 사진을 보고 애가 깜짝 놀래.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오지? 알고 봤더니 제 동생의 카메라 기본의 보정이 걸려서 본인의 이때까지 그게 본인의 모습이라고 한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나는 보정 같은 건 하지 않아. 난 그냥 찍어도 이쁜 걸 했는데 알고 보니 요즘 카메라들이 기본적으로 약간의 보정이 들어가 있네.
1: 제가
0: 네.
1: 갑자기 이 아침에 찬양이 생각나요.
0: 네.
1: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0: 예. 네. 자, 오늘 오프닝과 일맥 상통하는 예, 일상행전 1440번 사연 주셨어요. 오늘 하루 남을 보고 먼저 판단하기보다 말씀 안에서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 하시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자,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여 아름다우신 분. 왜 웃으시는 거죠? 자, 우리 마인드핀 침신대 상담심 역할 김면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 뭐 보정 많이 하십니까?
2: 아, 전 안 합니다.
0: 오. 네.
1: 어, 근데 우리 피디님 진짜 네. 이 뭐랄까요 여름을 보내고 나서
0: 네.
1: 정말 이 뭐랄까요 무례함의 에너지를 채우셨는지 정말 몇 달 만에 보신 거잖아요 두 분. 보자마자 보정을 많이 하는 질문을 하시고.
0: 아니 저는 지금 먼저 칭찬하고
1: 숨쉬 무례한
0: 예, 하시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미모는 할 필요가 없거든.
1: 아하.
0: 혹시 쓸데없는 노력을 하시나 여쭤본 거죠.
1: 계십니다.
0: 무슨 그런 말씀. 예. 자, 유수님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잘
2: 네,
0: 지내셨죠?
2: 잘 지냈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0: 예. 자, 우리가 저희 오늘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2: 맞습니다. 예. 피디님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1: 네. 예.
2: 우리가 오늘 성경 인물로 보는 심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2: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의 어떤 행동과 감정들을 우리가 심리 이론 어떤 용어들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0: 네.
2: 지금 내 마음은 어떨까 우리 일상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성경 인물로 보는 심리 이야기. 사실 우리 성경을 딱 볼 때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딱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는지 그 상황은 어떻는지 좀 돌아보는 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1: 그것도 그렇고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
1: 근데 사실 성경 안에서 이미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그 위대한 엘리야도
0: 네.
1: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0: 맞아.
1: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이거든요.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분명히 또 사진이 있었다면 잘 나온 사진 보여주려고 프로필 사진 바꿔놓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0: 네.
1: 또 그들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서로를 보면 좋겠네요.
0: 좋습니다. 네. 네.
2: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은 이분들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2: 아담과 하와인데요.
1: 아~
0: 예.
2: 제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입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왜 자꾸 숨고

0: 변명하고 남을 탓하게 될까.
1: 아, 그렇지. 네. 요거는 맞아. 아마 딱 지금 이 질문만 말씀 들어도 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담과 하와가 남 탓했지.
0: 그럼요.
1: 그렇죠. 네. 아, 기대됩니다 오늘.
0: 네. 창세기 3장 보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게 되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자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하게 예. 돼요. 잘못한 걸 지도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게 되죠.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2: 아, 진짜 이 부분은 늘 열이 받아요.
1: 그냥 아. 먹었습니다가 아니에요.
2: 하나님이 네. 주신 여자.
1: 아,
0: 맞습니다. 하와는 뱀이 저를 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아, 아담 진짜 비겁하다.
2: 진짜.
0: 왜냐하면 지금 피디님 강조하신 것처럼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가 아니고 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아, 이잖아요.
1: 하나님 탓하는 거군요.
0: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하와만 탓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책임도 있다. 사실 그 여자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 탓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치. 라고 이야기를 해요.
2: 왜 나한테 그런 여자를 주셔가지고 이런 거지. 네.
0: 맞습니다.
1: 놀랍습니다. 이 두 여성분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는 게 막 느껴집니다 지금.
0: 예. 네. 아담이 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근데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네.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근데 이게 어떤 위협적인 감정이냐면요. 내 자존감이 상할 만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위협적인 감정을 느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심리적인 방패들을 우리가 방어기제라고 이야기해요.
2: 방어기제 맞아요.
0: 네. 예. 이건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그 뼈아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2: 그쵸.
0: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매우 자동 반사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라는 거죠.
2: 네. 누구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누구나 예.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기제라고 하면은 좀 잘못된 거다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그냥 자동 반사 같은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네.
0: 이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꺼내드는 방어기제가 바로 투사와 합리화라고 하는 건데요.
1: 투사와 합리화.
0: 네. 투사는 내 안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나의 잘못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떠넘기는 거를 이야기해요. 내 잘못 아니야. 네, 그렇죠. 너 탓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되게 흔한데요. 내가 먼저 짜증이 나놓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되려 당신 지금 나한테 왜 화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이 약속에 늦었어요. 그래 놓고 너가 장소를 복잡하고 이상한 곳으로 잡아서 그런 거잖아. 이런 식의 이제 탓을 하는 게 투사의 대표적인 네, 예시라고 네, 볼 수 네. 있습니다. 합리화는 나의 실패나 무능력을 내가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가짜인 변명을 만들어서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걸 말하는데요.
2: 네.
0: 가고 싶었던 회사 면접에 떨어졌는데 에이 어차피 그 회사 복지도 별로였어. 출퇴근길 너무 힘들었어. 나랑 안 맞아. 아유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소부와의 여우가 못 따먹는 포도를 보고 저건 어차피 신포도였을 거야. 이게 대표적인 합리화죠.
2: 네.
0: 근데 저는 오늘 이것보단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 네.
0: 오늘 그래서 좀 낯설으시겠지만 인간의 심리적인 바탕에 자기 고향 편향이라고 하는
2: 자기 고향? 고양이
0: 네.
2: 말고?
0: 네, 고양이 아니고요.
1: 네.
0: 나를
1: 네.
0: 그거 아니고요.
1: 고향의 봄. 예. 아, 고향, 고향이 아니군요. 고향.
2: 고향.
1: 경기도 고양시.
0: 맞습니다.
1: 예, 고향.
0: 자기 고향 편향이라고 하는 네. 인지적인 어떤 오류가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2: 네.
0: 어떤 일의 결과를 해석할 때요.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고양시키는 방향으로만 편향되게 생각하는 오류를 이야기해요.
2: 오.
0: 그래서 내가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변명 또는 남 탓을 하는 그런 편향성이
2: 네.
0: 인간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2: 네.
0: 운전할 때 내가 끼어들면 그럴 만한 급한 사정이 있었어. 라고 생각해요. 네. 남이 끼어들면 네. 운전을 왜 저 따위로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의 화를 내는 거 익숙하시죠. 네. 이른바 내로남불. 네. 아.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의 자기 고향 편향의 대표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부부가 약속 시간 때문에 다툰다고 해볼게요. 예.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상대방이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해요. 참

0: 나 당신도 지난번에 늦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약속에 늦었어요. 그러면 왜 늦었어? 라고 얘기하면 아 미안해 내가 좀 늦게 준비했어 다음부터 일찍 다닐게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왜 늦었는지 이유를 묻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상대방의 잘못을 끌고 오면서 내가 좀 덜 잘못했어. 내 자존감이 상하는 이 현상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2: 부부 싸움할 때 그래서 10년 전, 20년 얘기가 나오는 거죠.
1: 그렇군요.
0: 맞습니다. 네. 직장에서도 김 대리 이 보고서 숫자 왜 이렇게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아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네. 제가 맞기 전에 이 전 사람이 잘못해서 줬어요. 다른 부서 사람이 넘겨준 자료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쓱 회피하고는 하죠. 근데 이게 네. 우리의 뇌가 나의 자존감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일종의 자동 필터를 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0: 그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고향 편향이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2: 네.
0: 그래서 당장 내 기분이 상처받지 않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자기 고향 편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0: 맞습니다.
1: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닐 수 있겠네요. 자기를
0: 맞아요.
1: 보호하기 자기를 위한 거니까.
0: 네. 네.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런 게 너무 강해서 내 잘못을 정말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의 그런 순간들에도 계속 투사를 하고 계속 합리화를 하기만 하는 어떤 변명에 우리가 빠져있지는 않은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2: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자기 고향 편향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세 가지 처방전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2: 네.
0: 첫 번째, 나의 행동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피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치심 때문인데요. 그냥 내가 이 행동을 잘못했어라기보다는 내가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느끼면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변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과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행동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2: 네.
0: 누구나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판단이 잘못될 때도 있죠.
2: 네. 네.
1: 오히려 사과하는 사람이
2: 멋지요.
1: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그 행동 하나가 나라는 사람의 자체를 깎아내리는 건 아닌데 자칫 누군가가 나를 지적했을 때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런 자기 고향 편향에 빠져서 투사나 합리화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2: 네.
0: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냥 실수를 한 거야. 이런 네. 식의 굳건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0: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설명과 변명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설명과 변명?
0: 네. 뭔가 자꾸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순간에 잠시 멈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0: 나는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변명하고 있는 걸까를 고민해보는 거죠.
2: 요거 급박하면
1: 요거,
2: 헷갈려.
1: 요거
2: 네.
1: 어려울
2: 안
1: 것
2: 돼,
1: 같아요.
2: 안 돼, 안 돼.
1: 이게
2: 맞아요.
1: 왜냐면 나는 그 순간에는 정당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2: 남들이
1: 돼요.
2: 보면 변명이요.
1: 예.
2: 지저분한 변명이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이 부분은 명백히 제 책임입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쨌든 이건 내 잘못이다 라고 깔끔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2: 네.
0: 그거는 변명이기보다는 설명에 가까울
2: 그쵸.
0: 것 같아요.
2: 예.
0: 그런데 이래서 그랬고 저 사람이 그랬고 상황이 어쩔 수밖에 없고 자꾸 뭐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가 붙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내 책임을 쑥 피하려고 하는 변명에 네.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그거 잘 한번 스스로.
1: 이런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로요로요로 네.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다 정당하게 그렇게 한 건데 근데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건 내가 미안해.
0: 아 맞아요.
1: 아 요런 거는 정말 더 열받잖아요 들으면.
2: 내가 일단 요건 잘못했는데 근데 이렇게 더 길어져 이런
0: 맞아요.
2: 게.
0: 맞아요.
1: 예.
2: 요런 거 여러분 설명 아니고 변명.
1: 변명입니다 그거는.
2: 아주 객관적으로 스스로에게 판단해야 돼요.
1: 예.
0: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실천적인 어떤 권고사항인데요.
2: 네.
0: 아주 짧은 마법의 문장 어떤 순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네. 실수입니다.
2: 그치. 깔끔하게.
0: 네,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2: 근데 이게 진짜 안 될 때가 있긴 있어요.
1: 요거 말해놓고 뒤에 뭘 덧붙이면은 이제
2: 말고.
1: 안 되는 거잖아요.
2: 붙여야죠. 네,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0: 맞아요. 네.

0: 생각해보시면요, 우리가 아주 본능적이고 자동적으로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런데를 자꾸 붙이고 싶어요.
1: 그런데.
0: 그런데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2: 맞아요.
0: 그런데 가끔은 과감하게 그런데를 싹둑 잘라내고 내 몫의 잘못만 깔끔하게 인정해보는 겁니다.
2: 네.
0: 근데 놀랍게도 이게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게 되냐면요.
2: 네.
0: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오히려 용감한 선택이기도 하고요.
2: 그쵸.
0: 관계 안에서 엉켜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오히려 내 걸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면 그 스트레스에서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괜찮아. 이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어. 자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죄책감에 너무 빠지지 않고 관계 안에서는 관계가 오히려 회복이 되는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좀 깔끔하게 그냥 그런데 붙이지 말고 한번 인정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2: 자, 오늘 처음 듣는 자기 고향 편향에 대한 전문 용어를 배웠는데 사실 이게 목사님 그렇잖아요. 내가 변명하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본능적인 나의 방어 기제다. 근데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본능대로만 살면 그게 사람이냐?
1: 아, 그렇죠.
2: 동물이냐?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그냥 부쑥부쑥 올라오는 그런 본능을 조금 말씀 안에서 좀 거스릴 수 있는 그런 또 뭐라고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0: 맞습니다.
2: 훈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제 이름이 참 좋은데 요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금 남 탓을 하거나 내가 조금 변명을 한다고 해서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너무 자기를 자책하고 내가 또 이런다 이러기보다는 이게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걸 인정하되 그게 또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요 말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일의 더 나은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진실된 나를 발견하기 위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멋진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그런 데를 붙이고 있다면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면 정도껏 하자 우리도. 정도껏 인정하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아주 멋진 전문 용어까지 배워봤고 나 자신 한번 좀 돌아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죠.
1: 앞으로 계속 재밌을 것 같아요.
2: 기대가 됩니다.
1: 오늘 아담과 하와로 시작했는데 또 누가 나올지 지금 성경 속에 등장하시는 인물들이 천국에서 벌벌 떨고 있다 지금. 김민아 교수님이 내 얘기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2: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심신대 상담 심리학과 김민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0: 우리 6997번님께서 남편에게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너는 왜 잘못을 인정 안 해인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이 6997번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이분 굉장히 성숙한 분이다. 보통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강의를 들었을 때 맞아 우리 남편도 그래
1: 아,
0: 이러는데 이분은 본인을 돌아봤잖아.
1: 아, 너무
0: 굉장히 훌륭합니다. 성숙한 분입니다.
1: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 제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나에게 네. 적용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서 아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얘기. 아 이건 극원사님 들어야
0: 그치,
1: 되는
0: 그치.
1: 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0: 이미 훌륭한 분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나에게 네. 적용하는 겁니다.
0: 좋습니다. 더 좋은 나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아, 이 시간 너무 유익하시다고 1614번님도 사연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도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속노트 함께 나누면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1: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0: 아멘.
1: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든 순간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오늘 즐거울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항상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1: 아멘.
0: 오늘 우리가 진짜 목사님 오늘 우리 예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남 탓하고 핑계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기도하는
1: 아멘.
0: 그래서 이 상황을 잘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1: 아멘.
0: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1: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손님으로 오신 주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디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지금까지 이 영화를 통해서 벌은 돈 수입이 2조 원이 넘는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화로 2조의 수입을 얻었다. 얼마가 투자됐느냐? 이 영화에 약 3,800억 원을 투자했답니다. 3,800원의 제작비를 가지고 뭐 아직 중반이에요. 아직 한참 더 개봉할 때고 뭐 OTT로 넘어가고 많은 수익이 창출될 텐데 벌써 2조 원의 수입을 올렸다니까 아마 3조, 4조 이상 벌지 않을까. 10배의 수익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지난주까지 6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디세이는 호머라고도 하죠. 호메로스. 약 지금부터 2700년, 2800년쯤에 고대 세계에 살았다고 추정되는, 이게 실존의 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고조선의 이야기니까. 그분이 쓴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이 중요한 것은 서양 문화, 서양 사상. 사실 서양 문화, 서양 사상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돼버렸고 우리의 사상의 받침이 돼버렸잖아요. 이 서양 문화, 서양 사상의 원류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세계관의 원형이 되는, 뿌리가 되는 작품이 오디세이야, 그리고 일리아드라는 작품이라고 하니까 참 위대한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디세이라는 작품의 중심 주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귀향입니다. 그거를 노스토스라고 그래요. 노스토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오디세이 작품의 주된 주제예요. 주된 주제. 귀향,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데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이 한 사람의 걸출한 감독, 영화 감독이 한 사람이 어떻게 집을 떠나온 영웅이 다시 자기의 성과 때문에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기 정체성,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고 고향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작품에 흐르는 주제라면 이 크리스토퍼 놀란은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 감독이 놓치지 않는 한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헬란말로는 크세니아라고 하는데 환대의 이야기입니다. 환대의 이야기.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품 속에 끊이지 않고 흘러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환대할 수 있을까라는 이 손님 환대 이야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크세니아. 이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논란이라는 사람의 생각 같아요. 현대적인 생각이죠. 인간이 어떻게 타인을 자기처럼 존중하고 대접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이 작품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고전이 위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전이란 것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전의 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민하면서 질문하게 한다는 데 있어요. 질문하게. 나는 과연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나라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하나의 질문이고요. 이 작품 속에 있는 또 다른 질문은 나라는 존재가 타인을 어떻게 하면 나처럼 대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고전의 힘이죠. 성경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질문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회의하고 또 질문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요즘 AI 시대라고 그러죠? AI는요, 우리에게 빠른 답을 금방 내놓지만 스스로 질문하지는 않아요. 질문은 내가 해야 돼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요, 로봇가 아니라 AI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인 것은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질문하는 존재. 질문한다는 것은 사유한다는 것이고 회의한다는 것입니다. 반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의 오디세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존재, 집을 잃어버리고 죄의 짐을 지고 나그네처럼 떠도는 인생, 그들을 향하여 빛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 그리고 거기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나의 참모습, 구원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우리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오디세이가 성경의 말씀이 아닐까.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한 사람의 나그네. 나그네. 순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례자.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나그네인 우리는 역시 누군가의 환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작가 호메로스의 세계, 3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세계에서는요, 이 크세니아, 환대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주인, 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낯선 사람에게 물과 음식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먼저 대접하고 질문해요. 호메로스의 질문은 이 작품에서 간단합니다. 당신은 과연

문 앞에 있는 낯선 사람을 당신과 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선한 사람이고,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이 문명세계의 한 문화인이라는 거예요. 야만인들은 손님을 환대할 줄 모르니까 야만인인 거고, 왜 우리는 문화인이냐? 손님을 나처럼 환대할 줄 아니까 문화인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낯선 사람을 호의를 가지고 환대하지 않으면 신이 진노해서 언젠가 나이가 큰 해악을 입게 된다라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3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의 정서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낯선 사람이 혹시 언젠가는 신일 수도 있다. 그 신을 소홀히 대접하면 네가 화를 입는다. 그래서 환대의 법을 분물류처럼 잘 지키는 세계가 이 호메로스 시대의 세계였던 것 같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이 영화를 보면서 성경도 낯선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성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출발점은 달라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손님을 잘 대접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도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그네 아니었냐? 사실 그러나 이 작품 오디세이라는 작품에서의 크세니아 환대와 성경에서의 환대라는 명령은 다른 출발이 달라요. 오디세이, 그리스 세계 인문주의, 휴머니즘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환대하는 고매한 인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달라요. 그 출발점이 나로부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인격자다. 나는 문명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처럼 대접할 줄 안다는 거예요. 또 남을 잘 대접하면 네가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나라는 사람의 유익 때문에 혹은 내가 화를 입지 않기 위하여 그 계산에서 크세니아 환대의 법을 잘 지켜라. 이것이 고대 세계의 사고였다면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환대의 명령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듯이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같이 불쌍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인격으로 대하고 그를 기억하시니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를 섬겨라. 너도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방랑자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방랑자들을 네가 환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출발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저는 이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크세니아, 이 환대라는 개념, 이 생각이 가만히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한 장면이 바로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환대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6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겠다 하니까 6절 읽어봐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여기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는 단어가 크세니아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환대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환대라는 말의 뜻입니다. 누가라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 단어를 쓰면 이 말을 듣는, 또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이 영접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헬라 세계, 당시 고대 세계 독자에게 익숙한 이 환대, 크세니아라는 언어로 이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세계의 이 환대는 근본 논리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집이 있는 자가 나그네에게

지붕과 음식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가 떠날 때 주인은 손님에게 크세니아의 선물을 크든 작든 작은 선물을 쥐어서 돌려보내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이것이 호메로스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환대의 문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오늘 본문을 연구해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누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집의 주인인가?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삭개오가 이 집의 주인이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지만 실제로는 삭개오는 그 집에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고 그 집의 주인은 나그네처럼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공동체에서 정죄받는 사람이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삭개오 보기를 뱀같이 봤어요. 벌레같이 봤다고요. 그와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는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밖으로 밀려나 나그네처럼 떠도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겨.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삭개오가 그 집의 주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그 집 밖에 거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삭개오였다. 그 집에 예수께서 나그네로 들어가셨지만 사실은 예수가 그 집의 주인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이 임하였다. 선물의 방향이 뒤집어졌죠. 고대 세계의 크세니아 환대는 주인이 개개개 환대하고 하룻밤 묵게 한 다음에 돌아갈 때 선물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손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주인인 삭개오에게 선물을 줍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픽했습니까?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픽하셨어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하루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루 주무세요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가서 하루 자겠다고 하셨습니까? 누가 누구를 택했냐고요. 예수께서 주인을 삭개오를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그 집으로 가셨대.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선물을 주셨대. 방향의 역전. 그리고 오늘 5절과 9절에 보면 오늘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오늘이란 말이 같은 단어로 맞물리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숙박,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루 머무시는 것 자체가 곧 구원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구원의 사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머무심 자체가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내 속에 계시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 삶의 손님처럼 오신 그분이 혹시 신일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자신이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하나님의 집,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은 것은 예수님의 발이었지만 진짜로 집에 돌아온 것은 삭개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환대를 받은 이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진정 내 집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께서 죄와 오염으로 가득한 내 집에 오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처럼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분을 예수를

내 집에 모이신 나는, 모셔드린 나는 다른 사람, 나와 똑같이 인생의 나그네길을 걸어가는 타인을 위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끝으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곁으로 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7절에서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오히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됐던 사람들이 또 이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무사람들이 무리들이죠.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같은 군중이 두 번, 두 가지 방식으로 삭개오가 예수님 곁에 가는 것을 막았죠. 처음에는 몸으로 막았고 나중에는 판단으로, 수군거림으로, 정죄함으로 막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무리가, 오늘날 이 세상과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일을 막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벽이 되어버렸어요. 참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오히려 예수님을 찾으려고 마음에, 이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교회가 그들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끼리가 좋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냥 우리끼리가 좋아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한 사람의 방랑자,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환대, 내 환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환대로 아버지 집에 들어온 자들인데, 아버지 집에 들어온 사람들,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끼리 그냥 좋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전도,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잃어버리고 오히려 무관심하여서 이 세상에는 삭개오처럼 예수님 한번 보기를, 예수님 한번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한 사람이 많은데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무리가 아닌가. 우리의 무관심이 나무 위에서 조용히 예수를 찾고 있는 어떤 사람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도에 대한 무관심. 저부터도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결국 손님으로 오셨던 예수가 실은 참 내 인생의, 내 집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그것을 깨닫는 이 삭개오가 여러분 전도받은 자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손님을 모시고 우리도 삭개오처럼 방황하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주인, 집의 주인이 되시고 오히려 나를 환대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그냥 무조건 환대하시는 거죠. 주님이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이게 고대 세계 크세니아의 법이었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먹을 걸 내주고 비를 가릴 수 있는 지붕을 내주는 것이 크세니아의 법이었어요. 제우스의 법. 그것은 불문율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우리를 따지지도 아니고 묻지 아니하시고 영생의 떡을 먹이시고 영생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환대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 말이죠. 다시 우리도 누군가의 집 앞에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주인이 아니라 주께서 삭개오를 환대하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집, 구원의 집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삭개오가 깨달은 다음에 삭개오가 한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학개오는 은혜를 받자마자 가난한 자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고 자기가 속인 이가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은

0: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환대를 그냥 내 속에 저장해 놓지 않고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흘려 보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께로부터 환대를 받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구원의 선물을 나 혼자 가지 않고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해야 된다. 비를 피하고 주림배를 채울 환대할 수 있는 주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 당신도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도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내가 영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가 영접하여 드린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가 환대하여 예수를 영접하였더니 오히려 그 집의 주인이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셔서 예수께서 삭개오를 환대하여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그리스도의 환대, 구원의 은혜는요, 구원의 환대예요. 예수님의 환대. 대접받을 만해서 대접한 게 아니에요. 대접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를 찾아온 우리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그냥 내치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먹을 생명의 떡을 내주시고 비를 피할 아버지 집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환대받은 자라.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환대받은 자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문화인이라, 내가 선한 사람이라 누군가를 환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불쌍한 이 세상에 방황하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환대하셨구나. 따라해봅시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그렇구나. 나는 멀리서 주님을 생각했을 뿐인데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지금도 누군가가 멀리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가 알든 모르든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예수의 환대를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그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겠습니다라고 고백했듯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도 누군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 인생 가운데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불쌍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하여 오셨으니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돌아갈, 나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구원의 나라, 자기 자신을 찾는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이 가을에 우리 전도합시다. 시작!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하늘문교회 042-525국에 3141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042-828국에 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지금 우리는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과잉이고 입을 것도 과잉이고 인간관계도 과잉이고 소비할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음도 과잉이고 슬픔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노는 것도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에는 드러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뺄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드러냄의 시간이요,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백서.
1: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허재경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캠핑이나 물놀이, 야외 활동 많이 가시죠? 그런데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손 씻기나 위생 관리가 조금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흙을 만지거나 벌레에 물린 부위를 자주 긁게 되는데요. 이때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세균이 침투해 피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아이들에게 자주 생길 수 있는 피부 감염, 특히 농가진과 연조직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가진은 소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피부 감염병입니다. 주로 세균에 의해 생기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농가진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집이 잘 생기지 않는 비수포성 농가진, 그리고 물집이 생기는 수포성 농가진입니다. 가장 흔한 비수포성 농가진은 얼굴이나 팔, 다리처럼 상처가 생긴 피부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레 물린 곳을 긁거나 넘어져서 생긴 찰과생, 수도, 화상 부위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물집이나 고름이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딱지가 생기고 점점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손으로 만지거나 긁으면 다른 부위로 쉽게 퍼질 수 있고 수건이나 옷을 통해 가족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통증이나 고열 없이 가볍게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려움 때문에 계속 긁게 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인 수포성 농가진은 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생기고 특별한 상처가 없는 정상 피부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치유되지만 일부에서는 감염이 피부 깊숙이 퍼져 연조직염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연조직염은 피부 안쪽 조직까지 염증이 번진 상태인데요. 피부가 붓고 빨갛게 변하고 만졌을 때 뜨겁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먹는 항생제가 치료 가능하지만 열이 나거나 인프절이 붓고 전신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위생입니다. 야외 활동 후 손을 깨끗이 씻고 벌레에 물린 곳이나

0: 상처 부위를 심하게 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농가진이 의심한다면 아이가 병변 부위를 만지지 않게 하고 수건이나 옷, 가족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고를 바를 때는 가능하면 장갑이나 면봉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손으로 발랐다면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습도, 환경도 세균 번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에어컨, 제습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아이들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피부 및 피부 피하 조직 감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벼운 찰과상이라도 잘 관리하는 습관이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1: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호젤병원 허재경 원장이었습니다.
2: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남 집사입니다. 제 회심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들어와 있는 지 한 13년 됐습니다. 주부이면서 가수원도 하고요. 조금씩 소도 몇 마리 키우고 또 신랑이 건축일 하신 분이라 애들이 다 커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전파 선교사인 김영남 집사님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1: 시골 어려운 교회를 한 7년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이 사례비가 교회에서 드린 사례비는 30이고 시찰에서 주신 건 30, 60만 원에 목사님이 그 다섯 식구를 식구 안에서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서리 집사로 섬기면서 이제 회계도 맡고 아이들 섬기는 교사 활동도 하고 또 토요일 날이면 항상 가서 청소도 하고 이제 아예 가족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여름방학이고 겨울방학이고 아이들 그 수련회를 못 가요. 그 전기 기름값이 없어서.
2: 이렇게 어려운 형편의 미자립 개척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김영남 집사님 가정에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1: 그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다 보니 이제 애기 아빠한테도 따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저한테도 따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섬김, 그 섬김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을 목표로 두고 어려운 교회든 큰 교회든 와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기도를 한 게 지금 한 2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로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진 것도 없지만 또 고운 보화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여기 와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2: 김 집사님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까요?
1: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대흥교회에서 그때 당시 지금 그 순천 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 그분이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돼지 축사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예배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나이 또래 그 새 동네 아이들이

0: 모여서 교회 안에서 놀고 전도사님 때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늘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지금도 송도에서 목사님께 감사드리는데 처음 신앙이 중요하다고 참 말씀으로 그때 참 잘 이끌어주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1: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나를 든든히 세워주신 송재선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송재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 인연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금도 그 6시, 7시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저희가 간혹가다 제가 듣고 있는데 은혜가 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하며 축복하는 만남 기대합니다. 김 집사님은 처음 어떻게 극동방송을 만나셨을까요?
0: 청주가 우리 시동생이 살아요. 밤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밤에 밤중에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 이제 차 타고 내려오는데 대전 극동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파를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이 접해가지고 저희가 설교와 찬양과 이걸 듣고 한 3시간을 달려 내려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밤중에 졸지도 않고 너무 그냥 또렷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희 부부가 너무 은혜 가운데 내려왔는데 정읍을 지나 백양사로 오니까 전파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전라남도가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강조해서 있었으면 너무 감사한데 이런 좋은 방송을 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좀 주셔요. 하나님 기회를 좀 주셔요 하고
1: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극동방송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0: 공이 와서 이제 첫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강주 극동방송 개국 소식을 들은 거예요.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때 그리 간절했는데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바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지금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남편부터 신랑부터 먼저 하자 해가지고 한구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극동방송 개국 소식을 듣고 아 나머지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다섯 구자를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다섯 부자를 다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갈 겁니다.
1: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전파 선교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행복한 가정의 가장 이강훈 집사님, 늘 수고하고 애쓰는 나의 짝꿍 감사하고 늘 사랑합니다. 우리 주원이, 혜원이, 성원이 힘들고 어려운 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밝게 자라줘서 고맙고, 늘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고맙고 사랑한다. 그리고요, 희신교회 우리 한태봉, 한태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우 식구들 모두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식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음성 편지에 담아봤습니다. 김영란 집사님께 교회 소개 조금 더 부탁드렸습니다.
0: 여기 한태봉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고요, 한태영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세요. 근데 형제분이에요. 예, 제가 지금 그 애신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도해 주라고 어저께 선생님 떨리지 않게 기도해 줘 얘들아. 또 우리가 선생님 자랑이 아닌 하나님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얘들아 기도해.

0: 걱정 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을 친구들이 있는가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씻은 날 다시 쓴 날
1: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길거리에서 무심코 발견한 불법 전단지 단순한 광고물이 아닙니다. 성매매 알선과 불법 대출, 도박 등 각종 범죄를 홍보하고 사람들을 범죄로 유인하는 위험한 통로입니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제작업자와 배포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발견하시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꼭 신고해 주세요. 불법 전단지 없는 안전한 일상,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로 만들어집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2: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3: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이래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래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래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암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 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암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차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재즈밴드 양왕열 콜텟과 세종 꿈의 교회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감사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나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좋은 관계는 단순히 마음이 편한 것을 넘어서 내 사정을 먼저 살펴서 피로를 채워주고 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당연한 듯 함께 이뤄주기도 하죠.
1: 저는 열왕기상 말씀을 보는데 두로왕 히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관계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에 정말 히람은 두로왕 히람은 진심으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백향목, 그 최고급 목재 아니겠습니까? 그 목재를 주저없이 보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0: 네, 그만큼 솔로몬과 또 그의 아버지 다윗과 진심으로 교제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도 참 인상 깊더라고요. 히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방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1: 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과 히람이 맺었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그 과정에서 이방 왕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높아진 거죠.
0: 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하는 인간관계의 모델이자 또 일상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1: 아, 네.
0: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또 정직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겠죠?
0: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인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자, 얼마 전에 씨앗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구절이긴 한데 오늘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0: 아멘.
1: 자,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향기롭게 기억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고백되고 또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런 향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향기로운